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0일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1: 네, 오늘은 조선호 감독의 영화 청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개봉한 영화고요. 대만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배우 홍경, 노윤석, 김민주 등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2024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돼 선공개가 됐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첫사랑을 그린 청춘영화인데요. 이 청설이라는 제목은 1차적으로는 듣고 말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영화 내용과 연결 지으면 서로의 마음을 듣고 전한다. 말이 아니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확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영화 내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1: 네, 영화에는 여름과 가을이라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가을은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어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인데요. 여름은 그런 가을의 매니저와 다름없이 매일 수영장에 들러 동생의 훈련을 살피고 남은 시간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편 용준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시간이 빌 때 부모님의 도시락 가게 일을 돕는데 배달을 하다가 마주친 여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가을을 돕고 생계를 챙기느라 여름에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지만 용준은 계속해서 여름과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그런 용준을 보면서 여름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0: 예, 첫사랑의 감정을 중요하게 담은 작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청설이 공개됐을 때 용준을 연기한 홍경 배우를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영화에서 묘사된 인물들의 첫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첫사랑을 다룬 영화에 출연해서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청설 대본을 읽고 자신이 찾던 작품이라고 직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한 사람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용준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역에 노윤서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된 상태였는데 노윤서 배우와 같이 한다면 극중 파트너로서 작품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는데요. 게다가 또 이 청설이라는 작품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그리다 보니까 장애인을 대하는 여러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0: 예, 사랑 이야기만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차별 문제까지 함께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1: 네. 영화를 보시면 가을이가 청각장애를 가진 수영선수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0: 예.
1: 그런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여름이 또 동일하게 겪어온 굉장히 많은 차별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름이 가을을 더 혼자 두지 못하고 동생의 곁을 계속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인 용준이 여름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둘의 관계가 진전되는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름이거든요. 아마 그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왔고 또 비장애인인 용준과 과연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준이 그 와중에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여름이 어떻게 두려움을 덜어내면서 둘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는지를 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배우들은 모두 비장애인인데요. 수어를 배워야 했을 텐데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0: 배우 홍경, 노윤석, 그리고 동생 가을 역의 김민주 배우까지 다들 세 달가량 수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어 교육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선생님과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연습실을 따로 잡아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0: 또 청각장애인의 삶을 다루거나 이제 수화가 주제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를 배우는 건 이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디테일하게 수어를 연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의 말투나 말의 속도가 전부 다 다르듯이 청각장애인 각자의 수어 스타일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민주 배우는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을의 성격을 이 수어를 할 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1: 예, 수어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인물의 감정을 잘 담는 것도 중요하겠죠.
0: 네, 이 홍경 배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결국 어떻게 마음을 전할 것인가였다고 합니다. 육성으로 대화하면 사실 저희가 상대를 보지 않고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어를 하면 손을 반드시 봐야 하고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느끼는지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이제 마음을 쏟아야 했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수어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손동작의 디테일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수어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뒤에는 상대방과의 소통 그리고 교감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1: 예. 어떤 장면에서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났을까요?
0: 네, 뭐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화씬이 그렇긴 했는데요. 여름 가을 자매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둘의 대화씬이 또 많습니다. 가령 가을은 언니와 있을 때 아무래도 더 편하니까 손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갈 때가 더러 있었고요. 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손에 감정이 들어가도록 힘을 주는 강도, 세기 같은 것들을 다르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1: 예. 가을이는 극 중에서 수영 선수로 등장을 하는데요. 가을 역할을 맡은 김민주 배우는 그러면 작품을 위해서 수영을 따로 배웠나요?
0: 네, 실제로 김민주 배우가 수영을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가을을 연기하기 위해서 처음 수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수영 선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몸의 움직임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가량 일주일에 4, 5일은 밤낮으로 수영장을 찾아서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영화를 보면 아마 가을의 수영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청각장애를 가진 두 자매가 용준이와 지내면서 새롭게 도전한 것들이 있을까요?
0: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셋이 클럽에 놀러간 장면입니다.
1: 예.
0: 네, 사실 클럽은 대부분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의 입이나 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여름 가을 자매에게는 그동안 클럽을 갈 일이 없었는데요. 용준과 친해진 뒤로 이제 세 사람이 처음으로 다 함께 클럽에 놀러 갑니다.
1: 네,
0: 셋이서 커다란 스피커에 손을 맞대고 진동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1: 예.
0: 여기서 음악 소리를 소거하고 진동만 남겨서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이 큰 음악 소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이제 극장에 있는 관객들도 느낄 수 있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1: 예.
0: 또 그 밖에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용준 가을과 자유롭게 노는 여름을 보는 것도 이 장면의 매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예. 영화 청설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영화 청설 원작에 나온 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사처럼 반드시 말이 아니더라도 눈짓, 손짓,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충분히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데 언어나 장애가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청설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스며들듯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또 자신의 삶을 정립해 나가는 청춘들을 만나고 싶으실 때 보면 아주 좋을 작품입니다.
1: 예.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조선호 감독의 청설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유해준의 미치게 그리워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특별한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이소금 연출가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연 준비 과정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소금 연출가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존감을 팡팡 키워줄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의 작가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이소금입니다.
1: 예.
2: 영어 이름으로는 솔트리입니다.
1: 그렇군요.
2: 제가 그 라디오는 난생 처음 참여를 해서 그 혹시라도 라디오 정서에 맞지 않는 발성이 나오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바라고 정말 예.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실 테니까요. 네. 그냥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선보일 뮤직

0: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아,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발달 장애가 있는 10살 도윤이가 신비의 섬 엘리 섬으로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바다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0: 예.
1: 어린이 뮤지컬계에서는 큰 사랑을 받아왔던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의 제작팀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예. 이번 작품에 발달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발달 장애라는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 에서 어떻게 풀어냈을지가 궁금한데요.
1: 아, 그 제가 발달 장애를 소재로 작품을 쓴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0: 예.
1: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연극 방패맨인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0: 예.
1: 어찌되었든 제가 발달 장애가 있지는 않은데 감히 제가 발달 장애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창작에 임했습니다.
0: 예.
1: 다행히도 유쾌하고 따뜻하게 작품이 나왔고 주변 관계자분들이 평이 좋아서 감사하게도 작년 서울 연극제 자유경연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에서는 어떻게 풀어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발달장애 소재를 두 번 쓰면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발달장애 소재를 다루는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씩씩하게 풀어내자. 어떠한 것을 정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하고 씩씩하게 풀어내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0: 예.
1: 특히 발달장애의 정도가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정말 세밀하게 다른데 어린이 뮤지컬 특성상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되고 또 그 주 관객층들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해서 극이 진행되는데 이질감이 들지 않는 적당한 지점을 찾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0: 그러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굉장히 씩씩한 느낌, 밝은 느낌이겠군요.
1: 네, 씩씩하게 예. 팡팡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라는지 작품을 쓰실 때 신경을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1: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저희 공연의 등장인물들은 어린이 전체입니다.
0: 네,
1: 발달장애가 있는 도윤이 그리고 도윤이를 챙겨주는 반장 하린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질투하면서도 츤데레처럼 챙겨주는 태훈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0: 예.
1: 아이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누군가를 향한 편견 없는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또 씩씩하게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또 담겨 있군요.
1: 맞습니다.
0: 무대에서 화려하고 입체적인 볼거리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꾸며졌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무대 연출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이거는 질문이 좀 그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조심해달라고 해줘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는 않고 농담입니다. 예. 마음껏 소개하고 오라고 예. 충분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0: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1: 저희 무대의 컨셉은 떠다니는 섬입니다. 이 가변형 무대가 이리저리 조립되면서 어떨 때는 섬으로 어떨 때는 배로 또 어떨 때는 거리 혹은 특정 장소로 변신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0: 예.
1: 네, 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고래가 실제로 무대 위에 등장을 하는데
0: 고래가?
1: 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된 고래 인형이 배우들의 손길로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실제 고래가 이렇게 그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연출들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영상미가 작품의 완성도를 탄탄하게 해주고 있는데 또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또 의상팀,
0: 예.
1: 조연출, 음악, 기획, 미술, 배우 아무튼 정말 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0: 그렇군요. 글을 쓰거나 연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깊이 남은 대사, 장면이 있다면 또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그게 절정 부분에서 도윤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잠시 들려드린다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우린 모두 특별해.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에 그를 탈고했을 때는 있었던 장면이 아닌데 연습 막바지에 가면서 이 지하철에서 생각이 난 장면이거든요. 왠지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꼭 오셔서 따뜻한 무언가를 좀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0: 예,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우리 모두 특별해.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이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1: 제가 이렇게 오늘 라디오 처음 오면서 처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떨렸던 부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 단어 선택이 실례가 될까 봐 항상 고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의 기준이나 속도에 맞추느라 조금 지치고 힘이 드셨던 모든 분들이 공연장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씩씩한 무언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부모님들까지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팡팡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1: 아, 가장 중요한 정보네요. 예.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한국 자벌드 나레울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일은 단체 예약에 따라서 오전 11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공연이 진행되오니 편하신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 등급은 24개월 이상이라 어린 자녀분들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첫날 공연이 매진이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분들 힘내시라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예,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술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창작진분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시라고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에 꺼내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이 이소금이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긍정적인 시너지 발휘하면서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앞으로도 이름처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이소금 연출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정말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0: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강성모의 무정 브루스.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나한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유독 눈에 밟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사람의 특정 행동이 유독 내 신경을 이토록 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그 사람을 보고 털털하다, 시원시원하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그게 다 무례함이나 안하무인으로 보여서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불편함의 원인이 상대방의 객관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의 렌즈가 어떤 특정한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그토록 크게 확대해서 보게 만드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0: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끔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유독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1: 네, 심리학의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욕구나 단점 혹은 상처를 마주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투사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둡고 추악한 덩어리를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니까 타인이라는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처럼 쏘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의 불안과 수치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단점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시선 왜곡이자 마음의 숨바꼭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이를 증명한 실제 실험이나 연구가 있나요?
1: 네, 1997년 심리학자 레너드 뉴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각자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성격, 예를 들면 이기심이나 소심함 같은 단점들을 머릿속으로 강제로 억누르고 생각하지 못하게 통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인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했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억압하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타인의 영상 속에서 그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하게 비난했어요. 내 내면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이라는 불을 억지로 끌어다 보니 엉뚱하게 타인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인간의 정직한 방어 본능을 그대로 보여준 실험이었죠.
0: 예, 우리는 왜 착각에 빠질까요?
1: 우리가 특별히 모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이 우리를 교묘한 착각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인데요. 투사를 가속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명성 착각이에요. 투명성 착각이란 내 마음속에

0: 불안이나 어두운 비밀이 남들에게 다 들여다 보일 것 같은 과도한 두려움이에요. 내 허물이 들통날까봐 무서우니까 먼저 공격권을 쥐고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허구적 일치성 효과인데요. 남들도 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면 저봐, 쟤도 나처럼 저러네 라며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모습을 과도하게 질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의 불안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의 도미노인 셈이에요.
1: 예, 현대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투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0: 네, 자신의 추하고 약한 면은 필사적으로 외면하면서 타인에게는 극단적인 도덕성과 완벽함만을 요구하며 질타하는 심리를 도리안 그레이 신드롬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속 도리안이 자신의 늙고 추악해진 본 모습은 다락방의 초상화에 숨겨두고 겉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만 유지하려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두운 본성인 그림자를 깊은 무의식 다락방에 꽁꽁 숨겨두고 살다가 그 다락방 속 그림자를 똑같이 닮은 타인을 현실에서 마주치면 내 치부가 들킨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격렬한 혐오와 분노 반응을 쏟아내는 것이죠.
1: 예,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분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건가요?
0: 네, 현대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만의 연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타인의 어떤 행동에 유독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그 행동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환경이나 강박 때문에 억누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완벽하게 도리를 다하며 살아온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자기 이익 다 챙기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동료를 보면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며 엄청나게 비난하지요. 그런데 그 격렬한 비난의 본질을 한꺼풀 벗겨내 무의식의 언어로 번역하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도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참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사냐라는 아픈 시기심과 부러움의 고백이 있어요.
1: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투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네. 타인을 향해 뻗었던 손가락을 가만히 내 가슴으로 가져와 보세요.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다. 누군가 미워 죽겠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왜 내 마음을 이토록 미치게 흔들까라며 자기 객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아이가 있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가끔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었구나 하고 내 안에 콤플렉스와 상처를 알아차려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타인을 향했던 맹목적인 분노의 불길이 스르르 가라앉게 되어요.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게 되는 것이죠.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투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수첩을 하나 꺼내서 요즘 나를 유독 힘들게 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유를 딱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나대. 라는 그 문장 뒤에 혹시 내가 평생을 이타적이어야만 해. 겸손해야만 해. 라며 스스로를 가두고 채찍질해온 눈물겨운 나의 억압이 있지는 않은지 노크해보는 거예요.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러 온 빌런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외면했던 내 상처를 이제는 돌보고 치료하라고 거울을 비춰주러 온 고마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거울을 따뜻하게 닦아내며 내 안의 그림자까지 온전히 안아주는 성숙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1: 네, 행복충전소 오늘은 투사의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오늘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제품입니다. 올해 총 48종이 지원되는데요. 크게 나누면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대화용 장치, 소리증폭기, 신호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기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듣기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대신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소리 정보를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고 또 언어와 발음을 훈련하게 해주고 영상통화나 AAC, 보안대체 의사소통기기를 통해서 소통을 넓혀주는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혹은 우리가 이제 AAC라고 얘기하는 보안대책 의사소통기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1: 예, 먼저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스마트 비주폰 올인원, 시토크 이음 070 스마트 영상폰 콤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영상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의사소통 시스템인데요. 음성전화만으로 대화가 어려운 분들, 특히 수어를 사용하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문자나 음성전화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표정이나 손동작, 말 그대로 수어인 거죠. 그리고 입모양까지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족, 복지기관, 병원, 학교,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화용 장치는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올해 상당히 품목이 다양합니다. 드림폰 3,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탭, 비주톡 위, 스마트토킹, 위드톡, 키즈보이스 스마트 플러스, 플록스토커, 메시지스톤 에듀 AI, 소리이음 AI, 한뼘 상황중심 AAC, 히어링스톤 AI. 이게 제가 일부만 불러드린 거고요. 총 21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림이나 상징, 문자, 음성합성, 터치입력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흔히 말하는 AAC, 보안대책 의사소통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원되는 제품 대부분이 태블릿 컴퓨터에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즉각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나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언어를 학습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이 대화용 장치는 청각장애인만 쓰는 건 아닌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분류는 청각 언어장애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이나 뭐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 같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 아동, 후천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뭐 예를 들면 경추손상이나 근육병 같은 게 고도로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에게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해 안내서에서도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와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대화용 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호장치까지 일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 여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사 표현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대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는가가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0: 함께 쓸지에 따라서 휴대성이나 화면 크기, 배터리의 용량, 음성 출력 방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골라야 되고요. 또 보호자나 교사, 치료사와 함께 연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 AAC 장치는 기계만 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이 AAC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대화 상대방,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익숙해져야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기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하나 더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소리 증폭기와 신호 장치도 생활 속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소리 증폭기에는 고유전도 보청기 음성 증폭기 하3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은 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듣게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더 잘 전달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또 신호장치에는 내비게이션 신호기 세트, 데프 아코이 호출기, 무선 호출기 비주콜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알람 경보음이 울리거나 혹은 차량 운전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 계신데 내비게이션에서 뭐 좌회전해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뭐 경고 같은 것들이 이제 소리로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데 신호장치가 그런 소리나 음성 정보를 빛이나 진동, 시각 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과 일상 편의성 모두와 연결되는 중요한 영역이 맞습니다.
1: 예, 신청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역시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드러나도록 적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거나 뭐 요구를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에게 의미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 또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나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족에 서도 이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보호자가 대신 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뭐 잘 안 들린다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약이나 불편을 겪었는지를 쓰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평가에서도 장애 정도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참여도하고 활용 가능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신청과 체험 안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접수는 홈페이지 84u.or.kr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588-2670이고요.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서는 통신중개서비스센터 손마리움센터인 107에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체험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 순회체험전시회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15일과 16일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도 워낙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뭐 화면 크기나 입력 반응, 실제 표현 편의성이 다 달라서 사용에 적합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꼭 직접 써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와 히어링 루프 같은 품목들까지 마저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0: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지난 3월에 저희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린 책 완다는 별의 소리를 들어요를 소개했습니다. 그 방송 뒤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다독가로 소문난 한 시각장애인이 이 책을 읽고 싶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대체 자료로 제작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책뿐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은 읽고 싶은 책이 데이지 도서나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출간하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것 아닙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원본을 스캔한 뒤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3일 안에 데이지 파일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속한 제작이 우선인 만큼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고의 노래 듣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 얼굴도 꾸밀 수 없어서 서글프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라트비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라트비아의 인구가 약 108만 명 정도인데 리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어떤 매력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지 잠시 뒤에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적재의 노래 먼저 듣죠. 별 보러 가자.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대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직접 만남과 온라인상의 소통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1: 좋은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안 좋은 사람은 문자로만 하고 싶습니다.
0: 할 수만 있으면 네. 짧게 그냥
1: 그럼요.
0: 지나가고 싶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 돼서요. 좀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배주원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당뇨성 망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피부관리직에 종사해왔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 위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에 관심도 많고 자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일을 더 이상 다시 할 수는 없게 됐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없다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하네요. 거울로 제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문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거울 앞에서 다시 화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됐고요. 내 얼굴도 꾸밀 수 없다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깊은 사연이었어요.
1: 네, 이분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외모나 아니면 메이크업 이런 걸로 어떤 아름다움을 또 찾는 것도 있지만 실은 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내면으로 느껴지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표정 그리고 어떤 삶에서의 어떤 묻어나는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아마 이분의 그 모습 속에 다 이미 다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재발견돼서 이분이 무언가 또 새로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이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분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분의 일 자체가 뭔가 네.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늘상 본인의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본인의 얼굴도 거울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정말 더 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상실감이 크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에 가지고 계신 그동안 30년 이상을 그렇게 또 일을 해오셨는데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분한테 다 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좀 재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기회가 네.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아, 이분의 경우에는 네. 지금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해왔던 일이 너무 오랜 기간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예전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아주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월요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가치로 왔던 그런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런 비유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를 짓밟고 거기다 구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0만 원짜리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죠. 10만 원짜리의 가치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0: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자신이 눈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자님의 가치는 소중하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각장애가 있으니 피부 관리나 메이크업은 뭐 할 수 없다. 꼭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경험이 네네. 또 다른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 자체가 아주 섬세하고 정말 그 감각적으로 아주 그 정말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또 그런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자신이 찾으실 아직은 그런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충분히 찾아내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작은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기존에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새로운 일을 또 배우는 것도 시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럼요.
0: 네, 뭐 회장님도 좀 중도 시각장애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중도 시각장애입니다.
1: 네, 네.
0: 이게 말처럼 쉽지가 또 않아요.
1: 네.
0: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이분이 지금 그 정말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일상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각 중에서도 또 이제 아무래도 시력이 없으면은 이 음성이라든가 어떤 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음성 듣는 것 이런 거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음성 듣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접해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처음에 그 정보화 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 굉장히 어색하게
1: 어색하고
0: 들리거든요.
1: 힘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1: 그렇죠. 자꾸 적응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보하기가 소리로 다 되어 있죠.
0: 네.
1: 네.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0: 생각보다
1: 네.
0: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 맞죠.
0: 근데 이분은 기초재활 교육을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1: 네.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아직은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재활 교육을 추천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0: 네.
1: 이분이 바로 이런 재활교육부터 먼저 가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접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그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0: 네.
1: 거기에 이제 그런 점자라든가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또 음성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걷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데 이러한
0: 네.
1: 것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활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0: 네.
1: 것 같습니다.
0: 재활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1: 일단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분에게는 첫걸음을

0: 때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최근에 시각장애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이분 시각장애를 가진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재활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0: 아이쿠, 그러셨구나.
1: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네네.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실감했다니까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중도의 시각장애를 가지면요. 기초재활교육훈련이라 그래서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요. 사연 보내주신 분. 네네. 좀 자신에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얼핏 제가 느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네, 그렇죠. 만들게 꾸미고 네,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더 자신에 대해서 높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태도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런 재활치료, 재활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일에만 집중하고 일했던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에게 충분히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따뜻한 차 한 잔. 네. 예, 그리고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남에겐 친절한데.
0: 그렇죠.
1: 나에겐 엄격해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0: 네, 맞아요. 특히 그 업무 중심의 어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잃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한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자신에게 그동안 그 엄격했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면 아니, 남보다 내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자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일상에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바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외에 또 있을까요?
0: 너무나 많이 있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그냥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냥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늘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이러한 것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가지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감각을 익혔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자신의 발견일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게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1: 네. 이런 부분들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막 예, 갖게 되고요. 좀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네. 농담 삼아 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이런 가깝고 쉬운 일상을 생각해보라 찾아보라 하셨는데 호흡은 어때요? 숨쉬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숨쉬기.
0: 당연히 호흡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뭐 한 3분 이상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나요? 이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우던 악기를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죠.
1: 네.
0: 그래서 낼숨과 들숨을 내가 어떻게 고르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호흡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목에 머물러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내 아랫배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느끼시면서 호흡을 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네네. 그냥 시작해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분의 삶, 그 아름다움 변함없이 지금도 아름다움 가지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자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롭고 소중한 삶 고이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재발견하시고 그런 것들을 새로이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주리의 노래 듣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장애인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얼마 전 청첩장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 결혼 때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한편으로 아쉽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장애인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걱정이 어느 정도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요,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할 때 우리 자매에는 비장애인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이동수단이요? 누구와 함께 가나 하는 문제요? 식장에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일까요? 물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걸 과연 반길까 하는 겁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 가게인지, 신랑 신부 또는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식 수준이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실제로 제 시각장애 지인 중 한 명은 결혼식장에서 불편한 시선을 경험한 뒤로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장애인 하객이나 조문객이 있다면 그저 평범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순의 노래 듣습니다. 저 기차.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트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간추린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도 지난번에 이제 수도 빌뉴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0: 네.
1: 라트비아 역시 수도 리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나라들이 수도에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라트비아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한데 라트비아 전체 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거의 수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돼요.
0: 네.
1: 그러니까 59만 명 정도?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 집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0: 네.
1: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는 무려 85만 명 정도.
0: 와, 우리나라보다 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이 광역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뭐 도시가 세워진 게 1201년, 그러니까 800년이 훨씬 넘었고요. 역사 중심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상당히 그 예전 중세 시대나 그 이후 이제 근대로 넘어가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건축 사조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2014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됐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리가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거의 연간 140만

0: 14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1: 140만 명.
0: 네. 전체 인구가 180만 명 정도인데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이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유럽 쪽에서 이곳으로 방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해요.
1: 교통편이 네. 좋아졌군요. 네.
0: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도 리가의 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리가가 바로 이제 이곳 그 전체 발트 연안 전체로 보더라도 경제 및 금융 중심지라고 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라트비아 전체 일자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리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일자리 네.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전체 GDP 한 50% 이상을 이 리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수출 네. 역시도 약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각화된 또 그 이제 뭐 정보통신 기술,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1: 네.
0: 뭐 그 주요 수출품 뭐 IT도 있고 뭐 식품 및 음료 제조업, 뭐 제약, 운송, 금속 뭐 다양하게 예, 있습니다. 뭐 이제 관광객 수가 이만큼 많은 거로 보자면 당연하게도 관광업 또한 이곳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2000년대 후반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외환위기 겪으면서 말할 것도 없었고. 침체기를 겪긴 했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무려 한 해 동안 22%나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리가 자유항이 있고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국제공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교통망도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겠죠.
1: 수도에 항구가 또 있네요.
0: 네. 자, 노래 듣고 또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미로콰이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내한공연을 했었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금도 얻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는데 에세이 재즈라고 해서요. 그냥 정통 재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팝 음악인데 굉장히 리듬감도 있고 감상하기 편해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렌디한 음악인데 지금은 이제 이 자미로콰이를 좋아했던 젊은 세대도 이미 40대, 50대가 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자 이제 노래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햇살 밝은 요즘의 거리를 유럽의 어느 거리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노래 멜로디 리듬도 그렇고요.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목 자체가 Seven Days in Sunny June입니다. 그러니까 햇살 가득한 6월의 일주일 Seven Days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0: 자미로카이의 세븐데이즈 인 써니즘. 네, 듣고 왔습니다.
1: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그 걷는데 느긋하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쾌하게 네. 뭔가 기분 좋게 막 탁탁 걷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0: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네. 상상하면서 들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참 기분 좋은 곡이고 전 이 곡 좀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기타 치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가볼 만한 곳들 이제 둘러보도록 하죠.
1: 네. 이건 뭐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간추린 역사 소개해드리면서 아픈 역사, 뭐 여러 세력의 지배가 이어졌던 또 주인이 바뀌었었던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아픈 역사를 갖긴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받았던 영향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또 약간 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또 이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그 좋은 상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죠. 제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고 파괴가 됐는데 이곳 역시도 전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긴 했는데 여전히 중세시대 분위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시대로의 어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0: 이런 것은 언제나 매력 있어요.
1: 네. 네. 리가의 이제 구시가지가 바로 라트비아 이 수도 리가의 역사적 지리적 중심지에 있는 곳인데 자갈길이 쫙 깔려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문화유산 또 랜드마크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0: 네.
1: 중세 시대에 지금도 이제 항구가 있지만 중세 시대의 항구를 갖고 있는 리가는 굉장히 그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자 동맹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동맹의 일원이었었고 화려한 중세 시대 건물들을 바로 이곳 구시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한된 지역이긴 했었는데 이곳에 다양한 종교들 다섯 개 종교 교단이 서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뭐 다투거나 갈등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다양한 교단의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예배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 건물들이 어느 한식에 딱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쭉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도 그 시기를 지배했던 문화들의
0: 네.
1: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낭만주의 건축, 뭐 고딕. 예. 그다음에 바로크, 뭐 모더니즘 이런 요소들을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러니까요. 한눈에 쭉 볼 수가 있겠네요. 네.
1: 그런 반면에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면 이 건물들이 아르누보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것들로 또 유명합니다.
0: 네.
1: 아르누보라는 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뉴 아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 뭐 이런 예술 사조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바로 이제 유럽 북미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예술 사조죠. 그래서 그런 아르누보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쌓고 싶다면 바로 이곳에 있는 이제 아르누보 박물관을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네. 그다음에 이제 리가 중심부의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데 이곳을 또 가보면 좋은 뭐 어떤 구경거리도 되고 뭐 이곳의 역사를 또 일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도 되고요.
0: 네.
1: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지에 있는 베르마네스 공원이라는 것도 잠깐 들려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가볼 만한 곳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들어야죠.
1: 마무리 곡은요. 이제 뭐 그 시기상으로 아직 여름이 아주 창창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름날 불어오는 미풍을 산들바람 이런 걸 떠올리는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Summer Breeze라고요. Breeze라는 게 이제 잔잔한 미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Sales and Crofts라는 미국 듀오의 노래입니다. 1972년 히트곡이요. 저는 이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으로 쉴즈 앤 크로프츠의 서머 브리즈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 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 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 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 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옷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즈와 인터뷰 중.

0: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어찌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2: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뜻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나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에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1516편 군신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4월 3일에 효종이 윤선도를 승정원의 동부승지로 임명하자 사관원과 사원부 등 양사의 간관들이 일제히 윤선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그러자 효종도 물러서지 않고
2: 비록 윤선도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이 허물있는 사람일지라도 거두어서 관직에 기용한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윤선도 그 사람에게만 굳이 너무나 심한 논의를 들이대는 것인가? 사관원 정원 이만웅을 간관의 직책에서 제차하라!
1: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4일에도 3사 언관들의 윤선도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홍문관 수찬 민정중이 상소를

0: 주상 전하, 승지 윤선도는 평소에 몸을 삼가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나 처신하여 의리를 멸시하였으며 처지에 걸맞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교의 명분에 용서받기 어려운 바이옵니다. 처음에 주상 전하께서 그를 조정으로 불러올리라는 명을 내리자 식자들은 전하가 실수를 하셨다고 여겼사온데 거기 더하여 승정원의 승지로 발탁을 하자 조정 여론이 크게 반발을 했사옵니다. 어찌 전하의 옛날 사부라고 하여서 사대부의 반열과 승정원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신은 우선 사헌부와 사건원 등 양사의 논의를 기다리기로 하고 그를 탄핵하지 않았었는데 윤선도가 대간의 탄핵에 항거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나올 줄 어찌 알았겠사옵니까?
1: 다음은 엿새 뒤인 4월 10일에 올린 사헌부 장령 권리영의 상소입니다.
2: 전하, 윤선도는 폐악스럽고 탐악하여 세상에 버림을 받았사옵니다. 병자년에 난리 때 처녀를 겁탈하여 섬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란하고 사치하는 생활을 즐겼사오며 선왕의 국상 때는 달려와 문상도 하지 않는 등 전후에 걸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입에 담을 수조차 없사옵니다. 그런 자에게 전하께서 너무 갑자기 절차를 뛰어넘는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전하의 사사로운 은혜를 지나치게 베푸셨사오니 이렇듯 무리가 들끓고 있는 것이옵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윤선도는 마땅히 황공해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그러기는커녕 망령스럽게도 전하의 은총을 믿고서 지레 먼저 상소를 올려 대간을 비판하는 작태를 현저하게 드러냈사옵니다. 마땅히 그의 관직을 삭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1: 자, 그런데요, 삼사의 관리들이 열을 올려서 윤선도를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가 지난날에 도리에 어긋난 행실을 보였다는 정도이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나라에서 정한 어떤 일을 맡았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는

0: 구체적인 잘못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당시 집권 세력이던 서인이었더라도 이런 비난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1: 선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곡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기민하게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선도 가문 자체가 해남 일대의 대부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점들이 서인 집권 세력들이 보기에는 좀 눈엣가시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즉 인조의 상중에 분곡하지 않았다는 탄핵 그 문서를 읽어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윤선도가 해도를 점유하여 호부함을 즐겼으며 나라의 국상이 있는데도 감히 마음대로 편안함을 즐겼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거나 그의 교만스럽고 세상을 농락한 정상이 얄밉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정책상의 문제가 갈등이 되었다기보다는 윤선도란 사람의 개성과 기민하지 못한 처신들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미움을 사게 된 것이 아닌가.
0: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짤막하게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윤선도가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동부 승지의 직을 면직시켜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결국 허락하였다.

0: 이번에는 승정원의 승지들마저 임금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섭니다.
1: 효종 3년 4월 10일 승정원의 승지들이 임금을 향해 양사의 간관에게 내린 채직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말했다.
2: 지금 뭐하라 하였는가? 과인은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결코 군소배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는 없느니라! 그대들은 이 점을 명심하라! 편전에서 썩 나가지 못하겠는가!
0: 여기서 말하는 무리군자의 작을 소자의 군소배는 달리 표현하면 소인배 무리라는 뜻입니다. 유학자들 사이에서 소인배는 모욕적인 호칭이죠. 효종은 간관들의 간언을 두고 소인배 무리가 임금인 나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단 물러나왔던 승지들은 효종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다시 편전으로 들어갑니다.
3: 주상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4: 들라하라.
5: 전하, 대간이 편전에서 논의드린 일은 단지 전하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도록 의견을 냈을 뿐이옵니다. 하운데 전하께서는 삼사의 언간들을 일컬어 군소의 무리라 하시었사옵니다. 오늘날 윤선도에 대하여 의견을 낸 자들이 어찌 모두 편견에 사로잡힌 군소배들에게 사옵니까?
6: 그리고 주상 전하, 또한 전하께서 말씀하신 제재를 받는다는 하교는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씀이옵니다. 어느 누가 주상 전하를 감히 제재한다는 말씀이옵니까? 대단히 간특한 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을 말씀이온데 승지의 인사에 관하여 논의를 한 신하에게 어찌 그런 하교를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더 맑게 하시고 반성하시옵소서.
7: 알았으니 다들 나가보라.
0: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죠.
8: 서인 계열 살림이 독점을 해버리면 효정은 좋을 리가 없죠. 그럴 때 그러면은 유일한 대항 카드가 남인 쪽 인물들을 올리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이 윤선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부였으니까. 올리는데 윤선도가 또 워낙 할 말 다 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니까 당시 대간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이 윤선도가 승지로 들어오는 거를 견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효정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즉위한 지 벌써 3년이나 되고 이 나라의 왕으로서 승지 한 명도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래갖고 처음에는 윤선도를 험담을 하면서

0: 겸손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했던 대관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1: 지난번 금군의 재편 과정을 다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신의 사부를 승지로 임명했다가 서인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을 보면 이 시기 효종의 왕권이 매우 취약했음을 알만하죠. 그런데요. 국왕에 대한 대소신료들의 관직을 내건 직언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효종이 일부 간관들에게 내린 채직의 명령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효종이 그들의 간언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군소배 무리 등 매우 거친 언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의 항의하는 상소와 추청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윤강이 편전에 들어서는 윤선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스스로 채직해 줄 것을 청하였다.
3: 전하, 대사헌 윤강이옵니다. 윤선도가 절차를 뛰어넘어서 승정원의 승지에 제수되더니 장황한 말로 상소를 올리는 등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기에 그를 논핵하려고 했사옵니다. 그리하여 동료와 함께 상의하여 탄핵 상소문을 대강 엮어놓았사온데 사헌부 집이 심로가 처음에는 그 상소문을 읽어보더니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사옵니다. 윤선도가 혼조 때 절개와 의리를 굳세게 지켰으므로 가상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상소문을 조금 순하게 고치려고 하였는데 하운데 전하, 원소를 찾아보니 이른바 윤선도가 저리를 세웠다는 상소 내용은 대개 유이분에게 빌붙어서 이첨을 공격한 것이었사옵니다.
1: 앞에 나온 혼조 때라는 말은 폭군이었던 광해군 때를 의미합니다. 광해군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2: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윤선도는 성균관 유생 신분으로 대북파의 영수이자 권력을 독단하던 이첨의 간악함을 비판하는 탄핵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 상소를 도리어 흉서로 규정하여서 윤선도를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 보냈으며 이 사건으로 윤선도는 6년 4개월 동안이나 길고 긴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1: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대사헌 윤강은 당시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찾아보니 유생 신분으로 권력자인 이이첨을 용감하게 공격한 것은 맞는데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에게 빌붙어서 이이첨을 비판한 것이었으며 내용도 실상과는 달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대간에서 윤선도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강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 전하께서는 윤선도 그 사람에게 대체 무엇을 취할 것이 있다고 그를 편애하는 하교를 그리 자주 내리시는 것이옵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승정원에 내리신 비답을 보아하니 그 내용이 전하의 진심이라면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하오니 신의 관직을 박탈하시옵소서.
1: 효종이 소인배 무리가 임금을 제재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그렇다면 나도 큰 죄를 진 셈이니 파면에 달라 이렇게 말한 셈이죠. 대사헌 윤강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김시진을 비롯한 홍문관 관원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4: 전하, 신들이 삼가 윤선도와 관련하여 전하께서 승정원에 내리신 비답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신하로선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신은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대단히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5: 주상 전하, 신들이 지난날 상소에서 윤선도의 사람됨이 가증스럽다는 것을 힘껏 변론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전하가 말씀하신 군소배 무리에 신들 역시 해당되어옵니다. 신들이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고 관직에 버티고 있겠사옵니까? 신들은 홍문관에서 전하를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열흘 사이에 세 번씩이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신들의 죄가 크고도 크옵니다. 전하께서는 신들을 가차없이 파직하시어 영원히 물리치시옵소서.
1: 삼사가 총출동하다시피 하여 윤선도를 비방하는 한편 효종이 군소배 운운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임금을 끝없이 공박해 대고 있었으니 속되게 표현해서 효종은 죽을 맛이었겠죠. 더구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들에 이어서 홍문관의 관원들까지 나섰으니 말입니다.
0: 좌충우돌 할 말을 다하는 윤선도를 중앙정계 그것도 승정원의 승지로 끌어들이니까 대관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는 거죠. 의뢰하듯이 반대를 했는데 효종이 너무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도 난리 나지만 이럴 때 이제 항상 의뢰 그랬듯이 대관과 왕이 약간 충돌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홍문관이 개입을 하는데 당시 대관도 서인 중심이었고 홍문관도 서인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홍문관은 당연히 대관의 편을 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관이 했던 말과 비슷한 강도로 효종한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한때 사부 좀 했다고 저렇게 자격 미달된 자를 어떻게 승정원 승지에 앉히려고 합니까? 전하, 당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효종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1: 사헌부, 사간원 양사의 간관들과 국왕이 서로 대립하여 갈등 양상을 보일 때면 홍문관에서 개입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상리였는데 이 시기에는 홍문관마저 서인 세력 일색으로 채워지는 바람에 군신 간의 대립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0: 효종 3년 4월 11일
1: 주상 전하, 사헌부 장령 심세정이 들어싸옵니다.
2: 들라와라.
3: 주상 전하, 신 사헌부 장령 심세정이옵니다.
2: 그래, 먼저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3: 예, 대사원 윤강을 비롯하여 사헌부 집이 심로 등은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갔사옵니다. 전하, 윤선도는 하자가 있어서 조정 여론의 버림을 받았는데도 뜻밖에도 전하께서 그를 총애하여 발탁하였을 뿐 아니라 윤선도 자신이 선제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남을 현혹시키고 있는 터에 대관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설령 윤선도가 광해군 때 한번 올린 상소가 공적인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잘한 일을 가지고 평생 허물을 덮을 수는 없사옵니다. 대사원 윤강은 도로 출사하도록 하시옵고 사원부 집의 심로는 제차도록 하시옵소서.
2: 그들이 원한다면 모두 직을 내려놓고 물러가라고 하라. 또한 과인이 채차하라고 명했던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과 홍문관의 관원들도 모두 관직을 내려놓고 물러가라 이르라.
4: 이어서 사관원 사간 심지한과 사헌부 헌납 홍처대가 편전에 들어서 또다시 윤선도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들도 채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이 그들을 말렸다.
2: 그대들은 사직하지 말라.
0: 그런데요, 넉 달 뒤인 효종 3년 8월 11일 실록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 임금이 이응시를 사관원 대사관으로, 민응형을 예조참판으로 삼고 특별히 윤선도를 예조참의에 제소하였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16편 군신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1: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2: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0: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3: 란조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꾹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조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1: 어? 왜 그러는데?
0: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3: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0: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3: 란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4: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3: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5: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4: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5: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5: 네.
4: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5: 네.
3: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금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령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효석이 양원혁 본부장과 대화하고 있을 무렵 란조는 채령과 함께 무사히 지하 1층 복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중앙 계단을 지나 왼쪽 비상 계단에 가까워질 때쯤 좀 전에 만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연구원과 또 마주치고 말았다.
6: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여긴 자제실이야.

0: 너희 안내하는 요원은 어디 있어? 왜 멋대로 너희끼리 돌아다니는 거지?
1: 란주는 이번만큼은 겁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목에 비지터 S를 걸고 있으니까.
2: 아,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예요. 아, 도대체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 건물만 크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1: 뻔뻔하게 굴기로 마음먹은 란주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툴툴거렸다. 남자는 란주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자제실 옆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켰다.
0: 저기야, 얼른 좀 가라. 근데 너는...
1: 남자 연구원은 갑자기 채령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 채령이를 알아본 걸까? 연구원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채령이를 이리로 데려온 건 아닐까?
0: 너는 딱 봐도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은 몰라도 중학생은 여기 실험동 들어오면 안 돼. 화장실 갔다가 당장 올라가.
2: 아, 알겠어요. 아, 이 아저씨 진짜 되게 뭐라 그러네.
0: 아저씨라니.
1: 란주는 채령과 함께 화장실 안으로 쏙 들어갔다.
0: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아저씨라니.
1: 남자 연구원은 충격을 받은 듯 웅얼대며 란주와 채령이 오던 길로 걸어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본 란주는 채령의 손을 잡고 나와서 비상문을 열었다. 란주는 제발 효석이 무사히 도착했길, 그 길치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았길 바라며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란주는 효석과 부딪혔다. 갑자기 튀어나온 서로에게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몇 분 만에 다시 만난 곳인데도 란주는 효석이 반가웠다. 양원혁 본부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급했다. 세 사람은 다시 비상문을 열고 2층 복도에 들어섰다. 반짝이는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비치는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복도를 걸어갔다. 누군가 문이라도 열고 나올까? 나와서 채령을 알아볼까 봐 겁이 났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 같았다. 중앙 계단을 코앞에 두었을 때 특수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중앙 계단 바로 앞에 집무실에서 나왔다. 란주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마 채령과 효석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집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란주는 기도했다.
3: 착하게 살게요. 능력 진짜 좋은 곳에만 쓰고요. 유라랑도 당장 화해하고요. 연희한테 못된 말한 것도 다 사과할게요. 신이시여,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1: 남자는 계속 파일을 보며 걷다 효석과 어깨를 부딪혔다.
4: 죄송합니다.
1: 효석과 남자는 동시에 말했고 또 동시에 각자의 갈 길로 멀어져 갔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 란주가 안심하던 순간이었다.
5: 저 그런데!
1: 뒤에서 남자가 효석을 불렀다. 놀란 란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못 들은 척 채령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5: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1: 남자가 주워준 것은 효석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USB였다. 효석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서 USB를 받았다.
4: 감사합니다.
1: 남자는 효석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갈 길을 갔다. 효석이 USB를 떨어뜨린 것을 안 란주는 말없이 효석의 등을 세게 내려치고는 USB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안내 데스크에 도착해 세 사람은 명찰을 벗었다. 란주는 방문객용 명찰 사이에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끼워 넣은 다음

0: 찾느라 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채령을 데려간 용의자로 란주와 효석을 주목할 것이 뻔했다.
1: 어쩌자고 일부터 저질렀지.
0: 효석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란주는 고민하는 효석을 무시한 채 채령과 함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랩실에서 옮겨온 실험 일지와 장부들이 모니터를 빼곡하게 채웠다. 란주와 효석은 채령한테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얼마간 듣다가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다. 세 사람은 김밥 전문점에 가서 분식을 종류별로 시켰다. 음식을 싹 해치운 뒤에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다. 효석이 능력을 써서 금방 자리가 날 곳을 찾았고 셋은 사이좋게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채령은 이내 골아떨어졌지만 란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휴대폰을 찔끔 충전한 사이에 뉴라에게서 온 긴 메시지 때문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것이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란주는 뉴라가 보고 싶었다.
2: 범초본이 쫓기느라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0: 험난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나는 것은 내내 함께해왔던 소추모들이었다. 란주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2: 야, 원유석, 자냐?
1: 어? 아니, 엄청 피곤한데 자려니까 잠이 안 오네.
2: 생각해보니 오늘 나 혼자 갔으면 채령이 못 깼을 것 같아.
3: 이 오빠가 또 멋있게 딱, 그지? 도와줬다, 그지?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란주는 발로 효석의 다리를 걷어찼다.
1: 아, 아프잖아.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이거 나니까 받아주지.
3: 근데 나도 그런 생각했어. 혼자였으면 애초에 범초본이 그렇게 나쁜 곳인지 채령이가 그런 실험을 당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0: 란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3: 그래도 우리 둘이서 해냈어?
0: 효석은 란주를 흘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2: 나도 알아. 우리 둘이서 해낸 거. 하지만...
3: 그래.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 우리 둘이서만 해도 잘하지만 역시 애들이랑 함께하고 싶지?
0: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마음이었다. 별거 아니라 여겼던 내 능력만으로 채령을 구해냈으니 벅차고 기뻐야 하는데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연희에게 보란듯이 으스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쉽고 허전하기만 했다. 란주는 알고 있었다. 만일 유라와 연희, 현우가 옆에 있었더라면 분명 채령을 함께 구출해 뿌듯해하고 서로 치켜세워줬을 거란 걸. 또한 행여 란주나 효석이 실수하거나 곤경에 처했더라면 분명 둘의 뒤를 봐주었을 거란 걸. 그런 세 사람이 없으니 란주는 그날의 성공을 뽐낼 마음도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3: 너 애들 생각하지? 유라랑 현우랑 연희랑.
0: 효석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2: 뭐랄까, 오늘 채령이 구출에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효석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휘, 현우, 유라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어. 연휘는 내가 식물을 읽어서 라투스를 찾아냈으니 활약할 수 있었던 거고 나는 연휘의 활이나 화살 덕분에 다치지 않고 계속 식물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였네.
3: 그리고 넌 내가 라투스 방향 읽어줘서 싸울 수 있었던 거고 넌 역시 나 없이는 안 돼.
0: 란조는 조용히 발로 효석을 한 대 더 걷어찼다. 낑낑거리는 효석의 소리가

0: 취침실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란주는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효석에게 보여주었다. 메시지를 읽은 효석은 잠깐 아무런 말도 없었다.
1: 근데 유라가 범초본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2: 응.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소소하게 모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만 자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우리.
1: 잘 자.
0: 효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허공에 치켜들었다.
2: 뭐하냐?
1: 그래도 우리 오늘 촬영이 구했잖아. 소초모 다웠어. 그러니까 빨리 해줘, 하이파이브.
0: 란주는 피식 웃으며 허공에 떠있는 효석의 손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댔다.

0: 그리고 오늘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뒤에 대충 밥 챙겨 먹고 유라네 집으로 갔어. 그때가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집엔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근처 식물들을 읽어봤어. 현우, 너랑 유라가 강목 들고 움직이는 걸 봤고. 나머진 아까 말한 이야기 그대로야.
1: 란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란주에게 다가가 란주를 꼭 끌어안았다. 란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두 친구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2: 그런데 채령이, 너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3: 야!
1: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는 현우의 질문에 효석과 란주, 유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관해 물었고 결국 채령은 입을 열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일상 시계는 늘 같은 속도로 달리지만요. 월드컵의 시계는 좀 다릅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새벽에도 눈이 번쩍 떠지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경기 결과를 찾게 되죠. 어떤 팀이 이겼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사실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함께 기뻐하고 또 아쉬워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승패보다도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혼자서도 같은 경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월드컵의 열기는 뜨겁게, 토요일의 기분은 가볍게, 강원래 노래정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박정현과 브라운 아이즈가 함께합니다. Let's get together now.

승패는 기록으로 남지만요, 함께 응원했던 순간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디서 어떤 경기를 봤는지, 또 누구와 환호를 했는지, 몇 년이 지나도 사진처럼 그 장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든 느끼는 만큼 추억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월드컵도 주말도 제대로 즐겨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 좋은 음악과 함께 멋진 추억 하나 더 만들어 보시죠.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윤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팝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팝 주크박스.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축구와 하나 되는 순간 역대 월드컵 베스트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어제 또 이제 그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경기가 또 이제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또 축구와 하나 되는 순간 역대 월드컵송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요. 역대 월드컵 베스트송. 그러면 월드컵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까? 아니면 월드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까?
1: 월드컵 공식 주제곡이죠.
0: 아, 공식 주제곡?
1: 네. 피파에서 선정한 월드컵 공식 주제곡들인데 월드컵 공식 주제곡들을 좀 서로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역대 월드컵 대표팀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재미있는 축구의 어떤 추억들도 함께 나눠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0: 그래요. 자, 역대 월드컵 베스트송 만나볼 텐데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주제곡입니다. 네. 지아니 나미니하고요. 에도라도 베나토가 함께했던 Una Ste Italiana라는 그런 음악인데요.
0: Uno Stale
1: Italiana.
0: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죠.
1: 운 에스타테 이탈리아나.
0: 아, 에스탈테 이탈리아나.
1: 예, 그냥 뭐 발음 나는 대로 이게 읽으면 되네요. 운 에스타테테 이탈리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면 되는 건데, 이탈리아의 좀, 여름.
0: 아, 그러면 이 월드컵은 어디서 열린 겁니까?
1: 뭐 이탈리아에서 열렸고요. 아하. 이탈리아 월드컵 1990년. 예. 뭐 역대 월드컵 주제가 중에서 가장 뭐 예술적이고 이제 가슴을 울리는 명곡으로 꼽히는데, 조지오 모르더라고 손에 손잡고를 만들었던.
0: 아, 우리 88 올림픽 주제가.
1: 예, 손에 손잡고를 만들었던 조지오 모로도가 만든 그런 또 명곡이에요. 네. 어떤 이탈리아의 푸른 밤하늘과 축구장의 낭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Un Estate Italiana. 먼저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요. 1990년도에 열렸던 이탈리아 월드컵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성적은 어땠나요? 일단 월드컵 진출은 했죠.
1: 했죠.
0: 본선에.
1: 우리나라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까지 지금 최다 계속 연속 출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그래가지고 90년대 대회 때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고, 저도 이제 이 월드컵 경기를 밤을 새가면서 집에서 네. 보는데 참 정말 기대가 컸죠. 왜냐하면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가 정말 아깝게 또 탈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뭐 그 당시 뭐 그 이회택 감독을 중심으로 최순호 선수가 있었고요. 홍명보 그 당시는 이제 거의 막내급이었습니다. 지금은 감독님이시죠. 그리고 김주성 선수 야생마. 그리고 또 황보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조별리그에서 3패를 기록합니다.
0: 3패.
1: 예, 조 4위.
0: 1승도 못 거뒀네요.
1: 1승도 못 거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때 월드컵에서 원정 1승이 목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조 22위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스페인전, 이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스페인전에서 황보관 선수가 프리킥 찬스에서 대포알 슛을 빵! 때려가지고.
0: 맞아요. 기억납니다.
1: 예. 그래가지고 환호했던 그런 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조별리그 3패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뭐 제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첫 번째 월드컵 밤을 새워가면서 봤던 그 월드컵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습니다.
0: 자신이 90년 월드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 계기가 된 게 80년대 중반 청소년 축구가
1: 네.
0: 세계 4강에 들면서
1: 그죠? 그 멤버가 뭐 이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축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86년

0: 월드컵 때도 우리가 괜찮았었어요. 네. 너무 강팀들이 만났었죠. 예, 뭐 아르헨티나하고 만나기도 했었고.
1: 근데 1승도 못 거둔 게 정말 아쉽네요.
0: 아쉽다죠.
1: 무승부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0: 예, 그래요. 3패를 했었습니다.
1: 자, 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 주제가와 함께 만나볼 1994년 미국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
0: 이때도 정말 참 너무 생생합니다. 네. 예, 아침에 오전에 이제 경기가 이제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 내일 텔레비전 갖고 올 사람 누구야? 집에서
1: 아 집에서 텔레비전 야, 갖고 와서
0: 집에서 TV 누가 갖고 올래? 제일 큰 사이즈 누구 있니? 그래가지고 리어카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제일 큰 사이즈 갖고 와서 각 교실마다. 그래서 이제 94년 월드컵은 데릴 홀을 이제 불렀던 글로리 랜드라는 그런 음악인데 네. 사실 뭐 그 이 미국 월드컵은요 뭐 주제곡도 주제곡이지만 개막식이 참 인상적이었죠. 다이애나 로스가 나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이제 골대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다가 축구공을 빵 차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헛발질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억에 남으니까
0: 기억이 남는, 계속
1: 기록에 남는
0: 예,
1: 거고
0: 어쨌든 뭐 다이애나 로스의 월드컵 개막전 그 축하 공연도 기억에 남았고 네. 어쨌든 이 글로리랜드는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답게 팝과 가스펠 흑인 연가 스타일이 결합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때 어쨌든 뭐 집에서 축구 그 TV 갖고 와서 각 밤마다 이때는 경기가 정말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94년 미국 월드컵 2무 1패 올라갈 뻔했었어요. 진짜 정말.
1: 2무가 됐네요. 그러면 전패였다가 정경기 때는 이탈리아 네. 월드컵 때는 그럼 미국 경기 때는 그래도 무승부라도 했다라는 거.
0: 그죠. 두 번이에요. 그것도 와. 첫 경기 스페인하고 2대 2.
1: 와. 근데 그때 당시 전문가의 얘기로는 좀만 더 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다.
0: 이길 수 있었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스페인하고 2대2 경기 가지고 그 서정원 선수 골로 사람 애들이 그 학교 그 교실에 걸리던 태극기 액자 띄워놓고 막 운동장 뛰어나가가지고 막 외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맞아요. 아쉽게 볼리비아하고 이제 비겨서 0대0 비기고 독일 강호 동일 그때 당시 클린스만이 이제 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네. 클린스만이 이끌었던 독일을 만나서 마지막에 2대3으로 이제 패하면서 아 뭔가 그래도 우리가 강대 그 축구 강국하고 그래도 좀 뭔가 해볼만 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남겼던 그런 대회였고
1: 그래요.
0: 어쨌든 그때 김호 감독, 홍명호 선수도 그때 독일전 중거리 슛, 서정원 선수의 스페인전 동점골. 아 정말 환호에 찼던 94년 미국 월드컵이었지만 역시 원정 1승은 실패했던 맞아요. 대회였습니다.
1: 1994년 미국 월드컵을 기억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공을 차다가 축구를 네. 하다가 좀 약간 공을 좀 멀리 차는 네, 슛을 했는데 네. 멀리 날아가는 경우 야 너 황선홍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황선홍 씨가 그러니까
0: 볼리비아 경기 때
1: 이 선수가 그때의 그 뭔가 그 불명예를 네. 계속 안고 가슴 답답함을 나중에 2002년 때
0: 풀었죠.
1: 풀었다라는 거예요.
0: 예. 이 볼리비아전 때 그렇게 황성훈 선수한테 찬스가 많았는데 그 당시 이제 축구왕 슛돌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그 만화에서 주인공이 쐈던 독수리 슛.
1: 아하.
0: 하늘로 올라가는 슛. 그렇게 독수리 슛을 쏴가지고 아우 참 많은 좀 안타까움을 났지만 어쨌든 황성훈 선수가 독일전 때도 골을 넣긴 했었어요. 네, 한 골 넣고 그리고 홍명보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넣어가지고 두 골을 넣었지만 결국에는 졌죠.
1: 그래요. 자 이탈리아 월드컵과 94년 미국 월드컵 주제가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지하인 아니냐고요. 엘도라도 베나토가 함께한 Un 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여름이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데릴 홀, 그리고 사운즈 앤 블랙니스의 글로리랜드, 94년 미국 월드컵 공식 주제곡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와 하나가 되는 순간, 역대 월드컵 베스트 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이제 98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 98년 프랑스 월드컵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정말 아시아 그 예선 거의 뭐 전승을 기록하면서 네. 정말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대표팀은 다르다라는 희망을 품어주고서 맞아요. 출전을 했었죠.
0: 그때 또 프랑스 월드컵,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이
1: 차범근 감독님.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그러니까요. 중에 한 분인 네. 뭐 독일이라든가 분데스리가에서 그냥
1: 갈색 폭격기.
0: 아, 그래서 또 첫 경기 때 한 골
1: 먼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0: 하석주 선수.
1: 하석주 선수. 아, 왼발의 달인.
0: 야. 야. 그래서 이제 야 이번 월드컵만큼은 뭔가를 한번 해보겠구나 했는데
1: 골 넣자마자 백태클로 그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인가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그 백태클 이후로 정말 너무나 아, 이제
0: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1: 네, 봤죠.
0: 차범근 감독하고 몇 년 만에 재회였는데
1: 눈물 흘리는
0: 차범근 감독은 별로 아무 그런 네. 감정이 없었는데 한석주 그때 이제 선수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때 너무 죄송했다고 미안했다고 네. 너무 이렇게 막 들뜬 마음에 좀 오바를 했는데 근데 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월드컵 때마다 뭐 매년 뭐 이탈리아 우리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또는 미국 월드컵 때마다 그 감독들에게 무슨 이런 이번 경기만큼은 요구를 주의해라.
1: 네.
0: 근데 특히 또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1: 백태클에 대한 거가 이제 강하게 이제
0: 강하게 어필이 되는
1: 거예요. 심판들이 본다. 근데 그걸 하필 하석주 선수가 해버렸죠. 사실 근데 저는 98 월드컵 때 한 경기도 못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한 경기도 못 보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예선 경기는 다 봤거든요. 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0: 아 끝내줬죠.
1: 그때 뭐 최용수 선수 막 날아다니고 아, 막
0: 최용수 선수가 지금은 약간 좀 약간 뭔가
1: 희화화됐지만
0: 한 곳이 좀 부족한 듯한 예. 그런 느낌이지만 최용수 선수가 그때는
1: 대단했죠.
0: 골이 넣었다면 무조건 최용수 선수.
1: 예, 네, 떴다면은 독수리.
0: 맞아, 맞아.
1: 예, 그냥 골로 그냥 머리로 넣든 발로 넣든 진짜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는데 아 이때 최용수 선수가 그때는 좀 그랬고 어쨌든 당시 대한민국 최종 선적 1무 2패. 그것도 마지막 그 벨기에전 때 아, 이임생 선수였나요?
0: 맞아요. 예,
1: 이임생 선수.
0: 그 예. 머리에
1: 붕, 뭐, 머리에 붕대 가르고 뭐. 정말 그 부상 투혼에 그 유상수 선수가 또 동점골 넣어서 이제 1무 2패.

0: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중간에 또 이제 차범근 감독은 또 이제 경질돼서
1: 맞아요.
0: 다시 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고 참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죠.
1: 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기고 지고를 가지고 정말
0: 네.
1: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막 화내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98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때는 어떤 곡을 주제곡으로 썼나요?
0: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바로 라틴 팝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죠. 리키 마틴. 리키 마틴이 The Cup of Life라는 곡으로 이제 전 세계 라틴 팝의 열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1: 네.
0: 아마 월드컵 공식 주제곡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The Cup of Life가 아닌가.
1: 그래요.
0: 리키 마틴을 단숨에 슈퍼스타로 끌어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축구 응원가는 모름지기 빠르고 흥겹고 따라 부르기 쉬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리키 마틴이 The Cup of Life에서 보여주면서 굉장하게 지금도 뭐 이 노래는 월드컵 시즌만 되면은 자주 듣게 되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1: 자. 리키 마틴이 부르는 98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 이 노래와 함께 들을 곡은
0: 바로
1: 2002년
0: 한일 월드컵.
1: 한일 월드컵.
0: 예, 공식 주제곡 아나스타샤의 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공식 주제곡 하면은 필승 코리아 이걸로 이제 아시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그 붉은 악마들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불렀던 음악이고 피파 공식 월드컵 주제곡은 바로 아나스타샤의 붐이라는 그런 음악이었었죠.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뭐 조수미 씨가 불렀던 챔피언스라는 그런 곡들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해외에서 인터내셔널하게 알려졌던 음악은 아나스타샤의 붐이라는 그런 음악이었죠.
1: 맞아요. 이때 당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게
0: 네.
1: 일한 월드컵이냐
0: 그죠.
1: 한일 월드컵이냐 가지고 좀 다투다가
0: 네.
1: 한일 월드컵으로 하는 조건으로 결승전은 일본에서 하는 걸로
0: 그죠.
1: 개막전은 한국에서 하는 걸로
0: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죠.
1: 맞아요.
0: 아 정말 우리가 결승전 요코하마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1: 그러니까.
0: 아깝게
1: 네. 근데 후에 히딩크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독일전에서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김남일 선수의
0: 네.
1: 그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남일 선수를 이렇게 쫙게 띄워주는
0: 얘기
1: 했었는데
0: 뭐 김남일 선수 그 당시 진공청소기였었으니까 별명이 진공청소기였고 그 당시 뭐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멤버들은 정말 신구 조화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었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어떤 대표팀의 문화도 바꾸면서 뭔가 네. 새로운 활력을 또 불어넣어줬고 새로운 스타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한국 축구의 결정적인 한 획을 그으면서 축구의 역사가 바뀌었던
1: 맞아요.
0: 월드컵 베이비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태어났잖아요. 2002년생들이.
1: 그래요.
0: 예.
1: 아무튼 2002년 월드컵을 노래 선물해서 다룬다 그러면 한 일주일 내내 해도
0: 아유,
1: 너무
0: 뭐
1: 모자랄 정도로.
0: 계속 얘기가 나오죠. 계속. 저마다의 추억이 너무 많으니까.
1: 자,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제가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리키 마틴의 Cup of Life 98 프랑스 월드컵 주제곡이고요. 그리고 한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 주제곡 아나스타샤의 붐까지 두 곡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난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와 하나 되는 순간 역대 월드컵 베스트 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
1: 예, 엄청난 그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네. 그 주축 멤버의 이제 또 일부 거의 대다수가 그대로 또 이제 2006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독일 월드컵 그 당시 공식 주제곡은 일디보하고 토니 브렉스턴이 함께했던 The Time of Our Lives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06년 독일 월드컵 공식 주제곡보다도 뭐 물론 노래도 좋았습니다만은 당시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또 기대를 품게 됐죠. 왜냐면은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가지고 빅클럽에서 뛰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선 무대에 진출해가지고 뭐 여러 경기를 또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성적은 1승 1무 1패.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첫 승. 하지만 이제 홈 경기죠.
1: 예. 네. 원정
0: 첫 승을
1: 거뒀죠.
0: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1: 그리고 원정 첫 16강을 바라봤는데 그때 최종 순위가 17위.
0: 아하.
1: 아, 정말 아깝게. 예. 어쨌든 그때 당시 준우승 팀이었던 프랑스하고 좀 비겼습니다. 네. 근데 아깝게 조별리그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그때 감독이 딕 아드보카트 감독.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졌습니다만은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었고 박지성 선수, 안정환 선수 골 넣었었고 이천 선수도 골 넣었고. 네. 하여튼 뭐
0: 이거 김남일 선수 이름 있는 게 네. 맞다.
1: 네.
0: 이때 반칙해가지고 우리가 페널티킥을 줬죠.
1: 그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정 뭐 첫 승을 거뒀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정말 아까웠었어요. 예, 독일 월드컵 때는 정말 아까웠었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던 그런 또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2006년 독일 월드컵 주제가 만나볼 거고 그러면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2010년은 더 의미가 있었죠. 네. 우리가 첫 원정 16강을 이제 드디어 이뤄냈던 네. 그런 대회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인데 이때 공식 주제곡을 이제 샤키라가 와카와카 이거 굉장히 신나는 또 라틴 팝 음악인데 네. 샤키라가 불러가지고 와카와카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했습니다. 리키 마틴의 컵 오브 라이프에 이어서 샤키라의 와카와카도 지금까지도 이제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월드컵 시즌마다 들려오는 음악인데 그래서인지 북중미 월드컵도 샤키라에게 주제곡이 갔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주제곡은 다이다이 샤키라가 불렀는데 다이다이가 무슨 뜻이냐? 가자! 렛츠고!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0: 우리가 싸움할 때 대등하게 싸울다 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쓰게 하는데
1: 약간 그런 은어로 이제 쓰는 건데 네.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니까 다이다이 그거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다이다이 렛츠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샤키라가 그래서 월드컵 주제곡 역사상 최초로 두 번 월드컵 주제곡을 부르게 되는 기록을 또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축구팀 원정 첫 16강 진출 최종 14위 근데 진짜 정말 우루과이와의 16강전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게 비가 엄청 왔잖아요.
0: 네. 그 비 왔을 때 또 기억나네. 이동국 선수가
1: 페어리 슛
0: 앞에서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안정환 네.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데 그 한 골을 위해서 평생 공을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동국 선수가 그때 그게 운이 좋으면 헛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운이 나쁘면 잘 맞아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아쉬웠던
1: 정말 이제 이동국 선수에게 그때 당시 우루과이전 이제 1대1로 이제 비겨 있는 상태에서 이청용 네. 선수가 어쨌든 골 넣고 수아레스가 골 넣고 해가지고 이제 1대1인데 이동국 선수가 네. 1대1 찬스가 왔는데 거기서 그게 회오리 슛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우루과이에게 1대1로 이제 석패를 하면서
0: 하지만 그래도 16강 들어갔다.
1: 16강에 올라갔었죠. 그래. 거기에 의미가 드는 거죠.
0: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독일 월드컵 주제곡입니다. 일디부하고 토니 브렉스턴이 함께했던 The Time of Our Lives 하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곡 샤키라의 와카와카 준비했습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 주크박스. 오늘은 축구와 하나 된 순간 역대 월드컵 베스트 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 브라질 월드컵 참 또 아쉬운 대회였고 손흥민 선수가 처음 출전한 그런 또 대회였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월드컵 데뷔골 알제리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죠.
0: 네.
1: 그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은 라틴 래퍼 핏불하고요. 제니퍼 로페즈하고 브라질 가수죠. 클라우디아 레이테가 참여해서 불렀던 We Are One이라는 그런 음악이기도 했었습니다.
0: 그래요.
1: 굉장히 브라질 특유의 화려하고 뜨거운 삼바 축제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주제곡이었죠.
0: 그래요. 브라질하고 제니퍼 로페즈하고 참 잘 어울린 듯한.
1: 그죠. 아무래도 라틴 쪽이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핏불이라는 그 아티스트도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인기, 물론 지금도 인기가 대단합니다만은 라틴계 래퍼로서 뭐 엄청난 인기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구라는 그 종목 자체가 라틴 스페인어권에서 굉장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물론 인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스페인어권 문화에서 더욱 더 크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스페인어 출신의 가수들 스페인어를 좀 할 수 있고 스페인어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0: 네.
1: 월드컵 분위기가 굉장히 좀 노래가 좀 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리키 마틴도 마찬가지고 샤키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디보도 물론 뭐 좀 파페라긴 하지만 뭐 스페인어로 또 이제 오페라를 파페라로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스페인어 계열의 그런 또 아티스트들 히스패닉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월드컵 공식 주제곡들을 좀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0: 그래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성적은 어땠나요? 대한민국의 성적.
1: 1무 2패. 그때 당시 첫 경기가 이제 러시아전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근호 선수가 골 넣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골 넣었을 때 이근호 선수 골 러시아 선수 손 맞고 들어갔잖아요.
0: 그쵸, 골키퍼 손 맞고.
1: 예. 네, 그래서
0: 약간 좀 얻어 걸린 듯한. 그렇죠?
1: 그래서 어쨌든 뭐,
0: 시원한 건 아니었는데
1: 예.
0: 그래도 그게 막 흔들려서 오니까 공이.
1: 네. 그래서 어쨌든 1무 러시아전 첫 경기를 비겼어요.
0: 네.
1: 그래서 그래도 출발이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알제리전에서 또 우리가 또 패배를 하게 되면서
0: 네.
1: 그 이후 이제 우리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때 당시 이제 감독이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이었고 이때 당시도 라인업이 괜찮았어요. 구자철 뭐 기성용. 사실 이 2014년 월드컵을 좀 기대했던 이유가 2012년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올림픽 그 축구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땄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3위했잖아요. 4강이더라고.
1: 3위.
0: 네.
1: 그것도 한일전에서.
0: 그렇죠. 그때 박주영 선수가 4명 정도를 그냥 막 따돌리고
1: 엄청났죠.
0: 일본 전 한일전이었잖아요.
1: 네. 한일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0: 그 선수들이 그대로 이제 월드컵에 가가지고 이번에 된다 했는데.
1: 네.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0: 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 어떻게 하겠냐 해서 뭐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뭐 경기장에 뭐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가 됐죠.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곡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BTS의 정국 씨가 드리머스를 부르면서 화려하게 또 이제 무대에서 축하 무대까지 이제 네. 했을 정도로 뭐 BTS는 뭐 2020년대 들어서 이후에 뭐 다이너마이트, 버터 뭐 연이어서 뭐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내던 시기였고 근데 이때 이제 멤버들이 군대 문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국 씨가 혼자 불렀던 드리머스가 이제 굉장히 참 많은 화제를 모았고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공식 주제곡으로도 남아있기도 하죠.
1: 맞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대한민국이 16강에
0: 진출하죠. 네, 원정 16강 진출을 했고 포르투갈 조별리그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찔러 넣어주기 어시스트
1: 기가 막혔어요. 또 다리 동종, 사이로
0: 역전골 또 손흥민 선수의 또 그 가면 배트맨 가면
1: 벗어 던지고 나중에 눈물을 쏟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0: 예, 파울루 벤투 감독
1: 근데 파울루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잖아.
0: 심지어 포르투갈 대표팀.
1: 그리고 또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0: 2002년에 경기도 했던. 야. 근데 그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골을 넣고 호날두 선수가 그때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가 참 정말로 우리도 중요한 경기였고 그 경기로 이제 16강을 봐냐 마냐 했는데 어쨌든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지만 브라질을 만나서. 거기 브라질이 아니었더라면은 뭐,
1: 아무튼 좀 이렇게 좀 큰 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면 그
0: 아쉽죠.
1: 예. 축구 해설가들이 대부분의 세계 벽은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 벽은 좀 낮아서 우리가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줬으면 한 반응 가져봅니다.
0: 형님 말대로 이번 벽은 좀 문지방 같았으면 좋겠어요. 문지방 같았으면.
1: 자 토요일에 만나는 팝축구박스 오늘은 축구와 하나 된 순간 역대 월드컵 베스트 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함께 소개해 주시죠.
0: 예, 2014 브라질 월드컵 주제곡입니다. 핏불의 We Are One. 제니퍼 로페즈하고 클라우디아 레이테가 함께했던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곡 정국 드리머스 준비했습니다.
1: 이 두 곡 전해드리면서 팝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꿈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한국교과서협회를 비롯한 8개 발행사 관계자들에게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부와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체결한 시각장애 학생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였는데요. 관계자들은 도서 출판 점자를 방문해서 점자와 확대 문자, 음성 등의 다양한 대체 교과서의 특성과 제작 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체 교과서 제작을 처음 경험했다면서 원본 PDF 파일을 적시에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시각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체 교과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죠.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도 비시각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승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승철의 오늘도 난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폭염이 몰고 오는 히트플레이션 문제 짚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로 바라본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네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 은퇴 설계 연구소 권도영 대표.

0: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날씨가 더워지면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요즘 그 히트플레이션이란 표현 자주 듣게 되는데 정확하게 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1: 히트플레이션은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0: 네.
1: 즉 폭염이나 가뭄, 고수온 같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고 가축이나 어류가 폐사하면서 농축산수산물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들불처럼 물가가 마구 치솟는 현상을 네. 이야기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물가가 날씨 때문에 폭등하는 거죠.
0: 네.
1: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 원을 넘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예,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우리 생활에 히트플레이션이 전조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0: 네.
1: 기후 변화가 이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통장을 직접 타격하는 가장 무서운 경제적 리스크가 된 겁니다.
0: 예, 이미 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 여름 또 거기다 최악의 폭염이 예보되면서 지금 네. 정부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정부가 가동한 특별 대책 기구가 뭐죠?
1: 네, 정부 역시 이번 폭염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민생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부는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를 전격 가동시켜서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0: 네.
1: 여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했는데요.
0: 네.
1: 현장에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농작물의 작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와 이런 게 포착되는 순간에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네.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처리가 아니라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쌀을 자르겠다는 이런 선제적인 방어막을 친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사실 우리 그 밥상 물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다 보니까 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류들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출하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폭등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준비한 비상카드는 뭡니까?
1: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가 빠질 수 없듯이 예. 배추와 무 가격은 서민 물가의 상징이라고
0: 그럼요, 그럼요. 있겠습니다. 예.
1: 정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채소류 출하량이 급감하는 최악의 시너리를 대비해서 미리 정부 비축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해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산지 폭염으로 공급량이 뚝 떨어져 시장 가격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비축해둔 정부 물량을 시장에 비상 공급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1: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정부가 직접 물량을 쏟아부어 막아내겠다는 일종의 시장 소화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 요즘에는 그 고랭지 배추 대관령에 이 생산량이 네. 막 줄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계란 가격도 아주 민감한 영역이잖아요. 이 달걀 공급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 닭은 딴셈이 없어가지고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0: 맞아요. 폐사 많이 하죠.
1: 여름철 온도 관리가 안 되면 폐사율이 급증하고 네. 이는 곧 계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데요.
0: 그러게요.
1: 정부는 국내 공급에만 의존한다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수입선을 대대적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는데
0: 수입.
1: 특정 국가나 국내 작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0: 네.
1: 계란은 신속하게 공수해 와서 청취자분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강력한 공급망 안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여름 하면은 그 복날 닭고기 수요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아,
0: 삼계탕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대규모 수익 계획까지 발표했죠.
1: 예, 여름철 부양식의 대명사가 바로 닭고기인데 복날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이 부족하면 치킨 가격부터 삼계탕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0: 지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미.
1: 네. 그래서 정부는 닭고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달 중에 부화용 종란 그러니까 병아리를 까기 위한 계란을 1,100만 개나 우선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가오는 8월 말까지 600만 개를 추가로 더 수입해서 공급할 방침입니다.
0: 네.
1: 미리 병아리 숫자를 늘려놓아서 한여름 삼계탕용 닭고기 수요가 폭발할 때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물량 공세를 통해 여름철 복날 물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보면요. 이번 대책 기조가 예전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0: 정부의 이번 준비 자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장관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재해상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준비사항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준비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다 싶을 만큼 과하게 준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평균적인 데이터나 관행대로 대처하다가는 기후재앙의 통째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아이고. 위기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잉 대응이 부실 대응보다 낫다는 기조 아래 가용한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요즘 그 바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수산물 네.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1: 맞아요.
0: 어민들이나 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있겠죠?
1: 바다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고수온 현상도 아주 심각한데요. 양식장의 우럭이나 전복이 고수온으로 폐사하면 수산물 물가가 도미노처럼 올라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다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온 관측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바다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서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면 산소 공급 장비와 차광시설 보급 그리고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확대해서 폐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해서 바다의 히트플레이션 확산까지 꽁꽁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하면은 수입산 식재료의 안전성은 괜찮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될까요?
1: 아무리 물가를 잡는 게 급해도 국민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네, 정부는 이번 수입선 다변화 조치와 함께 역대 가장 엄격한 기준의 수입 정밀 검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들어오는 신선란과 종란에 대해서 현지 작업장 단계부터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또 국내 통관 시에도 가축 전염병이나 잔류물질 검사를 2중, 3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정부 비축 물량의 경우에도 상온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아주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출하 시점까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그래야죠.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검역과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입니다.
0: 예.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 네. 정책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정부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 지원을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농축산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 판매 가격을 직접 낮춰주는 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장 보러 가실 때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마크가 붙어 있는지 혹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아하.
1: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물가를 깎아주는 품목들을 영리하게 골라 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를 어쩌면 수만 원 아끼는 훌륭한 가계 방어 전략이 될 겁니다.
0: 그렇군요. 기후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1: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과거의 평균치인 연 2%나 3%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히트플레이션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품목의 가격을 한순간에 두세 배씩 폭등시키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식비나 생활비 같은 필수 고정비의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 네.
1: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를 산정할 때는 기후 리스크로 인한 물가 변동폭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예전보다 더 넉넉하고 두텁게 확보해두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내 연금의 가치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어쨌든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0: 끝으로 역대급 폭염과 히트플레이션 상황에서 슬기로운 경제생활 요령 짚어주신다면요.
1: 정부가 역대급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급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우리 개인도 나만의 장바구니 공급량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제철 과일이나 채소라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뛸 때는 과감하게 대체 품목을 찾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과 수입선 다변화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선란, 닭고기 물량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농가와

0: 범인 청취자분들은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책과 고수온 장비 보급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즉시 주민센터나 어촌계에 문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후의 위기를 정부력으로 이겨내는 현명한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였습니다. GOD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3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았잖아요. 몇 명이나 당선됐죠?
1: 네.

0: 6명 아. 배출됐고요.
1: 예, 예.
0: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이순아 문혜준 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김현덕 의원 강원도의 박영림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 권태익 의원 전북 윤혜아 의원이 진출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민주당의 세종시 김명수 의원이 장애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원의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하지 못했어요.
1: 그래요?
0: 예전에는 양대 정당에 장애인 비례를 배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없어졌고요.
1: 아하.
0: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남성 일반 부문 그리고 청년 부문에 지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모두 본선에 진입. 조차 아이고. 하지 못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1: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해 드렸는데
0: 네.
1: 이번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0: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요. 경사로가 가팔라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 또 턱이 높은 것,
1: 예.
0: 뭐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요. 이런 이제 접근성 문제가 여전하다라고 확인된 바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도 1층 혹은 뭐 승강기 편의시설 같은 투표소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1: 맞아요. 예.
0: 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에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고를 하고 나면 이행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일부 사항이 사실상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제한 문제예요.
1: 네네.
0: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일반 책자형 선거 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점자의 특성상 같은 내용을 담으려면 사실은 두 배로 안 되죠.
1: 네.
0: 더 많은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인권위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1: 네.
0: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행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예,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하게 한 권고도 사실상 불수용됐죠?
0: 네.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은 글을 읽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혼자 기표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1: 네.
0: 사실은 투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예, 그리고 선거 공보도 쉬운 자료 투표 안내문도 제공을 하고요. 쉬운 자료로. 그다음에 투표 보조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1: 네.
0: 권고를 했었습니다.
1: 그런데
0: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대리 투표에 위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기표 행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할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궁색하죠.
1: 네.
0: 그 뭐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그러게요. 예.
0: 대리 투표를 방지할 대책은 따로 마련하면 되는 거고요. 기표를 할 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점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발달 장애인들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치매, 선망, 불안장애 이런 분들까지도 확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늘 장애인에게

0: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심지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잖아요. 네,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0: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부실한 선거관리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늘 참정권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사실 우리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1: 예, 맞아요.
0: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난 6월 6일의 일인데요. 건국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가날지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회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배제와 차별이라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단지 이제 부실한 선거관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현장 관리자가 무지하고 또 선관위에서는 매뉴얼도 제대로 그 갖춰주고 있지 않아서 허망하게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불수용 또 신체장애인이 투표소에서 가로막히는 일 이게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장애인들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 그리고 청각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성명서도 나왔죠.
0: 네. 중앙대학교 수호 동아리에서 6월 6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후보자별로 수호통역사를 배치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후보자별 수호통역사 배치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특히 이제 그 농인이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농통역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후보자별 수호통역사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통역사 배치해라라는 대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1: 예.
0: 예,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짚었고요. 또 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수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수어 투표 안내뿐 각각의 투표용지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해요.
1: 네.
0: 청각장애인들이 단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자 한국어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1: 네네.
0: 예, 근데 그 점이 감안되지 않은 거고요. 투표소 입구에 농인은 영상 전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는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선거사무원에게 영상 전화를 요청하잖아요.
1: 네.
0: 그럼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문의하고 이러면서 시간만 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장애인이자 청인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만을 거론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강렬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 네. 이번 선거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신성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침해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비장애인의 참정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참정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라는 대학생들의 이 따끔한 일침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상수가 부르는 영원히 내게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딱 한 곳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곳이 유일한데요. 얼마 전에 문득 그곳 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제가 학교 생활을 했던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추억에 잠겨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맹학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반적인 학교들과는 꽤나 다른, 꽤나 특별한 문화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때 그 시절 맹학교만의 독특했던 풍경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첫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우선 제가 다녔던 곳은 서울 맹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단 두 곳뿐이었던 시각장애 대상 특수학교였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등교할 때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문 근처에 다다르면 띵 띵 하는 일정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종소리가 교문에서 울리는 이유

이유는 근처를 지나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 학교에 거의 다 왔구나 아 저쪽이 학교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띵띵 이런 소리가 났던 거였는데요. 아, 지금도 그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침마다 그 소리가 저를 반겨줬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잖아요. 제가 다녔던 맹학교의 출석부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점자로도 꾹꾹 찍혀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굳이 왜 출석부를 점자로 기록해 두었을까? 네,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손끝으로 점자 출석부를 읽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교실 풍경 중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다녔던 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정면에 커다란 칠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의 친구들 역시 그 칠판을 학습의 보조로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고 그저 장난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칠판이 왜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학교 하면 책상, 의자, 교탁 그리고 칠판 이어서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했던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면 학창시절에 점심시간이 가장 기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노래 한 곡 들려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치 타임 캡슐.

뭐 저희 학교만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식당 문 옆에 항상 일주일치 점심 메뉴가 점자로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점자로 써서 붙이는 역할은 학생 자치회 소속의 학생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메뉴를 미리 주시면 점자로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은 월요일 2교시가 끝나면 학생 대표로 반에 한 명씩 그 메뉴를 확인하고 와서 일주일치를 꼭 다 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오늘 메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오늘은 뭐 생선가스랑 뭐 쑥국 그리고 배추김치 두부조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주곤 했죠.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재미있는 풍경들이 이어졌는데요. 뭐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서 걷는 친구나 혀로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는 친구 심지어는 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이유는 당연히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자동차 경적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아 이렇게 맹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다시 그 시절로 한번 가서 좀 재미있게 학교 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승윤 폭포.

네, 오늘은 제가 졸업한 맹학교, 참 재미있게 다녔던 그 시절 맹학교의 특이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맹학교마다 이색적인 장면들이 달랐겠지만 제 기억 속에 저희 학교만의 재미있는 모습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문뜩 요즘 맹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해지는데 언젠가 지금 맹학교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것과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준비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학이었고요. 끝으로 준비한 곡은 유나의 바람입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지방이나 외국에 갔다 왔을 때 한 번이라도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거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곳이 있죠. 아무리 볼 게 많고 좋은 게 많았어도 힘들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크면 좋지 않은 인상이 심어져서 그렇게 됩니다. 사실 꼭 그곳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가볼 곳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따뜻한 인정이라든가 뭔가 감동을 받게 되면 그런 좋은 인상 때문에 꼭 다시 찾고 싶어지고 또 남들한테도 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부산의 숙박시설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상인들 입장에서 BTS 공연 특수라는 좋은 기회에 가격을 올려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보다 우리가 더 주시해야 하는 건 거래 질서 훼손 문제예요. 이미 계약을 해서 거래가 성립된 걸 멋대로 파기하고 더 높은 값에 재판매하는 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거든요.

찾아온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고단수 상술이라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윤정이에요. 올레.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화양구곡과 도명산을 찾아갑니다.
1: 네. 네,
2: 화양구곡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이맘때 찾으면 좋은 곳입니다.
1: 네.
2: 화양동 계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된 공식 명칭은 화양구곡입니다.
1: 네, 네.
2: 아울러 화양구곡을 걷다가 가벼운 산행을 즐기고 싶다면 탐방로를 살짝 벗어나서 도명산 정상을 다녀와도 좋습니다.
1: 네.
2: 제 경우에는 화양구곡만 다녀오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늘 화양구곡과 도명산을 함께 묶어서 다녀오는 편인데요.
1: 네.
2: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천천히 유람을 하듯이 화양구곡만 다녀와도 좋습니다.
1: 네. 그럼 어디부터 찾아가 볼까요?
2: 네, 도명산으로.

0: 올라가는 들머리인 화양구곡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화양구곡은 약 3km 길이의 아름다운 계곡인데요.
1: 네.
0: 제1곡인 경천벽을 시작으로 제9곡인 파천까지 모두 9곳의 절경들이 화양구곡 곳곳에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1: 네.
0: 화양구곡이라는 멋진 이름은 성리학적 이상향인 중국의 무의구곡을 본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처럼 멋진 이름을 지은 인물은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입니다.
1: 네.
0: 하지만 화양구곡이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우암 송시열의 제자인 수암 권상하의 역할이 컸습니다.
1: 네.
0: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수암 권상하가 스승이 좋아했던 명소 9곳을 고른 다음에 각각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은 우암 송시열이 지었고요. 화양구곡에 있는 9곳의 명소들 이름은 수암 권상하가 붙인 것입니다.
1: 네. 그럼 화양구곡에서 볼 수 있는 명소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0: 네. 화양구곡 초입에 있는 주차장을 출발해서 한 1.4km쯤 걸으면은 화양구곡 최고의 명소인 금사담이 나타납니다.
1: 네.
0: 금사담이라는 이름은 물속에 보이는 모래가 마치 금사라기와 같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1: 네.
0: 이 금사담 옆 야트막한 바위 위에는 우암 송시열이 머물던 곳인 암서재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1: 네, 네.
0: 이 암서재의 건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암 송시열의 제자인 수암 권상하가 쓴 암서재기란 책에 조선 현종 때인 1668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 근거로 우암 송시열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화양구곡에 내려와서 암서재를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금사담과 암서재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화양구곡을 소개하는 책자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1: 근데 그 금사담 근처에 특별한 바위가 있다면서요?
0: 네, 금사담 근처의 계곡가에 읍궁암이라고 불리는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0: 화양구곡 제3곡인 읍궁암 이에는 특이하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구멍들이 파여 있는데요. 이 읍궁암은 조선 17대 임금인 효정이 승하하자 우암 송시열이 통곡을 하며 울었던 곳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바위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왕세자 시절의 효정, 즉 복림대군을 가르쳤던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었기 때문입니다.
1: 네. 금사담을 지나면 또 어떤 명소를 보게 되나요?
0: 네. 금사담에서 화양구곡 탐방로를 따라 200m쯤 걸어가면 이번에는 화양구곡 제5곡인 첨성대가 나타나는데요.
1: 네.
0: 이 첨성대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그 첨성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층층이 쌓인 몇 개의 바위들이 엉켜 있는데요.
1: 네.
0: 가장 위에 놓인 바위의 한쪽이 살짝 들려서 약 4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첨성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첨성대에서는 곧바로 도명산으로 올라갈 수 있나 봐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첨성대에서 도명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산길로 한 3.2km 정도 되는데요.
1: 네, 네.
0: 뭐 이 구간을 걷는 데는 뭐 약 1시간 30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1: 네, 네.
0: 아, 그런데 도명산은 도빈 낙도를 즐기기 좋은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 네.
0: 도빈 낙도란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안빈 낙도, 그리고 청렴하면서도 즐겁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 청빈 낙도에서 따온 신조어인데요.
1: 네.
0: 여기에서 말하는 도빈 낙도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듯이 즐겁게 산행을 즐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도빈 낙도를 즐기기에 좋다는 도명산은 괴산 어디쯤 있나요?
0: 네. 해발 642m 높이의 도명산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아.
0: 앞서 소개해드린 화양구곡과 함께 충청북도 괴산군을 대표하는 명승지 가운데 하나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도명산이라는 이름은 먼 옛날 도명산 채운암에서 한 도인이 도를 깨우쳤다라는 고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 네.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명산과 함께 늘 언급되는 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도명산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 산인 낙영산과 가령산인데요.
1: 네. 네.
0: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명산, 낙영산, 가령산을 모두 밟아야 도빈 낙도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 네.
0: 이 도명산

0: 수명산에서 낙영산까지의 거리는 3.5km고요. 또 낙영산에서 가령산까지의 거리는 2.1km인데요. 이 세 개의 산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은 해발 746m 높이의 낙영산입니다.
1: 네, 도명산에서 내려오는 등산로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도명산 정상에서 화양구곡 제8곡인 학소대로 하산하는 길에는 이 도명산의 문화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도명산 마의 불상구를 찾아보면 좋은데요.
1: 네네.
0: 이 도명산 마의 불상구는 선각으로 아주 희미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저도 처음 도명산에 갔을 때는 이 도명산 마의 불상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렸고요.
1: 네네.
0: 두 번째 갔을 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네. 겨우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0: 옛 낙양사터의 커다란 바위에 조성되어 있는 도명산 마의 불상구는 모두 세 개의 마의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네네.
0: 가장 키가 큰 마의불은 그 높이가 14m에 이르고요.
1: 네.
0: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의불의 높이는 5.4m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정말 열심히 눈여겨봐야 찾아볼 수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 도명산 산행 마친 뒤에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0: 네. 도명산 마의 불상군에서 학소대로 하산을 하면 이곳에서 주차장까지는 2.5km 길이의 평탄한 계곡길이 이어지는데요.
1: 네.
0: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잠시 금사당 앞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여유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금사담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올라갈 때 들르지 못한 운영담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화양구곡 제2곡인 운영담은 화양구곡 상류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여서 꽤 넓은 연못을 이루고 있는데요.
1: 네.
0: 전망대 건너편에 있는 가늘고 긴 형태의 바위 삼형제를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날씨가 맑은 날에는 연못의 수면 위로 선명한 구름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하는 명소입니다.
1: 네, 네. 화양 구곡에 있는 괴산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나요?
0: 괴산에 특산물이 많습니다.
1: 네.
0: 일단은 괴산 청결고추.
1: 네.
0: 그다음에 대학 찰옥수수를 비롯해서
1: 아, 이거 유명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곶감, 사과, 도라지, 느타리버섯, 올갱이.
1: 네.
0: 이런 것들이 모두 괴산이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1: 올갱이는 이제 아무래도 맑은 지역이라서 또 나오나 보죠.
0: 청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잡힙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특히 대학 찰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고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1: 네네.
0: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1: 네.
0: 대학 찰 옥수수의 정식 명칭은 연농 1호이지만 이 괴산군 장현면 출신의 최봉호 박사님이 개발했다고 해서
1: 네.
0: 대학 찰 옥수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충남대 농대.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7월 9일에 대학 찰 옥수수가 정식으로 출하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1: 네.
0: 대학 찰 옥수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 괴산군의 별미 올갱이 해장국도 꼭 드시고
0: 네.
1: 자연산 버섯 전골도 꼭 드시고 오시면 좋겠군요.
0: 아주 좋습니다. 예.
1: 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화양구곡과 도명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행 스케치예요. 별이 진단해.

0: 한낮 뜨거워진 열기에 지치려고 할 때 가끔 한 번씩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생기를 되찾게 되죠. 오늘 들려드리는 추억의 음악들이 그런 시원한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정말 식구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박 먹을 때 아마 많은 댁들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깍둑 썰기해서 통에 넣어두고 먹을 네. 막 꺼내 드실 텐데요.
1: 예.
0: 예전에는 뭐 식구들이 워낙 많아서 수박 하나 저만 해도 어릴 때 냉장고 없던 시절에 자랐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우물에다가
1: 그렇습니다.
0: 수박을 그 네. 대롱대롱 매달아서 내려보냈다가 두레박에다가 두레박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면 수박이 따라 올라가서
1: 예.
0: 네. 그걸 잘라서 근데 먹을 때
1: 더 시원했어요.
0: 네네.
1: 옛날 등목이 그렇게 시원했듯이
0: 네.
1: 수박도 지금 냉장고는 저는 차다는 느낌이에요. 시원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0: 그때만큼 시원한 느낌이 없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만 먹나요?
1: 그렇습니다.
0: 한쪽 잘라서 옆집에 할머니 때문에 갖다 드려라.
1: 예.
0: 시원하게 갖다 드려라면 할머니께서도 쟁반은 그냥 안 보내세요.
1: 제가 그 심부름 전문이었습니다.
0: 할머님은 감자 삶은 거 있으면 주시고 옥수수 짰다 좀 가지고 가라고 주시고 참 그게 정스러웠어요.
1: 아유, 저는 그 수박을 갖다가 도저히 이 어마어마한 큰 수박을 어떻게 우리 집이 다 먹어요. 또
0: 네.
1: 아버지 또 일하시고 계시니까.
0: 네.
1: 근데 이게 먹다가 이제 반을 잘라요. 그다음에 진모야 저기 쌀라는 할머니랑 저 양신에 그다음에 신흥명 씨 그 엄신에도 들렸다고 와.
0: 아니 수박이 얼마나 몇 집을 나눠.
1: 아니 결국 한 조각인데
0: 그러니까
1: 그때는 다

0: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1: 함께 먹어야 된다. 네. 네, 네.
0: 또 그것뿐이요. 여름에는 또 콩국수. 네, 네. 콩 갈아가지고 콩국수. 맞아요. 그것도 옆집에 갖다. 네. 아, 그때 참 그 옆집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전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1: 아. 그 수줍은 또 진모는 엄마 심부름도 그냥 네. 부끄러워하면서 다니셨군요.
0: 그래가지고 특히 그 양씨 그 아버님께서는 저를 네네. 보고 아 그 유리집 아들 그 걷다 놔두고 가.
1: 유리집 아들. 아무튼 요즘은 식구들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작은 수박도 나오고 때로는 반쪽짜리 수박도 맞습니다. 팔지만은 역시 수박은 클수록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0: 맛있어요.
1: 아무래도 그 큰 수박에 큰 네. 수박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네. 새겨 있어 그럴 것 같아요.
0: 왜 옛날에 작은 수박을 안 샀냐면요. 네. 그걸로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큰 걸 샀다고요.
1: 요즘은 정말 큰 건 들고 오기도 힘들어요.
0: 아휴.
1: 너무 커가지고.
0: 한번 샀다가는 세상에 네. 일단 그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다음에 한 10일 걸려서 먹어도 남아요 세상에.
1: 그러니까 우리 옛날 추억에서 머물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오늘은 그 시절, 또, 네. 그 시절 바로 그 추억의 시절에 들었던 아주 부드러운 네. 음악들
1: 네.
0: 소프트 락. 락인데 정말 아주 멜로디가 그냥 바로바로 들리는 곡들이죠.
1: 네.
0: 그걸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1: 네.
0: 브래드의 If입니다.
1: 네네. 네.

0: 오늘 첫 곡 브레드의 If 들어봤습니다.
1: 아마 선생님도 전성기 네. 시절에 네. 아 지금도 전성기시지만 80년대 네. 그 팝송 프로그램 하실 때 네. 아마 참으로도 많이 이 곡 선곡하셨을 거예요.
0: 70년대
1: 그렇죠?
0: 네. 그때 정말 대단히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2곡 그럼요.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1: 네. 노래가 71년 노래니까 네. 70년대 저겠지만 이건 80년대까지 인기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랬어요. 네네.
1: 하여튼 참 이런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기타맨 오브리 Make It With You 정말 좋은 곡이 많은 팀입니다.
0: 네.
1: 저는 사실 이 데이비 게이츠가 모든 곡을 쓰는데 이분 천재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리고 이런 노래 들으시면 왠지 모르게 가수가 노래만 하고 뒤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연주해 주는 느낌이잖아요.
0: 네.

0: 네. 밴드가 다 연주하는 거예요.
1: 네.
0: 밴드 음악이에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나오니 그 밴드 하는 사람도 얼마나 절제된 연주했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팀 이름 지을 때도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네네.
1: 왜 빵이라고 이름을 졌을까 하고.
0: 아, 이름 이거 져야 되는데. 네. 아, 너무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딱 차 타고 딱 가려다 앞에 그 빵집 트럭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봐. 비로 시작하면 잘 되던데. 비치 보이스, 오. 비틀스.
1: 오.
0: 그러니까 비로 가자 해가지고 브래드 했대요.
1: 잘 됐죠. 그래서.
0: 네. 그리고 뭐 빵슈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네.
0: 이번에도 아주 잊을 수 없는 소프트 락 두 곡인데요.
1: 네.
0: 하나는 캣 스티븐스의 너무 유명한 곡이죠.
1: 네.
0: 캣 스티븐스는 모든 곡을 자기가 쓰는데 이 곡은 민요입니다.
1: 네.
0: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왔다. 한
1: 네.
0: 곡하고 또 하나. 이거 선생님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1: 네.
0: 닐 다이아몬드입니다. Song, Song, Blue 이거요.
1: 네. 네.
0: 이거 1위 곡이고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곡이죠.
1: 네, 네.
0: 두 곡 뭐, 듣겠습니다.
1: 네, 누구나 슬픔을 겪지만
0: 네.
1: 노래를 통해서 치유와
0: 그렇습니다.
1: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0: 예, 노래 네. 힘을 얘기한 네. 그런 곡이죠.
1: 네.
0: 닐 다이아몬드의 Song, Song, Blue. 그 앞에 먼저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듣겠습니다.
1: 네.

0: 이 두 곡 들으니까 정말 저의 20대 시절이 막 떠올라요.
1: 그때는 팝송이 네. 뭐랄까요? 그 사람 멋진가? 또는 멋지지 않은가를 재는 척도였어요.
0: 네,
1: 근데 퀴즈가 라디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박원웅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 같은데 세 곡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곡의 특징이 뭐냐요.
0: 네.
1: 근데 세 곡이 뭐였냐면 하나는 그 지금 들으신 송송 블루예요. 송송 블루.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 곡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Heart of Gold.
0: Heart of Gold.
1: 이거 세 개 들어주고서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름이 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네, 네.
1: 아, 그 상품이 아주 컸던 거로 기억나는데.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 안에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1: 그렇죠.
0: 가수 이름에서 찾으려고 생각은 안 했었죠.
1: 예, 예, 예.
0: 네.
1: 자, 이번에도 아주 정말 좋아했던 곡인데 칼리 사이먼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이 하필이면 또 당신은 허당이야.
0: 네.
1: 당신 헛거야. 그랬는데 Your So Vain입니다.
0: 네.
1: 이리까지 올라가는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전주의 편곡이 이거만큼 훌륭한 곡 없다고 봐요.
0: 아.
1: 와, 너무 멋진 거예요.
0: 네.
1: 지금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정도로 아주 전주의 그 편곡이 아주 기가 막힌데 문제는 이제 당신은 허당이야. 그런데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누군가를 상정을 하고 쓴 것 같단 말이에요.
0: 특정 인물.
1: 네, 특정 인물을.
0: 네.
1: 그게 누굴까 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아마 막 호기심.
0: 네.
1: 궁금했는데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근데 그중에 한 명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0: 네.
1: 누구지 아세요? 워렌 비티예요.
0: 오.
1: 그 플레이보이.
0: 네.
1: 그래서 워렌 비티가 그 뒤로 어떤 반응이 없었고요.
0: 찔렸나?
1: 네, 찔렸나.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 잘났다 그러고 막 이것저것 막 연애하고 그런 그 시절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You're So Vain 소리 들을 만하죠.
0: 네.
1: 네. 워렌 비티로 결론이 났답니다.
0: 워렌 비티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았었는데 또 영화에서도.
1: 자생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다 프리브 역할만 맡았나 몰라요. 제 기억엔.
0: 네.
1: 제가 그때만 고고만 봐서 그런지.
0: 네. 네.
1: 자 그럼 한 곡 더 드릴게요.
0: 네.
1: 하나는 바로 마이클 잭슨의 밴입니다.
0: 와.
1: 네. 야 이번에 마이클 영화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벤이라는 노래가 그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살짝 흘러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생쥐 키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네, 네.
1: 아, 근데 세상에 생쥐 키우지, 침팬지 들이지, 세상에 라마인가?
0: 네.
1: 그것도 저기 하고. 아, 심지어 기린까지.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서, 아, 우리가 너무 마이클 잭슨 모르고 함부로 막 얘기한 거 아닌가. 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1: 네.
0: 아팠어요.
1: 네, 그래요.
0: 안쓰럽고.
1: 맞습니다.
0: 네, 네.
1: 하여튼, 마이클 잭슨 변성기 이전에 1위 곡이죠.
0: 네.
1: 밴.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네.
1: 마이클 잭슨의 밴. 먼저요.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0: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 오늘은 1970년대 초중반 잊을 수 없는 소프트 락 명곡들 듣고 있습니다.
1: 70년대 초반인데요. 네. 역시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라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라 잊을 수가 없죠. 네. 사춘기 때 들은 음악이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당시에 DJ가 뭔 말 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지금.
0: 네.
1: 그 정도로 그렇게 라디오에 귀 기울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라디오와 함께 했던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네.
1: 자, 이번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 두 곡인데 하나는 네.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하죠. 제목부터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0: 네.
1: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랍니다.
0: 네.
1: 찰리 리치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그 영화 벤지에서
0: 네.
1: I Feel Love 이것도 찰리 리치였잖아요.
0: 그런데
1: 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은 찰리 리치의 곡은 The Most Beautiful Girl인데
0: 네.
1: 정말 1973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0: 네.
1: 잊을 수 없는 곡이죠.
0: 네, 네.
1: 이거 아마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60대, 70대 분들, 시니어 분들 아마 이 곡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0: 하여튼 뭐 가장 큰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컨트리와 팝을 넘나드는
1: 그렇습니다.
0: 크로스오버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1: 지금은 R&B지만 그 당시는 컨트리 세상이었거든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실은 참 돈 맥클린이라는 사람 우리 잊을 수 없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빈센트.
0: 네.
1: 야, 저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땐요. 이분은 세상을 지배하겠다. 어마어마한 곡이었잖아요.
0: 네, 네.
1: 저는 빈센트의 선율은 유재하가 그걸 불렀더만요.
0: 네.
1: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선율을 찾아낼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0: 네, 네.
1: 네. 근데 가사는 굉장히 한 그 아티스트의 그 일생, 치열한 일생을 잘 그리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본인이 히트한 건 아닌데 본인의 노래 히트한 건 아닌데 이 노래는 본인보다는 오히려 리메이크한 사람의 노래로 남아 있어요.
0: 네.
1: 바로 페리 코모입니다. 노래 제목은 And I Love You So 이거죠. 이게 바로 돈 맥클린 곡이에요.
0: 그렇군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부르고
1: 부르죠.
0: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1: 아, 명곡입니다 이거.
0: 네.
1: 그러니까 돈 맥클린은 이걸 본인이 히트 못 시키고 페리 코모가 해준 덕에
0: 네.
1: 아마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만 많은 저작권료를 받았을 거예요. 네네.
0: 네.
1: 본인은 뭐 아메리칸 파이 갖고 빈센트가 있고 또 남의 노래 로이 오비스 노래 중에 크라잉이라는 노래를 또 이분이 리메이크 하는데
0: 네.
1: 크라잉 리메이크도 참 멋졌어요.
0: 네.
1: 이 사람이 약간 돈 맥클린이 고즈넉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0: 네네.
1: 대신 또 이 페리 코모는 이 뭐랄까 엔달러비스를 갖다가 아주 부드럽고
0: 네.
1: 온기 있게 해석을 네, 합니다.
0: 따뜻하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두 곡 들을까요?
0: 네.
1: Charlie Leach, The Most Beautiful Girl. 그다음에 Perry Como, And I Love You So.

0: 베리코모 이 음성 들으니까 네. 그냥 잠들고 싶어. 네, 그런 음성이에요.
1: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나가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그 강의에서 이렇게 뭐랄까 저를 갖다 많이 이렇게 섭외하는 이유가요. 못가 생각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래를 하시잖아요. 제가 노래합니다.
0: 강의 중에.
1: 네. 네.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노래 솜씨를 갖고 있는데 강의 중에 항상 노래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0: 네.
1: 근데 왜 그 노래냐.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딱 그 곡에 악센트가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들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0: 네.
1: 근데 그걸 왜 제가 하냐면요. 어렸을 때 라디오도 그걸 따라해서 그래요.
0: 아. 어? 그럴 수 있어요.
1: 계속.
0: 네, 네.
1: 이 노래가 만약에 나오면 And I love you so. 이렇게 따라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0: 저는 영어 시간에
1: 네.
0: 한글로 써가지고
1: 네.
0: 영어 책 안에다 그거 넣어놓고 그러다가 영어쌤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혼났었거든요.
1: 근데 지금은 그 방식이
0: 네.
1: 아주 장려되고 있습니다. 팝스 잉글리쉬 아닙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무조건 영어 할 때
0: 네.
1: 팝송 가지고 해요.
0: 우리 선생님 김광전 선생님 아 이름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반장이 너 그래 어떻게 막 엄청 났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선생님 약간 좀 시대가 조금
0: 제가
1: 아니신가?
0: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아, 사람 옛날 얘기죠.
1: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는 팝송 가사를 알면 진짜 영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0: 네, 네.
1: 제가 영어 한 자락도 못했는데
0: 네.
1: 아 세상에 미국들 만나는 부대를 가게 된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왜 보낸 줄 아세요?
0: 네.
1: 멀쩡하게 대학 다니니까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저를 보낸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가서 뭐를 했냐. 전부 팝송을 한 거예요.
0: 네.
1: 대화를 미국하고.
0: 오.
1: 그래서 미국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한국인이 영어를 잘해.
0: 전부 노래였는데. 노래 가사인데.
1: 자, 그 곡 중에 하나가
0: 네.
1: 구식 사랑의 노래입니다.
0: 아.
1: 네 마지막 스리동라인 이 곡도 네. 참 라디오를 갖다 참 잠식했던
0: 네,
1: 그런
0: 네.
1: 노래죠.
0: 네.
1: On Old Fashion Love Song인데 난 이 작곡가를 존경해요. 폴 윌리엄스라고 바로 카펜터스 노래 꽤 해준 사람이에요.
0: 네네 네. 네.
1: 스리동라인 선생님 때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이 사람들.
0: 네네 그 곡으로 듣고요. 인지 모션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네, 다양한 능력이 생각나시겠지만 어느 작가는 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수다와 감탄. 주변 사람들과 시답잖은 수다라도 가볍게 주고받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작은 것에도 아 좋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도 주위 분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나누고 작은 일에 자주 감탄하면서 어제보다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제2의 고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하루를 더 즐겁게 살기 네. 위해 어떤 분은 수다와 감탄을 꼽았는데 네. 공감하십니까?
1: 공감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게으름.
0: 아, 게으름 피기.
1: 네, 하루를 아. 10분만 더, 10분만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10분만 더 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네. 너무 바쁘면서 제대로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0: 아, 불과 10분 미뤘을 뿐인데 네네. 계속 뭔가 쫓기듯이.
1: 네네. 오, 그래서 그렇군요. 아, 저한테는 그 오프닝을 들으면서 네. 나는 게으름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0: 게으름 피기가 네. 하루를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네. 요건이다.
1: 네네.
0: 때에 따라서 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바쁘게 사시니까.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도 그때 이제 수다도 떨어도 기분인데 내가 쫓기다 보면 예, 뭐 자꾸 뭔가 미뤄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여유가 필요하다.
1: 네.
0: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1: 그 뭐 이게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0: 예, 방송도 해야지.
1: 방송도 하고 뭐,
0: 사업도 하셔야지. 예. 예. 예. 가족도 돌봐야지. 예. 아주 바쁘게 사십니다. 가끔씩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게으름을 막 쫙 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도연아 네.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평택시에서 박성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새벽 4시 본방송을 듣는 청취자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깨어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예. 라디오 켜놓고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군가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0: 예. 라디오가 그래서 좋은 거죠. 예.
1: 그리고 새벽 시간은 유난히 이제 깼잖아요. 그럼 더 외롭다 그러나? 허전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0: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때도 있고,
1: 네.
0: 혹은 아, 갑자기 외로움에 밀려올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라디오를 트셔야죠.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혼자 있는 게 이제 외로운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요?
0: 아, 점점.
1: 허전하고, 예. 네. 아. 그래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계속 말을 해요, 계속.
0: 그러니까 상대방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1: 그걸 알면서도.
0: 그걸 모른 척 하면 계속 네. 얘기하고
1: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0: 있어요.
1: 그런 나를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0: 아, 정말입니까?
1: 그거는 이제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거다.
0: 예. 네,
1: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못 느끼지만.
0: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끊을게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1: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
1: 네.
0: 다음 사연은 임정현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복권을 샀어요.
1: 네.
0: 당첨이 되면 원석현 아나운서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1: 네.
0: 결과는 꽝입니다. 예.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네.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은 걸로 제가
1: 그렇죠.
0: 치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예. 저도 이제 지금 사놓은 게 있거든요.
0: 복권?
1: 네. 근데 예. 지난번 건데 아직 보질 않았어요.
0: 잊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네. 봤는데 뭐야 이거 안 버렸네 하면서
1: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0: 확인했는데
1: 아,
0: 그게 1등. 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갑자기 사라지면은 방송 펑크 내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 네, 그랬구나. 이러면서.
0: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1: 네.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영수 님이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0: 아유, 놀라셨겠네요.
1: 예, 고장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서 휴대폰을 꺼내서 신고하려는데
0: 예.
1: 아, 불쌍. 알고 보니 제가 1층을 안 누른 거였습니다.
0: 아, 이럴 때 있어요. 맞아요.
1: 있어요. 저도
0: 안 누르고.
1: 있어요.
0: 가만히 있다가 폰 보고 있잖아요. 보통.
1: 네.
0: 근데 내려가고 있는 줄 알고 네. 있었는데 딱 봤는데 그대로 자기 층이야. 뭐지?
1: 아, 네. 저는 얼마 전에 방송 끝나고 앞에 가잖아요.
0: 예, 예.
1: 5층이니까. 근데 탔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탔는데
0: 네.
1: 안 가.
0: 여기 KBS에서.
1: 예, 예, 그죠. 응? 그니까 제가 안 누른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예, 예. 가끔은 정말.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0: 어, 이게 민감한 버튼이면 살짝 눌러도 되지만 버튼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 꾹 눌러야 되는데 자기 집처럼 살짝 눌렀다가 그냥 이제 안 되는 경우도
1: 내려갔겠군 하고.
0: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청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임정현님과 박영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한명숙의 노래 노란 셔츠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최민자님이 보내오셨어요. 1년 365일 새벽 3시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듣습니다.
1: 네.
0: 새벽 3시면은 네. 저희 방송을 그 일라디오를 통해서 네. 다음날 재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1: 네.
0: 저도 얘기할 사연이 많은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편지를 써봅니다. 착한 며느리 자랑을 하려고요. 얼마 전에 아들 편에 반찬을 보내줬어요.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1: 11가지를요?
0: 예. 구첩반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11가지를. 예. 네. 동생한테 말했더니 그런 며느리 없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며느리 없죠. 없습니다.
1: 네.
0: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참고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 85세.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양말 딱 1000켤레 신는다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10000켤레 신으라고 응원을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상자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 되지만 보석을 넣으면 보석 상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보석 상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날도 좋았던 날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며느님이 대단하시네요. 11가지 반찬을 하는 것도 거의 하루 종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정성이고 또 네. 관심이죠. 우리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드시고 싶겠지 하시면서 또 신나게 또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 그런 정성. 아, 고맙죠.
1: 그러니까요. 이거 다 드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0: 골고루 드시라는 거죠, 이제.
1: 네.
0: 예. 아, 좋은 말씀을 참 해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정말 상자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고
1: 네.
0: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인데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상자 안에
1: 네.
0: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1: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부산 수영구에서 최준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저는 매일 아침 외출 전에 반드시 다림질한 셔츠를 입어요. 직장 생활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동네 산책을 나가도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죠.
0: 네.
1: 이웃 어르신들이 어디 중요한 데 가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그냥 산책이요? 하면 다들 웃어요.
0: 예.
1: 그런데 저는 진심입니다. 차려입으면 걷는 자세도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0: 예, 예.
1: 멋은 남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0: 아.
1: 맞아요.
0: 동네에서
1: 네.
0: 아주 소문이 났겠어요. 반듯한 신사분이라고
1: 네.
0: 항상
1: 차려입으시고. 어디 가셔요? 그랬는데 아니요. 산책이요.
0: 그리고 바지도 잘 다린 셔츠에 걸맞게 입으셨을 거 아닙니까?
1: 네. 뭐 차려입으신 거
0: 줄이는 바지 입지는 않으셨을
1: 네.
0: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반듯해 보이시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 깔끔하고 신행일에 당신 청하셨는데 네, 최준영님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에서 왔어요. 문정혜님. 저는 일곱 남매 중 마지로 자랐습니다.
1: 네.
0: 어릴 때는 동생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느라 제 청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 동생이 칠순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 모여 앉아 노래도 부르고 옛날 사진도 꺼내보는데 제가 15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동생들이 언니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나 봐요 하면서 강상희의 가지를 마오라는 노래 청하셨습니다. 아, 어릴 때
1: 그러니까요.
0: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청춘을 다 보내셨는데 15살 때 참 힘들었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1: 힘들었죠. 가장 예. 힘든데 이제 와 보니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0: 예. 아유.
1: 근데 일곱 남매 중에 맞으면은 아유 부모님들은 밭에 나가서 막 일하시고
0: 더 얘기 안 들어도 일하시고. 저희가 다
1: 그쵸?
0: 상상이 됩니다. 예.
1: 엄청 힘드셨을 텐데.
0: 그래도 큰 보람 느끼시는 게
1: 네.
0: 동생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1: 잊지 않고.
0: 네, 특히 막내 동생이 칠순 생일상 차려줬다고 하는데 아주 뿌듯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형제들과 좋은 우정 나누고 사랑 나누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신행일의 당신이란 노래 그리고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0: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행일의 당신, 최준영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문정혜님의 신청곡,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지요. 다음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미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딸내 식구들과 캠핑 다녀왔는데 이거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점심 먹고 치우면 또 금세 저녁 시간이라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캠핑의 낭만이라니 제가 낭만을 모르나 봐요. 저는 집이 최고입니다. 라고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낭만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저도 나가면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유 역시 집이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아니 집 밖에 나가면 사 먹어야지. 왜 또 나가서도 해 먹나.
1: 이제 캠핑을
0: 의문인
1: 하면,
0: 분들도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예. 캠핑을 모르시거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1: 근데 캠핑하면 무조건 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워 먹고 해야
0: 그럼요.
1: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재미잖아요. 근데 보통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또 다 하시잖아요. 설마
1: 그래요?
0: 나가서도 부인을 시킬까요?
1: 아니 일을? 점심 먹고 치우고 금세 또 저녁에 고기 굽고 설거지 하다가 바빴대요.
0: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1: 아,
0: 누가
1: 이,
0: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1: 이정미님이 한 거는 아니고.
0: 아니죠. 딸내 식구들하고 왔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시켰겠습니까?
1: 이정미님이 막 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부산스러운 거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하니까. 아. 예. 보통 이제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음식하고 또 설거지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하니까 그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1: 네.
0: 자,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희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4살 된 손주가 초에 불 켜는 걸 좋아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희 집은 누구든 생일을 맞으면 한 10번쯤 촛불을 켰다가 껐다가 합니다.
0: 아이가 또 켜줘 또 켜줘 하나 보네.
1: 네. 그렇게
0: 그러면은.
1: 켰다가 또 껐다가 또 이렇게 하고 불 켜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초에 이렇게 불 붙이고 아니면 옆에서 이제
0: 켜달라고 이제 조르는 건가요?
1: 훅 끄고 빨리 켜줘 빨리 켜줘 또 켜주면 후 끄고 이러는
0: 그거,
1: 거 아닐까요?
0: 그거네, 그거네.
1: 그죠?
0: 예, 네. 너무 똑같이 흉내 내셔가지고. 이야, 네. 참.
1: 예, 네, 그러니까요.
0: 아, 역배우 출신.
1: 몸이 이렇게 말을 하네.
0: 마음이 네. 예, 동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짤막한 사연이었고요. 네. 이재성의 촛불잔치 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군포시의 김순자님 사연인데요.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머리가 굳었는지 네. 수업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딸 같은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 고마워. 내가 맛있는 커피 살게 하시면서 방시리의 서울 탱고를 청하셨네요. 도움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딸 같은 친구
1: 네.
0: 얼마나 고마워요. 예, 든든하죠.
1: 요양보호사
0: 요즘 많이 따시더라고요.
1: 많이 따시는데 네. 좀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0: 아, 쉬운
1: 다들?
0: 일은 아니죠.
1: 네, 예. 어렵다고.
0: 이게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예.
1: 진짜 실습 나가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해진 거니까 점점 많이
1: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0: 네.
1: 어디 가족이 아프고 이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0: 아, 맞아요.
1: 이게 쉽지 않은 길을 하시는 거거든요.
0: 예, 그럼요.
1: 그래서 늘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0: 그럼요. 아유, 참 고마운 분들이죠.
1: 네.
0: 자, 그러면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성의 촛불잔치 그리고 방시리의 서울탱고.

0: 네, 서울 탱고 방시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재성의 촛불잔치였죠. 안희숙님, 김순자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구 수성구에서 정태원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은 TV보다 라디오를 더 자주 듣게 돼요. 눈은 좀 쉬고 싶고 귀로 듣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괜히 생각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나이에 맞는 변화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0: 아, 나이에 맞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죠.
1: 그리고 TV 오래 보면 좀 피곤함이 좀 올 때도 있어요. 가끔 몸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그럴 때는 왜 라디오를 켜놓으면 네. 되게 이제 편안해요. 네. 그 DJ 목소리가 그렇죠. 편안하고 이러니까 잠도 자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0: 네. 정태원님 말씀처럼 네. 눈을 쉬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네. TV 오래 보면 아무래도 네. 피곤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제 편안한 매체로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이순희님 사연인데요. 저희 집은 아들이 정말 무뚝뚝해요. 네. 아빠는 안 그런데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
1: 엄마
0: 이순희님은 아니신가요?
1: 네. 네.
0: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 버스 아니라고 내려서 전화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한 거 있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냐고 문자를 했더니 달랑 이응 하나가 왔어요.

0: 이응.
1: 이응. 어, 이응 하나.
0: 네. 예 혹은 응의 네네네. 약자죠. 네네네. 짝사랑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장덕의 님 떠난 후 청하셨습니다.
1: 원래 뭐 자식들은 짝사랑한다고 막 하시던데.
0: 그렇네요. 아유 참. 뭐 뚝뚝한 건 누구 닮았을까요 진짜.
1: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좀 묵뚝뚝하면 어. 아버님들이 또 안 그러시고 어. 또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0: 보통 아들은 엄마 닮고 성격이 어. 또 딸은 아빠 닮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네. 네. 어,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또.
1: 근데 어머님은 계속 아버지한테 받아보니까.
0: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오세아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네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부탁했어요. 네. 손녀가 셋이거든요. 아들 심정이 이해가 돼서 집사람과 함께 은행을 찾았죠.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창고 직원이 묻더군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한 천만 원 정도요. 그랬더니 저를 가까이 부르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0: 예.
1: 통장에 천만 원 넘게 있으신데요.
0: 아.
1: 혹시 비자금 아니신가요?
0: 아,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네. 직원분이 네. 살짝 그 네. 오세아님만 불러서 네. 사모님하고 같이 어, 갔는데
1: 모르는 돈인 줄 알고
0: 그러니까 네. 조심스럽게 물어본
1: 네.
0: 거예요.
1: 네. 네. 근데 알고 보니 정년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동으로 쌓이던 적금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 돈을 찾아서 중고 1톤 트럭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일을 하더니 힘들고 일거리도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0: 예.
1: 결국 차를 팔았는데 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0: 아이고.
1: 그리고는 아버지인 저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0: 아 그냥 아드님이 그냥. 네. 챙기셨구나.
1: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이럴 때 실감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셨어요.
0: 아유, 그러시겠죠. 예, 네. 오세아님. 아유 참 이거 재밌는 또 네. 이런 사연도 보내주시고 예, 아드님 또 일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으셨겠죠. 예, 근데 어, 공돈 생긴 기분이셨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몰랐던 돈이니까 오. 그냥 아드님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0: 이럴 때 쓰라고.
1: 그거는
0: 또.
1: 아드님 돈인 거예요.
0: 아, 맞아요. 네. 예. 네. 자, 오세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북구의 김영자님. 남편이 요즘 자꾸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저는 시끄럽다고 줄이고 남편은 다시 올리고 리모컨을 놓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또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같은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인가 봅니다 하시면서 네. 오은주의 돌팔매를 청하셨어요. 예, 그게
1: 맞아요.
0: 부부죠.
1: 네.
0: 예. 옥신각신 하다가도 네, 또 같이
1: 하고
0: 한 곳을 네. 바라보고 사는 게 부부입니다.
1: 네. 네.
0: 자, 세 분의 신청곡인데요. 장덕의 님 떠난 후,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그리고 오은주의 돌팔매.

0: 오은주의 돌팔매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장덕의 님 떠난 후 그리고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이순희님 오세아님 김영자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박성호님 아내가 요즘 자꾸 저보고 살 좀 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을 조금 줄였더니 왜 그렇게 조금 먹냐고 또 걱정을 합니다.
1: 네.
0: 도대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는 거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도 정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정이다. 아, 저 맞아요. 관심 없으면 안 하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살 좀 빼요. 그래서 아유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이제 조금 먹으니까 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0: 사내가 왜 이렇게 입이 짧아? 이러면서 또 장단 맞추기 쉽지 않네요.
1: 네,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면 네. 아 이렇게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막 툭툭툭툭 해도 이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 같아요.
0: 부럽죠?
1: 네, 부러워요. 네.
0: 아이 빨리도 찾으셔야 되는데 안 늦었는데. 예.
1: 그러니까요. 어디 있겠지요?
0: 그렇죠.
1: 네.
0: 자 다음은 김미영님 콩게시판에 남기셨는데
1: 네.
0: 블루드래곤 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성호님
1: 네.
0: 블루드래곤의 노래 내 단 하나의 소원도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청하셨네요.
1: 네.
0: 아 김성호의 회상으로 유명한 김성호 네네. 씨가 네. 한창 그 젊었을 때 블루드래곤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1: 아 저는 회상밖에 모르는데.
0: 예, 그 전에 그래서 그 시절의 노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 아.
0: 그때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내 단 하나의 소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있죠 사연.
1: 네. 대구 달서구에서 임순덕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1: 남편이 하루 종일 너튜브로 낚시 영상만 봅니다.
0: 아, 낚시 좋아하시나 보네요.
1: 네. 네. 실제로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재밌네요.
0: 아 낚시하는 걸 구경만 하는 거군요.
1: 네네 하시는 건 아니고 여보 우리도 외출 좀 합시다. 나들이 좀 가요 하셨어요.
0: 아이고
1: 낚시 가시지는 않는데 직접 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대리만족을
0: 느낄
1: 하시는
0: 수 있죠.
1: 거죠?
0: 그럼요. 그래서 보통 그 낚시 영상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1: 네.
0: 어떤 영상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위주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고 화면을 편집해서 어떤 영상은 쭉 그 과정을 지루하게 보여주는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몰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상을 보면서.
1: 그러면 이제 이 그 뭐야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게 느껴지나? 나는 보다 보면 네.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남편께서는 네. 그냥 보기만 하고 싶으시고.
1: 아 근데 어떻게 외출도 안 하세요?
0: 예, 외출 좀 하시죠. 예.
1: 그러니까.
0: 자 임순덕님이 청하신 곡은 이정희의 그대여 청하셨는데 그러면 네. 블루드래곤의 내 단 하나의 소원과 이정희의 그대여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 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여성과 비교할 때 증상이 좀 덜한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호르몬의 변화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변화, 또 그로 인한 증상들 세심하게 살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되는 걸까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는데요. 호르몬에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1: 네,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0: 네.
1: 이것은 이제 남성에게만 이제 고환의 그런 라이디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한 95%는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옆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5% 정도 미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 호르몬, 이게 여성에게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도 소량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화를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만들고 또 여성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하거든요. 네. 구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도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거고 남성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떤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0: 전신을 돌면서 작용하는 거죠?
1: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은 물론 그 타겟하는 호르몬, 작용하는 호르몬의 그런 목표 지점들이 있지만 호르몬을 섭취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그 타겟이 되는 뭔가 리셉터가 있는 호르몬에 그 잡아주는 그런 부위에 가서 뭐 또는 근육이 됐든 뭐 뼈가 됐든 뭐 중추신경계가 됐든 또는 피부가 됐든 지방 조직이 됐든 또는 어떤 뭐 전립선이나 뭐 여성 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거는 근육에 작용하면은 단백질도 합성하고 근력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근육도 세고 힘이 세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뼈를 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뼈도 굵고 골밀도도 더 치밀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또 테스토스테론이 가서 뼈에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성기나 성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들은 다 해당 부위에 대해서 가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목소리부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남성에게선 여러 가지들이 뭐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남자들이 뭐 변성기가 왔다, 목소리가 좀 변화됐다는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가면서 이제 후두부에 있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염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체형도 어떻게 보면은 골격근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깨도 넓어지고 뭐 키도 커지게 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성기에 그때 어떤 성숙이 되는 부분들이 뭐 음모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모가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차가 좀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유전자나 또는 이제 영양 섭취나 그리고 또 인종이나 또는 어떤 체중이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범위에서 2차 성징은 이제 뭐 9살 이후에서 한 14살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게 되고 그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똑같은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에 따라서도 영양이 좋거나 또는 뭐 식생활이 좀 균일하게 되거나 잠을 또 잘 일찍적 규칙적으로 자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양도 좀 나쁘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남성에게는 뭐 9살 이전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뭐 그 성조숙증이 좀 왔다 뭐 이런 것을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또는 식생활이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사춘기 여러 가지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심하게 빠른 경우 나타나면은 어떤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관찰하면서 남들 또래 집단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뭐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량이나 골격량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성기능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남성애들, 남자애들에게 이제 2차 성징은 이제 뭐 목소리 성대가 좀 이제 바뀌어지면서 뭐 성대 길이나 두께나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굵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근육도 어깨도 넓어지고 뭐 골밀도나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뭐 체모 음모가 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고환이 발달을 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더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발달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이런 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신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능이 좀 튼튼해질 때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체력도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이 되나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이제 평생 생산은 되는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생산량이 계속 풍부한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유아기 때 뭐 이런 어떻게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춘기 때 이제 급증하다가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최고초에 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이후부터 매년 이제 1%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30대부터 서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대 이상도 됐을 때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고 20대 대비 한 30% 정도로 좀 감소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용하는 그걸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상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체력도 있고 근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소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 어떤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성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도 신정을 아껴라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신호가 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30대부터 이제 서서히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를 남성 갱년기로 보면 될까요?
1: 그렇죠. 사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은

0: 그런 생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어떤 시기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역할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역할들이라고 기능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병으로 인해서 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피곤하거나 좀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인지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는데 이게 뭐 15점과 10점 또는 뭐 20점, 30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지나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고요. 또는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뭐 쾌감이나 또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다른 일과가 바쁘거나 하면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질환과 연결되고 할 때에는 좀 검사를 해보고 요 시기 40이 넘어가서 50 전후 사이에서는 좀 한번 내가 이런 남성 갱년기는 아닌지 만약 어떤 다른 문제가 같이 올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증상으로도 남성 갱년기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은 이제 뭐 근육과 뼈의 밀도도 줄어들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고 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사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복부 비만도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체모도 감소하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우울해지거나 결단력이나 집중력,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감퇴하면서 뭐 성욕이 좀 줄어들고 뭐 성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뭐 성기능 저하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전신적인 신체 변화들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1: 네. 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은 여성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이 내분비계의 노화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 때 호르몬 종류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지 이 내분비계통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다 잠자는 거나 인슐린이나 도파민 스트레스 이러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쪽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가 좀 늘어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돼서 뭐 내장 지방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거고 또는 남성에게서는 원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성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뭐 여성처럼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팔다리에 있는 근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 늘어나게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지방 대사를 잘 이제 좀 될 수 있게 오히려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게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성들도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갱년기가 오게 되는 남성에게 있어서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게 내분비계 시스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분비계 남성 호르몬이 딱 남성 호르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오는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울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지방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같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부족해지면은 다 위험도들이 높아지는 게 내분비 질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갱년기가 되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혈관계통에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혈액에 관련되는 질환들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대사진이라고 하는 비만이나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0: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우울증의 위험도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 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낙상 골절의 위험도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폐경기 40에서 50이 되면은 평소에 건강 검진을 좀 등한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다른 근육량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는 거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바로 이런 질환들이 대사 질환들, 내분비의 그런 균형도가 깨지는 면에서 내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와서 더 위험해진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그런 그 기초 대사 이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또 지방은 잉여화되고 또 혈당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오고 비만도 오고 또 심장 고혈압도 오고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시 또 비만이 또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에스트로겐이 좀 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과속하게 되니까 줄어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런 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의 그런 균형 있는 간 균형성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남성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치 변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우리가 뭐 어떤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하루 중에서도 좀 수시로 변하는 게 남성 호르몬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에 7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검사를 받는 거를 이제 권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는데 물론 요 수치는 이제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를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치만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증상들이 또 이제 남성 갱년기를 나타나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서 맞춰 보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건강보험 심사 평가에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3.5 이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남성 갱년 호르몬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또 좋으냐?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보충 치료하는 게 어떤 좋으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논란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내과학회에서 기준에서는 이제 성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지만 뭐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뭐 체력 증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그런 영향들이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생활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진단을 하고 수치를 보고 약을 복용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뭐 수치와 증상을 함께 이제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면서 뭐 50대에서 70대에는 30% 이상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소실되는 건 아닌 거죠.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는데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대가 넘어서도 뭐 한 20, 30%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욕이 줄고 성식 능력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소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있어서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제 보정해라, 정기를 좀 보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금욕적으로 살거나 또는 체력이나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게 체력을 유지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런 노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도 개인차가 클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내분비 질환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들의 생활 습관, 뭐 잠이 규칙적이냐, 뭐 운동을 했느냐, 또는 수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1: 네.
0: 또는 이제 뭐 음주나 흡연 또는 이제 굉장히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남성 호르몬이 또 감소되는 게 이제 아주 또 빨라진다고도 볼 수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차이는 있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대사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유지하면은 오히려 요즘에 뭐 60, 70대 되셨는데도 굉장히 뭐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건강하게 하면서 나는 갱년기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사회 활동도 잘 하는 것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뭐 생활 습관과 운동 이제 관리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감소 외에도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걸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갱년기가 좀 심해지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또는 이제 간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또는 이뇨제나 무좀약이 약물들을 좀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갱년기가 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뇨가 심한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비만도 심하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그 노후를 보낼자고 할 때 복부 비만 주의하는 거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팔다리가 뭐 가늘어지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시기들이 주로 밤에 주로 되기 때문에 숙면을 잘 할 수 있느냐.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이제 개운하고 잘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우울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남성 갱년기에 좋고 또는 이제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을 시키고 관리를 잘 하는 것 치료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어떤 이제 그런 나쁜 그런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남성 갱년기를 잘 지키고 남성 호르몬을 감소되는 것을 좀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남성 갱년기가요 여성과 비교할 때 진행 속도가 좀 느린가요?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남성들은 여성의 폐경과 다르게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냥 아 노화에 하나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져 있나 또는 뭐 간헐적으로 뭐 좀 깜빡깜빡하는 게 좀 늘었나 이렇게 때문에 사실 남성 갱년기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을 뭐 매년 검사를 할 수 있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남성 호르몬 수치나 증상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점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 표가 있는데 설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확실히 어떻게 뭐 진단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성욕감퇴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력이 없습니까? 세 번째는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키가 줄었습니까? 다섯 번째로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꼈습니까? 여섯 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납니까? 일곱 번째 뭐 발기가 예상보다는 덜 강합니까?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낍니까? 아홉 번째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을 빠집니까? 열 번째로 일의 수익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 중에서 한 3개 이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앞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면은 좀 갱년기에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1: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 갱년기로 일상이 힘들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좀 치료를 잘했던 부분이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아 정력제, 뭐 어떻게 보면 보양약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정력 강화 또는 양생법, 늙지 않는 방법, 노화 방법 이런 허증들 또는 몸에 이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이런 우리 한약제로 따지면 이제 복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신기능을 좋게 하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뭐 두충이나 이지나 뭐 이런 약제들을 보면은 뭐 우울증이나 생식 능력이나 뭐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 처방들이 오히려 복용을 하면은 좀 뭔가 체력도 좀 올라가고 근육도 좀 튼튼하게 되는 그런 그런 약제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남성 갱년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은 활력을 찾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성기능 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기능들도 좋아지면은 당연히 성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해하는 과음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너무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굉장히 하는 것이 특히 단순히 뭐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질환들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석봉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으로 살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착한 염증, 나쁜 염증입니다. 염증에도 착한 염증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사실 저도 염증 그러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니야라는 생각을
0: 아닌가요?
1: 하죠. 뭔가 병들었다라는 신호 같고요.
0: 네.
1: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염증에 대한 색다른 생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쓰신, 그리고 이 뇌졸중에 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승훈 교수가
0: 네.
1: 이번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염증이다. 그런데
0: 아.
1: 그걸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은 저자는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0: 네.
1: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뇌졸중,
0: 네.
1: 암, 치매, 당뇨 이런 치명적인 질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시작된 염증, 미세의 염증이 축적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사실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증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면역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염증이 나쁜 염증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상황이 끝났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염증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지켜내는 착한 역할을 합니다.
0: 아.
1: 그런데 이것이 사실 침입자의 경고가 끝났는데
0: 네.
1: 공격이 끝났는데 임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0: 네.
1: 계속 임무를 하고 있어요. 만성화되는 겁니다.
0: 네.
1: 그때 이 염증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저자가 신경과 전문이신데요.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많은 질환들이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요. 책이 염증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적으로 대하지 말고
0: 예.
1: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반응으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0: 아,
1: 실제로 염증이
0: 네.
1: 우리 몸을 살리는 염증이 있고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꺼지지 않는 염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0: 예.
1: 또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뇌질환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
0: 예.
1: 급성 뇌질환 전문가인데요. 이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뇌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처음 이틀이 고비 라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균이 하나 침입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곤두박질친다고 그럽니다.
0: 아.
1: 이때 죽은 뇌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 세포들이 그 자리를 파고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0: 네.
1: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망가진 조직을 다시 재건하려는 다른 종류의 염증 세포들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0: 그렇군요.
1: 참 신기하죠.
0: 그렇네요.
1: 같은 염증인데
0: 네.
1: 어떤 염증은 파괴를 하고 어떤 염증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 염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0: 네.
1: 불난 상태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저자는 이 불난 상태는 선천 면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불을 화염방사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는
0: 그렇군요.
1: 겁니다.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네. 불을 내서 침입자를 태워버리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선천 면역이고 이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염증은 그 자체로 착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염증이라는 건데요. 파괴도 하고 또 치유도 하는 염증.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1: 그렇죠.
0: 아닐까요?
1: 예를 들자면 뭐 칼에 베이거나 네. 못에 찔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죠. 빨갛게 불어오르고 열이 납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건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열이 나는 건 병원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0: 네.
1: 염증인 거죠.
0: 네.
1: 붓기 어디 막 붓잖아요.
0: 네.
1: 이거 역시도 면역세포와 치유물질이 손상 부위로 모이도록 돕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염증은 적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네요.
1: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예, 문제를 해결하고
0: 예.
1: 또 임무를 완수하면 깨끗이 회복되도록 원래 설계됐다고 그래요. 이게 면역세포입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0: 예.
1: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1: 이러면서 이제 나쁜 염증이 시작되는 건데요.
0: 네.
1: 해결되지 못한 대사 노폐물,
0: 네.
1: 지속적인 자극이 우리 뇌와 심장의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0: 네.
1: 결국 이 염증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와 방어 기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의 경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아.
1: 저자는 바로 이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추적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물지 않은 염증이 혈관 벽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고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아.
1: 반복되는 세포 손상과 복구의 오류가 유전자 변이를 유도하면 이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0: 네.
1: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졌었던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인 만성 염증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0: 네.
1: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 만성 염증 또는 미세 염증 꺼지지 않는 불씨를 어떻게 꺼뜨릴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0: 네. 몸에 남아있는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0: 네.
1: 면역 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0: 네.
1: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또는 환경 오염 물질 이렇게 생활 속의 유해 요인에 의해서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오히려 과활성화된 상태라고
0: 아,
1: 그럽니다.
0: 그렇군요.
1: 이승훈 교수는
0: 네.
1: 우리 사회가 염증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0: 네.
1: 뭐 웬만하면 다 염증 탓이에요. 피곤해도 염증 탓,
0: 네.
1: 살이 쪄도 염증 탓,
0: 아.
1: 아파도 염증 탓.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요즘 항염식단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0: 그러네요.
1: 항염 영양제,
0: 네.
1: 뭐 모든 건강 담론이 요즘 염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무조건 염증을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 으로만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염증의 본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전입니다.
0: 네.
1: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착한 염증 반응인 거죠. 문제가 바로 이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발생한다. 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임무를 마치면 네. 염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는 겁니다.
0: 아.
1: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하게 되는 건데
0: 네.
1: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그 뿌리가 통제력을 잃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0: 네.
1: 이 염증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돌변하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걸 포착해서 좀 치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네.
1: 무분별한 항염 처방 대신에 우리 몸의 방어군을 제대로 다스리고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염증이 만성화되는 순간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1: 그렇습니다. 고통의 방어 기제가 급성 염증. 이게 이제 착한 염증이라고 하면
0: 네.
1: 꺼지지 않는 불씨,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몸속에 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 면역 체계가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0: 아.
1: 그리고 이걸 태워 없애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0: 네.
1: 이런 반응들이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키고
0: 네.
1: 잠재된 노화 유전자, 암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나쁜 염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 네.
1: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이걸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0: 네.
1: 여기저기 쑤시거나 아픈 경험 또 명확한 외부적인 부상도 없어 보이고
0: 예.
1: 감기에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0: 네.
1: 또한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증상이 가끔 찾아와요.
0: 예.
1: 근데 검진을 받으면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문제없다고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0: 예.
1: 만성염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다.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이런 흔한 증상들이 이어진다면 만성염증에 대한 의심도 해야 한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급성염증은 우리는 딱 보여요.
0: 네.
1: 막 붓기라든가 상처라든가 급박한 증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0: 그렇죠.
1: 우리 몸속에서 계속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고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저강도의 염증들이
0: 네.
1: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몸에 경고가 있지만 무시해버리기 쉽고
0: 네.
1: 그러는 사이에 염증이 계속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나쁜 염증이 쌓이면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각종 뇌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0: 네.
1: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요. 단백질과 염증이 서로 얽혀 돌아가는 삼각구조가 특징이고요. 혈관성 치매 역시 혈관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발점은 달라도 두 질환 모두에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염증이 직접적인 요인이나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0: 네.
1: 무대를 어둡게 만들고 결말을 파고

0: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네. 특정한 질병이 없는데 CRP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일 수 있는데요.
1: 어떤 건데요?
0: 첫 번째가 내장지방입니다. 책에 의하면 복부 비만 네. 그 자체로 염증 공장입니다. 뜨끔하죠.
1: 네, 그렇네요.
0: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도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설탕, 액상 과당, 쌀밥, 가공육 역시 CRP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P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1: 네.
0: 특정 음식이나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 이 반복된 생활 구조 전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도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요.
1: 네.
0: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염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네.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1: 네.
0: 이게 나쁜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고요.
1: 네.
0: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염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1: 네.
0: 만성염증, 미세염증, 나쁜 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빅마마의 체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민족 시인이자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무명 시인이었다고 하죠. 그가 생전에 낙서처럼 기록한 메모들이 모여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에서는 시인의 시와 가수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책,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와 펑펑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안치환의 새로운 길.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시와 음악에 대한 책 두 권입니다.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와 펑펑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흥미로운 신간을 골라오셨는데 한 권은 시인과 시, 다른 한 권은 가수 노래와 이야기라고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인과 시, 가수와 노래라고 하면 구분되고 다른 것 같이 들리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시인과 시가 오늘날 가수와 노래의 역할을 했을 텐데요.
1: 네.
2: 그러다가 두 존재가 공존하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아무래도 시인과 시보다는 가수와 노래가 훨씬 넓게 불리고 또 들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럼에도 둘은 여전히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면서 시인과 시를 말하는 책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 그리고 가수와 노래를 말하는 책 펑펑 두 권 골라왔습니다.
1: 네, 시인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도 8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히죠.
2: 그렇죠. 매년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마 부동의 1위일
1: 맞아요.
2: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는 가까운 데서 우리가 흔적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옆 서초원에 가면 인왕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윤동주가 대학 시절을 지내던 하숙집이 남아있고요.
1: 네.
2: 거길 지나서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서 작은 언덕에 오르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습니다. 시비도 세워져 있고
1: 네.
2: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암동으로 내려오면 윤동주 문학관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시를 읊는 아마 유일무이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신간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는 윤동주의 오랜 독자이자 연구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신정 교수가 직접 윤동주의 흔적을 따라서 서울, 인천, 도쿄, 교토, 뭐 후쿠오카, 연길, 용정까지 시인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지금 만나면서 그때 윤동주의 기록과 함께 살펴본 책입니다.
1: 네. 윤동주가 머물렀던 곳들의 지명만 들어도 당시가 얼마나 또 엄혹하고 드넓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책 제목의 오래된 노트는 윤동주가 남긴 노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2: 그렇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윤동주가 남긴 오래된 노트에 사진이 크게 담겨져 있는데 윤동주는 생전에 무명 시인이었지만 그 노트들을 여러 남겼습니다. 만주 중학 시절부터 일본 유학 시절까지 쓴 원고 노트가 두 권이 있고요.
1: 네.
2: 그리고 그 낱장 원고에 시를 쓰고 고치고 덧붙였던 이런 퇴고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인들의 작품은 결과물만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뭐 그런 어미 하나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남아있어서
1: 네.
2: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시를 언제 창작했는지 또 어떤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시를 조정해 나갔는지
1: 네.
2: 세밀한 시어를 언제 어떤 생각으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1: 네.
2: 그 노트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세세한 내용부터 노트 바깥에서 윤동주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 글을 완성해 나갔는지 살아갔는지 이런 걸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함께하면서 윤동주 씨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보실 것 같아요.
2: 아마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1: 맞아요.
2: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책의 저자도 본인이 윤동주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도 윤동주처럼 아주 세세한 거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는 뭐 윤동주의 시와 뭐 에세이, 인생 이걸 다 담아낸 책이었나 봐요.
1: 네.
2: 이걸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본인이 적어둔 날짜를 보니까 1981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거의 반세기 전이잖아요.
1: 그렇네요.
2: 네. 그때 이 책에 내가 왜 끌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니면 그 책의 뒷표지 문구가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별과 청춘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좀 중학교 2학년의
1: 네.
2: 문학 청년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책이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책꽂이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 책을 쓰기에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1: 한 시인과의 만남을 그저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으로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이런 저자에게 윤동주의 시가 어떻게 인상을 남겼을지도 궁금하네요.
2: 저도 이 책에서 윤동주의 어떤 시를 처음 등장시킬까가 좀 궁금했어요.
1: 네.
2: 처음 등장한 시는 윤동주가 1936년 12월에 지은 걸로 추정되는 시고요. 제목은 편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는 아닐 겁니다. 근데

0: 짧아서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누나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1: 네.
0: 그 누나가 간 나라엔 눈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막 눈이 내리니까 그 눈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흰 봉투에 그 눈을 넣어서 붙인다는 정말 그 동시 같은 발상이 담겨 있는데
1: 네.
0: 이 저자가 어린 시절에 이 시를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1: 네.
0: 친구에게 정말 이 눈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아, 되게 감성적인 저자네요. 많은 분들이 윤동주 시하면 떠오르는 시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아, 윤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은 그래도 장난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시네요.
0: 네. 윤동주의 시도 한편 만나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윤동주의 비밀 노트 얘기를 해볼 텐데 노트가 구체적으로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자 네. 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요. 가로 26.6cm, 세로 19.1cm 크기의 원고지 노트다. 표지에는 그의 글씨로 나의 습작기에 시 아닌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표지 우측에는 비너스상 그림이 있는데 그 옆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걸 윤동주 시인이 자필로 적어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원고지 노트 전체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시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초 한 대 여기서 시작을 해서 1937년 3월까지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59편의 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 시를 적었던 때에 그 노트들에 다 언제 어디서 적었는지가 쓰여 있으니까 그걸 추적해보면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부터 평양에 왔다가 다시 용정으로 돌아와서
1: 네.
0: 광명중학에 재학하던 그 시절까지 10대 중후반에 썼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1: 네. 정말 시인 윤동주의 청소년 시기의 온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노트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참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이 비밀 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작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걸 텐데요.
1: 네.
0: 이 노트를 자세히 보면요. 혼자 시를 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공부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윤동주는 늘 이렇게 메모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1935년 10월에 출간된 정지용 시집을 윤동주가 이듬해 봄에 구입을 합니다. 윤동주가 그 시를 산 다음에 맨 앞 페이지에 동주 장서 윤동주 이런 서명을 남기고 1936년 3월 19일에 이 시집을 샀다는 날짜도 기록을 해뒀거든요.
1: 네.
0: 이 정도는 정말 가벼운 기록이고요. 들어가면 붉은 색연필, 파란 색연필까지 여러 필기구를 이용해서 밑줄도 긋고 감상 메모도 남겨져 있는데
1: 그렇군요.
0: 정말 재미난 게 차례에 보면 정지용 시집의 시 제목들이 적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 제목 옆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요. 세모는 좀 별로라는 얘기였겠죠.
1: 그리고 쏘쏘.
0: 중간중간 작품들에다가
1: 네.
0: 걸작, 호방 이런 감탄사도 적어놓고요.
1: 네.
0: 어떤 구절에는 X표시나 물음표를 넣어서 의문이나 부정의 어떤 생각도 서슴없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렇게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윤동주가 그 정지용에게서 조선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배웠는데 훗날 정지용이 윤동주의 유고시를 지면에 소개하고 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에 서문을 썼으니까 둘의 인연은 정말 놀라운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오래된 노트에 남긴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읽힌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윤동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어요?
0: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기록은 자신과 작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쓰고 고치고 다시 쓰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세세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윤동주가 왜 이렇게 날짜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적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1: 네.
0: 윤동주는 그날 하루를 다시 없을 오늘의 유일함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작품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네.
0: 이 작품은 내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남긴 날짜가 우리에게는 시인의 증언으로 읽히는 건데 어떤 시의 역사적 배경이 모였는지를 너무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0: 예를 들면 1938년 봄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때가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어의 입지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였대요.
1: 네.
0: 이때 어떤 새로운

0: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음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를 썼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윤동주의 시와 오래된 노트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윤동주가 매일 오늘을 기록했잖아요.
1: 네.
0: 우리의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린 내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걸 결국 고민해보게 하는 윤동주의 삶이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시인 윤동주가 남긴 기록만큼이나 이 책 역시 아주 성실한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신정 교수의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가수와 노래 이야기니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0: 네, 이 책 표지부터요. 핫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경쾌한데 펑펑입니다. 이 K-POP을 생각하면 어쩐지 펑펑 울고 싶어지는 우리. K-POP을 사랑하면서도 때론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작가는 K-POP과 한국 방송 관련한 글을 꾸준히 써온 복길 저자고요. 이 책을 보면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와 우리의 감성을 관통한 K-POP의 대표적인 노래와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왜 그렇게 빠졌었는지, 어떤 것이 매력적이었는지, 우리의 음악은 또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이 작가는 과거에 듣는 음악에서 지금의 K-POP은 보는 음악으로 많이 변해왔다.
1: 네.
0: 그렇게 보는 음악의 주류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듣고 있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런 흐름의 변화들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1: 네. 왠지 추억여행을 다녀올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0: 오늘날 우리가 K-POP 떠올려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초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H.O.T와 잭스키스는 나보다 조금 위의 세대가 좋아하던 아이돌이었다. 딱 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H.O.T와 잭스키스가 데뷔했던 것 같고요.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작가는 모두 활동기가 짧았던 탓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네. 유명한 노래만 조금 흥얼거릴 뿐 직접 좋아할 기회는 없었다. 다만 그들이 만든 팬덤 문화는 G.O.D와 신화가 천하를 양분하던 나의 세대에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장을 보면 거의 역사서를 쓰는 것
1: 그러게요.
0: 같은 단어들이.
1: 무협지에 나오는 그쵸? 것 같은.
0: 아마 이후 세대들도 이런 라이벌이 이어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G.O.D와 신화 다음엔 동방신기가 1인 천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1: 그렇죠.
0: 또 앞으로 가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김건모와 신승은, 서태지와 아이들과 또 듀스 이렇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렇게 가수 이름과 라이벌 구도만으로도 우리가 그때로 바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대중음악과 추억의 힘인 것 같은데요. 작가는 이렇게 G.O.D와 신화 시대를 지나서 SM, JYP, YG라는 천하 3분지계가 시작되어서 각자 세력에 막 팬들이 합류하던 때 본인도 드디어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면서 팬덤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누구의 팬이었는지 궁금해지네요.
0: 아, 그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중간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빅뱅이었다라고 나와서 빅뱅의 팬이었나 싶었는데
1: 네.
0: 빅뱅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형용하기 힘든 멋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세련돼서 본인 입장에서는 촌스러운 내 입장에서는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빅뱅은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인기를 그렇죠.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랑 맞진 않았다.
1: 너무 세련됐다.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이니가 나왔는데 샤이니는 또 소년미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누군가를 지켜줄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또 한 번 아이돌 팬덤에 합류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무렵에 뜬금없이 민소매와 후줄근한 운동복을 입은 근육줄의 남자들이 지하체육관에서 쉴 새 없이 아크로바틱을 하는 영상이 떠돌았는데 이 그룹이 누구냐?
1: TPM.
0: 맞습니다. 바로 짐승돌이라고 불린 그들인데 이 작가는 지금 생각해도 사람에게 그런 그룹에게 짐승이란 말을 붙이는 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들에게 빠졌군요. 근데 2PM 지금 봐도 멋있긴 해요.
0: 그렇죠?
1: 네.
0: 이 2PM 노래를 본인도 막 계속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에 열광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10점 같은 노래는 요즘 같은 감수성에 또 안 맞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1집 앨범 그 제목이 01:59PM 즉 1시 59분인데
1: 네.
0: 이거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뭐 그때는 멋이었지만 지금 들어보면 좀 유치한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어떤 감성이든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그룹을 사랑하면서 공유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걸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추억담뿐 아니라 K-POP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펼쳐내는데 2000년대 후반 K-POP에 퍼진 후크송 열풍. 와 이거 제목만 듣는데도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1: 네.
0: 대표적인 게 원더걸스의 텔미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소녀시대의 지, 카라의 미스터, 유키스의 만만하니,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이런 걸 왜 사람들이 빠졌는지를 작가가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불안을 달래려다가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미칠 것 같아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때문에 더 미치게 되는 것. 그래서 자려다가도 기억이 나서 잠들지 못하는 것.
1: 네.
0: 이게 후크송의 매력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
1: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노래가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최신 음악 느낌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후크송들은 지금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1: 다 따라할 수 있죠.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잖아요. 작가는 이 흑흑성 광기의 정점에 있던 노래를 뭐로 꼽냐면 손담비의 미쳤어를 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쳤다라는 자조와 고백의 노래를 너무나 건강한 기운으로 불렀던 그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 추억이 한번 재기된 적이 있는데
1: 네.
0: 2019년 즉 노래가 발매된 후 10년이 지나서 전국 노래자랑 종로구 편에 차병수 어르신께서
1: 기억나요.
0: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1: 떠오르네요. 지금도. 네.
0: 등을 돌리고 산 채 네. 하늘에 손가락 하나를 뻗은
1: 유용한 몸짓.
0: 네. 70대 후반의 남성은
1: 네.
0: 특유의 밀고 당기기로 리듬을 바꾸며 이 노래를 부르는데
1: 맞아요.
0: 얼마나 완벽한 무대였는지 사람들이 할담비라고 부르기도 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노래 제목처럼 보던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라고 외치는 장면. 이 모든 아우라를 작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광기다. 이게 바로 우리의 K-POP에 대한 집착과 열정을 보여주는 단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K-POP을 우리 모두가 즐겼다고 해도 이렇게 세세한 장면까지 기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너무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작가가 직장 동료들하고 MT를 가는데 그 네. 차에 있던 사람들의 연배가 89년생, 93년생, 96년생, 1999년생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MG카라고 얘기했대요.
1: 네.
0: 가면서 막 옛날 노래 들으면서 떼창을 불렀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김건모 2집에 수록된 발라드 혼자만의 사랑을 듣게 됐는데 이 작가도 80년대 후반생인데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그때 막 이별했던 내 이별의 느낌 같은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노래가 발매될 때 저자는 3살이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노스텔지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좀 현재의 불안을 유보하려고 과도한 과거의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이게 뭐 건강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위로를 받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MG카에서 2020년대 노래를 들으면서 1990년대에 대한 자신의 짝사랑을 좀 청산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물론 짝사랑을 끝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거 실패가 결정된 짝사랑인 것 같다.
1: 네. 사실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제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그 신승훈 씨가 신곡을 발매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면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화 없이 좋아했던 사람이 신승훈 씨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 네, 워낙 오랫동안
0: 그렇죠 활동을 네, 해왔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이제 되는 세월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한데 근데 신승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줄곧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또 그때는 팬레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데 잡지를 보면 그 아티스트의 집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가면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랬던
1: 맞아요.
0: 추억들도 나는데
1: 저도 소방차 같은 동에 살았는데 항상 주변에 여자들이 두글두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소방차는 지금 생각해도 그룹명이
1: 네.
0: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1: 같은 동에 살았는데 언니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지 저 초등학교 때
0: 야 이게 참 그렇군요. 요즘 또 이렇게 막 그 아이돌들의
1: 네.
0: 이동하는 동선을 정말 따라가는 팬들 못지않게 그때도 열정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장 이 순간에 힘든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만든 환상이라고 해도 가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복길 작가의 펑펑 속에서 추억의 장면들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즈덤 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신승훈과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오늘은 정교해지는 인공지능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 네.
2: 최근에 뉴스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이 좀 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AI를 활용한 조작과 또 관련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1: 네.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였죠?
2: 네. 맞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동안 좀 여러 논란을 야기를 했던 일종의 폭로 전문 유튜브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 돌연 지난해에 김수현 씨가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 씨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제 교제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1: 네.
2: 이 의혹 제기를 본 분들은 상당히 좀 많기도 했었는데
1: 네.
2: 이 채널을 안 챙겨보는 분들이라도 이게 언론 보도로도 많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2: 아마 이 의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는 김세론 씨 육성이 담긴 음성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이 근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1: 네.
2: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언론이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인지를 했으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이제 영장 신청서에 적시를 했고요. 이 근거의 경우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에 주고받았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대가 알 수 없음으로 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지금 없는 계정일 경우 이렇게 뜨죠.
1: 네.
2: 이 알 수 없음으로 떠 있는 계정인데 이 김세희 대표가 이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에 대화 상대방의 이름을 임의로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 조작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처럼 다뤄졌던 게 녹취 음성이 있었거든요. 김세론 씨의 이제 생전 육성이 담긴 음성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었는데 경찰은 현재 이 녹취 음성이 인공지능을 통한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지금 김세희 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김수현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1: 네.
2: 그때도 이게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의혹들을 다 부인을 했었는데요. 경찰의 가세연 측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하기까지 지금 약 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2: 네.
1: 아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요즘 AI 조작을 통해서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일종의 음성을 조작한 사례라면 이미지를 조작한 사례들도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역신문이죠. 광주일보의 그 신문을 사칭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제 왜곡한 가짜 신문이 SNS에 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최근 SNS에는 이제 가짜 신문 이미지가 막 유포가 됐는데 이 신문을 보면은 광주일보라는 제호가 있고 1980년 5월 21일이 기사 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5.18 당시 기사인데 이 신문에는 5.18 북한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뭐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이미지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1: 네.
2: 이 5.18에 대한 전형적인 음모론이자 가짜뉴스

0: 뉴스를 마치 옛날 신문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진짜 신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1: 네.
0: 일단 1980년에는 광주일보라는 제5의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이제 광주일보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이 강제 통폐합돼서
1: 네.
0: 1980년 11월 29일에 만들어진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 5월 당시에 이 신문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짜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5.18 단체들은 물론이고 광주일보에서도 법적 대응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1: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0: 은근히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를 찾아볼 때 뭐 맛집을 찾거나 여행지를 찾거나 할 때 블로그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AI로 만든 가짜 블로그 글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우려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50대가 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1: 네.
0: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는데 이 게시글에는 뭐 북한 우리 원유가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라는 일종의 기사처럼 보이는 이제 문장까지 담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까지 첨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었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요즘 글 써달라고 그러면 되게 잘 써주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런 가짜뉴스를 써달라고 해서 쓰고 이미지도 가짜뉴스로 이제 만들어서 넣었던 건데 왜 이분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었는지 보니까 자신의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맛집이나 여행지 관련 가짜 AI로 된 블로그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의 수준으로 이를 정도의 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약관상 이런 AI 글들은 이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 선거 때도 AI 조작 문제가 심각했었죠.
0: 네. 이 최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좀 큰 주목을 받은 게 이제 AI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경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이제 단속했다고 밝혔는데 범죄 유형별로 보면은 뭐 가짜 뉴스, 허위 뉴스 유포, 흑색 선전이 32.5%로 가장 많았는데
1: 네.
0: 이 32.5% 중에서 오프라인 흑색 선전이 832명이고 SNS 등 온라인 가짜 뉴스 유포 및 흑색 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가짜뉴스 흑색선전을 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이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경찰이 지금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51명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자의 모습이나 행동을 조작한 영상 조작.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욕을 한다거나
1: 네.
0: 막 이런 것 같은 조작 영상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16건이나 적발이 됐고요. 또 사진 등을 합성한 이미지 조작 15건, 또 후보자의 음성 변조 사례도 AI를 통한 음성 변조 사례도 한 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AI 활용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CJ 메조미디어에서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우려점을 물었을 때 1위가 가짜뉴스 및 정보 생성으로 전체의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낀 우려점이 가짜뉴스라는 건 브랜드도 쓰다가 이거 너무 쉽게 가짜 이미지나 영상, 음성, 글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으로 이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뭐 AI 인력 대체로 인한 실업률이 38%

0: 뜻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떤 채널을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채널이랑은 조금 색다른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채널의 소개 글은 이렇습니다. 96세 치매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일상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롱롱TV라고 하고요.
1: 네.
0: 이 롱롱TV 운영자가 김영롱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롱롱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롱롱TV의 김영롱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외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뭐 주목을 할 만한 소재일까 싶기는 하는데 이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점점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영상엔 주로 영롱 씨와 어머니, 할머니가 나오고요. 영롱 씨는 부모님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했어서 사실상 할머니가 좀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손녀들이
1: 네.
0: 할머니와 함께 좀 유튜브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주변에도 보면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이 뭔가 좀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영상을 만들면 공감을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던가요?
0: 생각보다 좀 오래됐더라고요. 2019년 말에 치매 중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고
1: 네.
0: 영상을 보면 할머니가 치매라고 설명을 안 하면 치매인지 모를 만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밝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정신이 뚜렷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비교적 상태는 좋은 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좀 오래 시작이 됐지만 다행히도 이제 인지 저하가 악화되지 않았고 중기 정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작년부터는 선망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할머니가 좀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면도 없진 않지만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는 증상이 또 개선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났더니 할머니의 언어 감각이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었고 대소변 실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진단 초반에 치매 나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의심 증상, 폭언을 많이 해요. 너 내 눈 훔쳐갔지. 너 나 일부러 굶겨 죽이려고 밥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던가 또 욕설이나 폭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상이 오히려 초반에 좀 있었다가 지금 아예 사라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치매 할머니와 함께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자칫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그 점에서 저도 이 채널을 좀 보면서 그런 고민과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사실 이 채널이 그런 우려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상당히 깊었던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도 할머니 증상 완화 목적도 있지만 할머니를 평생 추억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할머니가 증상이 심할 때는 아예 촬영을 하지 않고요. 또 김영롱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심한 증상을 보인다는 건 아프신 상태인데 그 모습을 손녀인 제가 카메라 들고 찍는 건 할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심한 치매 증상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할머니까지 거기에 보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지금 2023년에 시작해서 3년 차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치매 돌봄 가정이 그렇듯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엄마도 많이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떤 걸 좀 하고 싶은지 지금 리스트를 본인이 떠올린 적이 있다고 해요.
1: 네.
0: 아무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리스트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너무 죄송했다라고 하고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인데 내가 그 후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뭐 옛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1: 콘텐츠 소재는 어떻게 정할까요?
0: 따로 콘텐츠 소재를 정하거나 막 컨셉을 막 고민을 막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결론이기도 한 것 같은데

0: 그날 상황에 맡깁니다. 눈이 오는 날 할머니가 해주신 나박김치가 생각이 난다면 할머니한테 나박김치 어떻게 담궜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할머니가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1: 네.
0: 어버이날이구나, 날이거나 명절일 등의 이런 일정이 있으면 그때 할머니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보람 느끼는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마주할 때 큰 보람을 스스로 느낀다고 하고요. 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할머니가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제게 영롱이는 내 눈이여, 눈. 모든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눈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할머니의 이런 표현을 또 치매를 앓는 와중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부인이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하나 좀 예상치 못했던 좀 순효과가 있었는데,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 변화를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0: 왜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 그러니까 친어머니와 이제 딸의 관계인데, 사실 엄마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다고 본인은 느꼈대요.
1: 네.
0: 이게 중간에 낀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좀 아니었던, 또 챙겨지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원래 이 모녀의 관계,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가 서먹한 면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 영롱 씨를 키워주면서 조금씩 관계가 개선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또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또 엄마에게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이제 아낌없이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힘든 점도 있었겠죠.
0: 이게 치매 할머니의 돌봄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좀 그에 못지않은 게, 이 채널이 막 성장을 노렸던 채널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목을 점점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뭐 할머니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뭐 정정한 할머니한테 치매 딱지를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악플들이 상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공개하고 나서 처음 10개월 정도는 본인이 댓글 남겨주는 구독자분들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외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채널이었는데,
1: 네.
0: 이제 갑자기 좀 커지면서 좀 그런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통을 하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갑자기 채널이 좀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영롱 씨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고요?
0: 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최근에 펴내기도 했습니다. 영롱 씨의 첫 에세이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영롱 씨가 글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맞이하는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책을, 에세이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이면에서 본인의 좀 생각들, 좀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담백하고도 좀 자신의 감정을 좀 진솔하게 담아낸 에세이집을 최근에 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96세 할머니와 치매 할머니와 소녀의 따뜻한 일상을 다룬 채널 롱롱TV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핑크 마티니의 Sing 이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파블로 네루다. 그대는 해질 무렵 붉은 석양에 걸려있는 그리움입니다. 빛과 모양 그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름입니다.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그대요. 그대의 생명 속에는 나의 꿈이 살아있습니다. 그대를 향한 변치 않는 꿈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에 물든 내 영혼의 빛은 그대의 발밑을 붉은 장밋빛으로 물들입니다. 오, 내 황혼의 노래를 거두는 사람이요. 내 외로운 꿈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리운 사람이요.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고요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나는 소리 높여 노래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 영혼은 그대의 슬픈 눈가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대의 슬픈 눈빛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지난 3월에 저희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린 책 완다는 별의 소리를 들어요를 소개했습니다. 그 방송 뒤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다독가로 소문난 한 시각장애인이 이 책을 읽고 싶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대체 자료로 제작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책뿐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은 읽고 싶은 책이 데이지 도서나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출간하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돼 있지 않은 경우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원본을 스캔한 뒤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3일 안에 데이지 파일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속한 제작이 우선인 만큼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고의 노래 듣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 얼굴도 꾸밀 수 없어서 서글프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라트비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라트비아의 인구가 약 108만 명 정도인데 리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어떤 매력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지 잠시 뒤에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적재의 노래 먼저 듣죠. 별 보러 가자.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대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직접 만남과 온라인상의 소통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1: 좋은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안 좋은 사람은 문자로만 하고 싶습니다.
0: 할 수만 있으면 네. 짧게 그냥
1: 그럼요.
0: 지나가고 싶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 돼서요. 좀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배주원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당뇨성 망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피부관리직에 종사해왔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 위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피부 관리나 메이크업에 관심도 많고 자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일을 더 이상 다시 할 수는 없게 됐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없다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하네요. 거울로 제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문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거울 앞에서 다시 화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됐고요. 내 얼굴도 꾸밀 수 없다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깊은 사연이었어요.
1: 네, 이분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외모나 아니면 메이크업 이런 걸로 어떤 아름다움을 또 찾는 것도 있지만 실은 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내면으로 느껴지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표정 그리고 어떤 삶에서의 어떤 묻어나는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아마 이분의 그 모습 속에 다 이미 다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재발견돼서 이분이 무언가 또 새로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이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분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분의 일 자체가 뭔가 네.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늘상 본인의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본인의 얼굴도 거울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정말 더 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상실감이 크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에 가지고 계신 그동안 30년 이상을 그렇게 또 일을 해오셨는데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분한테 다 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좀 재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기회가 네.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희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아, 이분의 경우에는 네. 지금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해왔던 일이 너무 오랜 기간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예전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아주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월약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가치로 왔던 그런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런 비유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를 짓밟고 거기다 구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0만 원짜리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죠. 10만 원짜리의 가치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0: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자신이 눈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자님의 가치는 소중하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각장애가 있으니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은 뭐 할 수 없다. 꼭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1: 물론이죠.
0: 해요. 그 경험이 네네. 또 다른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 자체가 아주 섬세하고 정말 그 감각적으로 아주 그 정말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또 그런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자신이 찾으실 수, 아직은 그런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충분히 찾아내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작은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기존에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새로운 일을 또 배우는 것도 시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럼요.
0: 네, 뭐 회장님도 좀 중도 시각장애인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중도 시각장애인입니다.
1: 네, 네.
0: 이게 말처럼 쉽지가 또 않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이분이 지금 그 정말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일상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각 중에서도 또 이제 아무래도 시력이 없으면은 이 음성이라든가 어떤 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음성 듣는 것 이런 거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음성 듣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접해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처음에 그 정보화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 굉장히 어색하게
1: 어색하고
0: 들리거든요.
1: 힘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1: 그렇죠. 자꾸 적응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보하기가 소리로 다 되어 있죠.
0: 네.
1: 네.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0: 생각보다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 맞죠.
0: 근데 이분은 기초재활 교육을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1: 네.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아직은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재활 교육을 추천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0: 네.
1: 이분이 바로 이런 재활교육부터 먼저 가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접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그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0: 네.
1: 거기에 이제 그런 점자라든가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또 음성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걷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데 이러한
0: 네.
1: 것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활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0: 네.
1: 것 같습니다.
0: 재활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1: 일단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분에게는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최근에 시각장애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1: 네.
0: 이분 시각장애를 가진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재활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1: 아이쿠, 그러셨구나.
0: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1: 네네.
0: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실감했다니까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중도의 시각장애를 가지면요. 기초재활 교육 훈련이라 그래서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요. 사연 보내주신 분.
1: 네네.
0: 좀 자신에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얼핏 제가 느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1: 네, 그렇죠.
0: 만들기 꾸미고
1: 네,
0: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더 자신에 대해서 높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태도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런 재활 치료, 재활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일에만 집중하고 일했던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에게 충분히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따뜻한 차 한 잔.
0: 네.
1: 예, 그리고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남에겐 친절한데.
1: 그렇죠.
0: 나에겐 엄격해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특히 그 업무 중심의 어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잃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한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자신에게 그동안 그 엄격했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면 아니, 남보다 내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일상에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바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외에 또 있을까요?
1: 너무나 많이 있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그냥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냥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늘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이러한 것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 가지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감각을 익혔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자신의 발견일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게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부분들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막 이제 갖게 되고요. 좀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네. 농담 삼아 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이런 가깝고 쉬운 일상을 생각해보라 찾아보라 하셨는데 호흡은 어때요? 숨쉬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숨쉬기.
1: 당연히 호흡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뭐 한 3분 이상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나요? 이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우던 악기를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죠.
0: 네.
1: 그래서 낼 숨과 들 숨을 내가 어떻게 고르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호흡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목에 머물러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내 아랫배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느끼시면서 호흡을 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네네. 그냥 시작해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분의 삶, 그 아름다움 변함없이 지금도 아름다움 가지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자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롭고 소중한 삶 고이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재발견하시고 그런 것들을 새로이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주리의 노래 듣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장애인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얼마 전 청첩장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 결혼 때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한편으로 아쉽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장애인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걱정이 어느 정도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요,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할 때 우리 자매에는 비장애인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이동수단이요? 누구와 함께 가나 하는 문제요? 식장에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일까요? 물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걸 과연 반길까 하는 겁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 가게인지, 신랑 신부 또는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식 수준이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실제로 제 시각장애 지인 중 한 명은 결혼식장에서 불편한 시선을 경험한 뒤로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장애인 하객이나 조문객이 있다면 그저 평범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순의 노래 듣습니다. 저 기차.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트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간추리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도 지난번에 이제 수도 빌뉴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0: 네.
1: 라트비아 역시 수도 리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나라들이 수도에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라트비아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한데 라트비아 전체 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거의 수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돼요.
0: 네.
1: 그러니까 59만 명 정도?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 집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0: 네.
1: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는 무려 85만 명 정도.
0: 와, 우리나라보다 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이 광역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뭐 도시가 세워진 게 1201년 그러니까 800년이 훨씬 넘었고요. 역사 중심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상당히 그 예전 중세 시대나 그 이후 이제 근대로 넘어가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건축 사조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2014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됐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리가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거의 연간 1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0: 140만 명.
1: 네. 전체 인구가 180만 명 정도인데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이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유럽 쪽에서 이곳으로 방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해요.
0: 교통편이 네. 좋아졌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도 리가의 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리가가 바로 이제 이곳 그 전체 발트 연안 전체로 보더라도 경제 및 금융 중심지라고 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라트비아 전체 일자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리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일자리 네.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전체 GDP 한 50% 이상을 이 리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수출 네. 역시도 약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각화된 또 그 이제 뭐 정보통신 기술,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0: 네.
1: 뭐 그 주요 수출품 뭐 IT도 있고 뭐 식품 및 음료 제조업, 뭐 제약, 운송, 금속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제 관광객 수가 이만큼 많은 거로 보자면 당연하게도 관광업 또한 이곳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2000년대 후반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외환 위기였는데 말할 것도 없었고. 침체기를 겪긴 했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무려 한 해 동안 22%나 경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리가 자유항이 있고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국제공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교통망도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겠죠.
0: 수도에 항구가 또 있네요.
1: 네. 자, 노래 듣고 또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미로콰이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내한 공연을 했었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금도 얻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는데 에세이 재즈라고 해서요. 그냥 정통 재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팝 음악인데 굉장히 리듬감도 있고 감성이 편해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렌디한 음악인데 지금은 이제 이 자미로콰이를 좋아했던 젊은 세대도 이미 40대, 50대가 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자 이제 노래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햇살 밝은 요즘의 거리를 유럽의 어느 거리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노래 멜로디 리듬도 그렇고요.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목 자체가 Seven Days in Sunny June입니다. 그러니까 햇살 가득한 6월의 일주일 Seven Days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0: 자미로카이의 세븐 데이즈 인 써니즘. 네, 듣고 왔습니다.
1: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그 걷는데 느긋하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쾌하게 네. 뭔가 기분 좋게 막 탁탁 걷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0: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네. 상상하면서 들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참 기분 좋은 곡이고 전 이 곡 좀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기타 치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가볼 만한 곳들 이제 둘러보도록 하죠.
1: 네. 이건 뭐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간추린 역사 소개해드리면서 아픈 역사, 뭐 여러 세력의 지배가 이어졌던 또 주인이 바뀌었었던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아픈 역사를 갖긴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받았던 영향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또 약간 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또 이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그 좋은 상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죠. 제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고 파괴가 됐는데 이곳 역시도 전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긴 했는데 여전히 중세시대 분위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시대로의 어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0: 이런 곳은 언제나 매력 있어요.
1: 네. 네. 리가의 이제 구시가지가 바로 라트비아 이 수도 리가의 역사적 지리적 중심지에 있는 곳인데 자갈길이 쫙 깔려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문화유산 그건 또 랜드마크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0: 네.
1: 중세 시대에 지금도 이제 항구가 있지만 중세 시대의 항구를 갖고 있는 리가는 굉장히 그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자 동맹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동맹의 일원이었었고 화려한 중세 시대 건물들을 바로 이곳 구시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한된 지역이긴 했었는데 이곳에 다양한 종교들 5개 종교 교단이 서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뭐 다투거나 갈등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다양한 교단의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예배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 건물들이 뭐 어느 한 시기에 딱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쭉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도 그 시기를 지배했던 문화들의
0: 네.
1: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낭만주의 건축, 뭐 고딕. 예. 그다음에 바로크, 뭐 모더니즘 이런 요소들을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눈에 쭉 볼 수가 있겠네요. 네.
1: 그런 반면에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면 이 건물들이 아르누보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것들.

0: 베르마네스 공원이라는 것도 잠깐 들려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가볼 만한 곳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 들어야죠.
0: 마무리 곡은요. 이제 뭐 그 시기상으로 아직 여름이 아주 창창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름날 불어오는 미풍을 산들바람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Summer Breeze라고요. Breeze라는 게 이제 잔잔한 미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Sales and Crofts라는 미국 듀오의 노래입니다. 1972년 히트곡이요. 저는 이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으로 쉴즈 앤 크로프츠의 서머 브리즈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한국교과서협회를 비롯한 8개 발행사 관계자들에게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부와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체결한 시각장애 학생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에

후속 조치였는데요. 관계자들은 도서출판 점자를 방문해서 점자와 확대 문자, 음성 등의 다양한 대체 교과서의 특성과 제작 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체 교과서 제작을 처음 경험했다면서 원본 PDF 파일을 적시에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시각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체 교과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죠.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도 비시각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이승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승철의 오늘도 난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폭염이 몰고 오는 히트플레이션 문제 짚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로 바라본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네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 은퇴 설계 연구소 권도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날씨가 더워지면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요즘 그 히트플레이션이란 표현 자주 듣게 되는데 정확하게 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2: 히트플레이션은 열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1: 네.
2: 즉 폭염이나 가뭄, 고수온 같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고 가축이나 어류가 폐사하면서 농축산 수산물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들불처럼 물가가 마구 치솟는 현상을 네. 이야기합니다. 기후플레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물가가 날씨 때문에 폭등하는 거죠.
1: 네.
2: 실제로 지난해 여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 원을 넘었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예,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우리 생활에 히트플레이션이 전조전을 겪은 바 있습니다.
1: 네.
2: 기후변화가 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통장을 직접 타격하는 가장 무서운 경제적 리스크가 된 겁니다.
1: 예, 이미 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여름 또 거기다 최악의 폭염이 예보되면서 지금 네. 정부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정부가 가동한 특별 대책 기구가 뭐죠?
2: 네, 정부 역시 이번 폭염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민생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정부는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를 전격 가동시켜서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1: 네.
2: 여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했는데요.
1: 네.
2: 현장에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농작물의 작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와 이런 게 포착되는 순간에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처리가 아니라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쌀을 자르겠다는 이런 선제적인 방어막을 친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사실 우리 그 밥상 물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다 보니까 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류들이거든요.
2: 맞습니다.
1: 출하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폭등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준비한 비상카드는 뭡니까?
2: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가 빠질 수 없듯이 예. 배추와 무 가격은 서민 물가의 상징이라고
1: 그럼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2: 예. 정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채소류 출하량이 급감하는 최악의 시너리를 대비해서 미리 정부 비축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해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산지 폭염으로 공급량이 뚝 떨어져 시장 가격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비축해둔 정부 물량을 시장에 비상 공급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2: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정부가 직접 물량을 쏟아부어 막아내겠다는 일종의 시장 소화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 요즘에는 그 고랭지 배추 대관령에 이 생산량이 네. 확 줄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계란 가격도 아주 민감한 영역이잖아요. 이 달걀 공급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2: 이 닭은 딴샘이 없어가지고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1: 맞아요. 폐사 많이 하죠.
2: 여름철 온도 관리가 안 되면 폐사율이 급증하고 네. 이는 곧 계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데요.
1: 그러게요.
2: 정부는 국내 공급에만 의존한다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번에 수입선을 대대적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는데 특정 국가나 국내 작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 네.
2: 계란은 신속하게 공수해 와서 청취자분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강력한 공급망 안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여름 하면은 그 복날 닭고기 수요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2: 아,
1: 삼계탕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대규모 수입 계획까지 발표했죠.
2: 예, 여름철 부양식의 대명사가 바로 닭고기인데 복날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이 부족하면 치킨 가격부터 삼계탕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1: 지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미.
2: 네. 그래서 정부는 닭고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달 중에 부화용 종란 그러니까 병아리를 까기 위한 계란을 1,100만 개나 우선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가오는 8월 말까지 600만 개를 추가로 더 수입해서 공급할 방침입니다.
1: 네.
2: 미리 병아리 숫자

0: 를 늘려놓아서 한여름 삼계탕용 닭고기 수요가 폭발할 때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물량 공세를 통해 여름철 복날 물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보면요. 이번 대책 기조가 예전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정부의 이번 준비 자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 장관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재해상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준비사항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다 싶을 만큼 과하게 준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평균적인 데이터나 관행대로 대처하다가는 기후재앙의 통째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잉 대응이 부실 대응보다 낫다는 기조 아래 가용한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요즘 그 바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수산물 네.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어민들이나 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있겠죠?
0: 바다의 폭염이라고 불리는 고수온 현상도 아주 심각한데요. 양식장의 우럭이나 전복이 고수온으로 폐사하면 수산물 물가가 도미노처럼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다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수온 관측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바다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서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면 산소 공급 장비와 차광시설 보급 그리고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확대해서 폐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해서 바다의 히트플레이션 확산까지 꽁꽁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하면은 수입산 식재료의 안전성은 괜찮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될까요?
0: 아무리 물가를 잡는 게 급해도 국민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네, 정부는 이번 수입선 다변화 조치와 함께 역대 가장 엄격한 기준의 수입 정밀 검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들어오는 신선란과 종란에 대해서 현지 작업장 단계부터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또 국내 통관 시에도 가축 전염병이나 잔류물질 검사를 2중, 3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정부 비축 물량의 경우에도 상온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아주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출하 시점까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그래야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검역과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입니다.
1: 예.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 네. 정책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정부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 지원을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농축산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장 판매 가격을 직접 낮춰주는 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장 보러 가실 때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마크가 붙어 있는지 혹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아하.
0: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물가를 깎아주는 품목들을 영리하게 골라 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를 어쩌면 수만 원 아끼는 훌륭한 가계 방어 전략이 될 겁니다.
1: 그렇군요. 기후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0: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과거의 평균치인 연 2%나 3%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히트플레이션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품목의 가격을 한순간에 두세 배씩 폭등시키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식비나 생활비 같은 필수 고정비의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0: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를 산정할 때는 기후 리스크로 인한 물가 변동폭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예전보다 더 넉넉하고 두텁게 확보해두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내 연금의 가치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어쨌든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0: 네.
1: 끝으로 역대급 폭염과 히트플레이션 상황에서 슬기로운 경제생활 요령 짚어주신다면요.
0: 정부가 역대급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급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우리 개인도 나만의 장바구니 공급량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첫 번째, 제철 과일이나 채소라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뛸 때는 과감하게 대체 품목을 찾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과 수입선 다변화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선란, 닭고기 물량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농가와 어민 청취자분들은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책과 고수온 장비 보급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즉시 주민센터나 어촌계에 문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후의 위기를 정부력으로 이겨내는 현명한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였습니다. G.O.D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3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았잖아요. 몇 네. 명이나 당선됐죠?
1: 네, 6명 아. 배출됐고요.
0: 예, 예.
1: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이순아 문혜준 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김현덕 의원, 강원도의 박영림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 권태익 의원, 전북 윤혜아 의원이 진출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민주당의 세종시 김명수 의원이 장애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원의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하지 못했어요.
0: 그래요?
1: 예전에는 양대 정당에 장애인 비례를 배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없어졌고요.
0: 아하.
1: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남성 일반 부문 그리고 청년 부문에 지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모두 본선에 진입 조차 아이고. 하지 못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0: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1: 네.
0: 이번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1: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요. 경사로가 가팔라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 또 턱이 높은 것,
0: 예.
1: 뭐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요. 이런 이제 접근성 문제가 여전하다라고 확인된 바가 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도 1층 혹은 뭐 승강기 편의시설 같은 투표소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0: 맞아요. 예.
1: 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에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었어요. 그런데 네, 권고를 하고 나면 이행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일부 사항이 사실상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제한 문제예요.
0: 네, 네.
1: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일반 책자형 선거 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점자의 특성상 같은 내용을 담으려면 사실은 두 배로 안 되죠.
0: 네.
1: 더 많은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권위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0: 네.
1: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행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예,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이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하게 한 권고도 사실상 불수용됐죠?
1: 네.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은 글을 읽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 혼자 기표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0: 네.
1: 사실은 투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예, 그리고 선거 공보도 쉬운 자료 투표 안내문도 제공을 하고요. 쉬운 자료로. 그다음에 투표 보조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0: 네.
1: 권고를 했었습니다.
0: 그런데
1: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대리 투표에 위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기표 행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대립 투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할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궁색하죠. 네. 그 뭐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예.
1: 대리투표를 방지할 대책은 따로 마련하면 되는 거고요. 기표를 할 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점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발달장애인들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치매, 선망, 불안장애 이런 분들까지도 확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심지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잖아요.
1: 네,
0: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1: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부실한 선거관리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네.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늘 참정권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사실 우리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0: 예, 맞아요.
1: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난 6월 6일의 일인데요. 건국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가날지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회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0: 아, 예.
1: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배제와 차별이라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단지 이제 부실한 선거관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현장 관리자가 무지하고 또 선관위에서는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주고 있지 않아서
0: 네.
1: 허망하게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0: 예.
1: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불수용 또 신체장애인이 투표소에서 가로막히는 일 이게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0: 네.
1: 장애인들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0: 그럼요.
1: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 그리고 청각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성명서도 나왔죠.
1: 네. 중앙대학교 수호 동아리에서 6월 6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후보자별로 수호통역사를 배치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후보자별 수호통역사 배치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0: 네.
1: 특히 이제 그 농인이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농통역사도 필요하거든요.
0: 아.
1: 그런데 뭐 후보자별 수호통역사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통역사 배치해라라는 대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0: 예.
1: 예,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짚었고요. 또 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수호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수호 투표 안내뿐 각각의 투표용지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해요.
0: 네.
1: 청각장애인들이 단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자 한국어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 근데 그 점이 감안되지 않은 거고요. 투표소 입구에 농인은 영상 전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는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선거 사무원에게 영상 전화를 요청하잖아요.
0: 네.
1: 그럼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문의하고 이러면서 시간만 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장애인이자 청인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만을 거론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강렬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0: 네. 이번 선거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신성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침해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리고 비장애인의 참정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참정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라는 대학생들의 이 따끔한 일침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이 하루빨리

0: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상수가 부르는 영원히 내게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딱 한 곳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곳이 유일한데요.

얼마 전에 문득 그곳 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제가 학교 생활을 했던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추억에 잠겨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맹학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반적인 학교들과는 꽤나 다른, 꽤나 특별한 문화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시절 맹학교만의 독특했던 풍경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첫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우선 제가 다녔던 곳은 서울 맹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단 두 곳뿐이었던 시각장애 대상 특수학교였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등교할 때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문 근처에 다다르면 띵 띵 하는 일정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종소리가 교문에서 울리는 이유는 근처를 지나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 학교에 거의 다 왔구나, 아 저쪽이 학교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띵띵 이런 소리가 났던 거였는데요. 지금도 그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침마다 그 소리가 저를 반겨줬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잖아요. 제가 다녔던 맹학교의 출석부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점자로도 꾹꾹 찍혀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이 시각장애인인데 굳이 왜 출석부를 점자로 기록해 두었을까? 네,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손끝으로 점자 출석부를 읽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교실 풍경 중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다녔던 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정면에 커다란 칠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의 친구들 역시 그 칠판을 학습의 보조로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고 그저 장난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칠판이 왜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학교 하면 책상, 의자, 교탁 그리고 칠판 이어서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했던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면 학창시절에 점심시간이 가장 기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노래 한 곡 들려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뭐 저희 학교만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식당 문 옆에 항상 일주일치 점심 메뉴가 점자로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점자로 써서 붙이는 역할은 학생 자치회 소속의 학생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메뉴를 미리 주시면 점자로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은 월요일 2교시가 끝나면 학생 대표로 반에 한 명씩 그 메뉴를 확인하고 와서 일주일치를 꼭 다 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오늘 메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오늘은 뭐 생선가스랑 뭐 쑥국 그리고 배추김치 두부조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주곤 했죠.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재미있는 풍경들이 이어졌는데요. 뭐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서 걷는 친구나 혀로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는 친구 심지어는 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이유는 당연히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자동차 경적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아 이렇게 맹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다시 그 시절로 한번 가서 좀 재미있게 학교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승윤 폭포.

네, 오늘은 제가 졸업한 맹학교, 참 재미있게 다녔던 그 시절 맹학교의 특이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맹학교마다 이색적인 장면들이 달랐겠지만 제 기억 속에 저희 학교만의 재미있는 모습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문뜩 요즘 맹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해지는데 언젠가 지금 맹학교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것과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준비한 마지막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 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

0: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 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오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약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0: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 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1: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 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지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어찌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비타민과 단일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의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1: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2: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0: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3: 란조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꾹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조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1: 어? 왜 그러는데?
4: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3: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0: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3: 란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5: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3: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6: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5: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6: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6: 네.
5: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6: 네.
3: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령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효석이 양원혁 본부장과 대화하고 있을 무렵 란조는 채령과 함께 무사히 지하 1층 복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중앙 계단을 지나 왼쪽 비상 계단에 가까워질 때쯤 좀 전에 만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연구원과 또 마주치고 말았다.
7: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여긴 자제실이야. 너희 안내하는 요원은 어디 있어? 왜 멋대로 너희끼리 돌아다니는 거지?
3: 란주는 이번만큼은 겁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목에 비지터 S를 걸고 있으니까.
8: 아,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예요. 도대체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건물만 크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3: 뻔뻔하게 굴기로 마음먹은 란주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툴툴거렸다. 남자는 란주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자제실 옆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켰다.
7: 저기야, 얼른 좀 가라. 근데 너는
3: 남자 연구원은 갑자기 채령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 채령이를 알아본 걸까? 연구원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채령이를
2: 이리로 데려온 건 아닐까?
7: 너는 딱 봐도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은 몰라도 중학생은 여기 실험동 들어오면 안 돼. 화장실 갔다가 당장 올라가.
8: 아, 알겠어요. 아, 이 아저씨 진짜 되게 뭐라 그러네.
7: 아저씨라니.
3: 란주는 채령과 함께 화장실 안으로 쏙 들어갔다.
7: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아저씨라니.
3: 남자 연구원은 충격을 받은 듯 웅얼대며 란주와 채령이 오던 길로 걸어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본 란주는 채령의 손을 잡고 나와서 비상문을 열었다. 란주는 제발 효석이 무사히 도착했길, 그 길치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았길 바라며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란주는 효석과 부딪혔다. 갑자기 튀어나온 서로에게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몇 분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도 란주는 효석이 반가웠다. 양원혁 본부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급했다. 세 사람은 다시 비상문을 열고 2층 복도에 들어섰다. 반짝이는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비치는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복도를 걸어갔다. 누군가 문이라도 열고 나올까? 나와서 체령을 알아볼까 봐 겁이 났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 같았다. 중앙 계단을 코앞에 두었을 때 특수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중앙 계단 바로 앞에 집무실에서 나왔다. 란주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마 채령과 효석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집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란주는 기도했다.
2: 착하게 살게요. 능력 진짜 좋은 곳에만 쓰고요. 유라랑도 당장 화해하고요. 연희한테 못된 말한 것도 다 사과할게요. 신이시여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3: 남자는 계속 파일을 보며 걷다 효석과 어깨를 부딪혔다.
6: 죄송합니다.
3: 효석과 남자는 동시에 말했고 또 동시에 각자의 갈 길로 멀어져 갔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 란주가 안심하던 순간이었다.
7: 저 그런데!
3: 뒤에서 남자가 효석을 불렀다. 놀란 란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못 들은 척 채령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7: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3: 남자가 주워준 것은 효석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USB였다. 효석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서 USB를 받았다.
6: 감사합니다.
3: 남자는 효석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갈 길을 갔다. 효석이 USB를 떨어뜨린 것을 안 란주는 말없이 효석의 등을 세게 내려치고는 USB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안내 데스크에 도착해 세 사람은 명찰을 벗었다. 란주는 방문객용 명찰 사이에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끼워넣은 다음 방문객을 받느라 정신없는 안내요원의 자리에 슬쩍 밀어넣었다. 범초본 건물 입구를 나서자마자 세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내달렸다. 이미 힘이 빠진 채령도 이를 악물고 란주와 함께 뛰었다.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사람은 PC방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쯤이면 범초본에서는 사라진 채령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채령을 데려간 용의자로 란주와 효석을 주목할 것이 뻔했다.
6: 어쩌자고 일부터 저질렀지.
3: 효석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란주는 고민하는 효석을 무시한 채 채령과 함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랩실에서 옮겨온 실험 일지와 장부들이 모니터를 빼곡하게 채웠다. 란주와 효석은 채령한테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얼마간 듣다가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다. 세 사람은 김밥 전문점에 가서 분식을 종류별로 시켰다. 음식을 싹 해치운 뒤에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다. 효석이 능력을 써서 금방 자리가 날 곳을 찾았고 셋은 사이좋게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채령은 이내 골아떨어졌지만 난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0: 휴대폰을 찔끔 충전한 사이에 뉴라에게서 온 긴 메시지 때문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것이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란주는 뉴라가 보고 싶었다.
1: 범초본이 쫓기느라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0: 험난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나는 것은 내내 함께해왔던 소추모들이었다. 란조는 옆으로 돌아누웠다.
1: 야, 원유석, 자냐?
2: 어? 아니, 엄청 피곤한데 자려니까 잠이 안 오네.
1: 생각해보니 오늘 나 혼자 갔으면 채룡이 못 깼을 것 같아.
2: 이 오빠가 또 멋있게 딱, 그지? 도와줬다, 그지?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란주는 발로 효석의 다리를 걷어찼다.
3: 아, 아프잖아.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이거 나니까 받아주지.
2: 근데 나도 그런 생각했어. 혼자였으면 애초에 범초본이 그렇게 나쁜 곳인지 차룡이가 그런 실험을 당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0: 란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3: 그래도 우리 둘이서 해냈어?
0: 효석은 란주를 흘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1: 나도 알아. 우리 둘이서 해낸 거. 하지만...
2: 그래.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 우리 둘이서만 해도 잘하지만 역시 애들이랑 함께하고 싶지?
0: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마음이었다. 별거 아니라 여겼던 내 능력만으로 채룡을 구해냈으니 벅차고 기뻐야 하는데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연희에게 보란 듯이 으스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쉽고 허전하기만 했다. 란주는 알고 있었다. 만일 유라와 연희, 현우가 옆에 있었더라면 분명 채령을 함께 구출해 뿌듯해하고 서로 치켜 세워줬을 거란 걸. 또한 행여 란주나 효석이 실수하거나 곤경에 처했더라면 분명 둘의 뒤를 봐주었을 거란 걸. 그런 세 사람이 없으니 란주는 그날의 성공을 뽐낼 마음도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2: 너 애들 생각하지? 유라랑 현우랑 연희랑.
0: 효석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1: 뭐랄까, 오늘 채룡이 구출에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효석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희, 현우, 유라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어. 연희는 내가 식물을 읽어서 라투스를 찾아냈으니 활약할 수 있었던 거고 나는 연희의 활이나 화살 덕분에 다치지 않고 계속 식물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였네.
2: 그리고 넌 내가 라투스 방향 읽어줘서 싸울 수 있었던 거고 넌 역시 나 없이는 안 돼.
0: 란조는 조용히 발로 효석을 한 대 더 걷어찼다. 낑낑거리는 효석의 소리가 취침실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란주는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효석에게 보여주었다. 메시지를 읽은 효석은 잠깐 아무런 말도 없었다.
2: 근데 유라가 범초본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1: 응.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소소하게 모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만 자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우리.
2: 잘 자.
0: 효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허공에 치켜들었다.
1: 뭐하냐?
2: 그래도 우리 오늘 차령이 구했잖아. 소초모다웠어. 그러니까 빨리 해줘. 하이파이브.
0: 란조는 피식 웃으며 허공에 떠있는 효석의 손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댔다.

0: 그리고 오늘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뒤에 대충 밥 챙겨 먹고 유란의 집으로 갔어. 그때가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집엔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근처 식물들을 읽어봤어. 현우, 너랑 유라가 강목 들고 움직이는 걸 봤고. 나머진 아까 말한 이야기 그대로야.
1: 란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란주에게 다가가 란주를 꼭 끌어안았다. 란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두 친구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2: 그런데 채령이, 너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3: 야!
1: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는 현우의 질문에 효석과 란주, 유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관해 물었고 결국 채령은 입을 열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을지문덕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전략가임에 틀림없어.
1: 을지문덕은 누가 뭐래도 고구려의 장수야.
2: 나 수양자는 수나라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3: 전투병만 110만이란 얘기는요, 보급부대 수송부대까지 합해서 300만!
2: 진격하라!
4: 너희들은 고구려의 방탄소년단이다. 우리가 누구?
5: 진영의 방탄!

와이파 한국인 184번째 풍월주 김유신 20번째

0: 요동성 공격이 고구려 수비에 막히자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별동대를 조직한 수양제는
1: 나는 이곳에 남아 계속해서 요동성을

0: 기억한다. 우문술.
1: 예, 배야. 우문술입니다.
2: 기대 승률 9할 오픈을 자랑하는 수나라의 레전드급 장수 우문술.
0: 다음 우중문.
3: 우중문.
2: 우중문은 탁월한 전투력으로 수양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장수다.
0: 자, 그래. 믿음직한 너희 두 사람에게 별동대 30만의 군사를 주겠다.
2: 나는 별로 믿음직하지 않던데. 별동대의 군사가 무려 30만.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 플렉스.
0: 30만의 별동대와 함께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진격한다. 문제는 속도인데, 속도는 역시 5G지.
1: 아저 배하, 이 30만의 별동대와 보급부대까지 이끌고 그 5G 속도로 평양에 진격하는 건 말이죠.
3: 모뎀 정도 속도면 가능합니다.
1: 아, 그런가?
0: 그래, 그럴 줄 알고 몸집을 줄이기 위해 이번 별동대는 보급부대 없이 진격한다. 자, 따라한다. 미션
1: 미션
0: 임파서블.
1: 뭐라고요?
0: 진행시켜.

0: 별동대와 함께 고려의 수도 평양 진격을 앞둔 지휘관 우문술과 우중문은.
1: 아, 이거 봐. 내가 좀 지판에 좀 써볼게. 아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말이야, 이 군장의 무게가 안 나와. 아니. 이 나와도 너무 나와.
2: 예. 전투 식량만 무려 100일치예요. 거기에다가 무기, 갑옷, 생활복, 텐트, 세면도구, 또 마스크.
1: 플러스 방탄복에 야, 방독면까지. 아유.
0: 지금도 중국의 어느 연구소에서는 당시 수나라 별동대 군사들이 감당해야 했던 군장의 무게를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2: 자, 출동에 앞서 특별군법을 발표한다. 이동 중에 식량과 보급품을 버리는 군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장 접수. 난다.

0: 정보에 의하면 이번 수나라의 별동대는 보급부대 없이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군사들이 무거운 군장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군량을 버렸을 가능성이 커. 아니, 확실해.
1: 하지만 잘못된 정보라면...
0: 그래서 내가 직접 적진에 들어간다.
1: 장군!
0: 작전을 펼치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들고 있는 패를 알아야 해.
1: 간복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2: 아닙니다. 제가 커지 투항에 적진에 침투한 후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0: 아니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됐어. 별동대의 적장은 우문술과 우중문이다. 수나라 간판급 장수들이야. 너희 같은 일개 군사의 거지 투항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연은 내가 맡는다.
3: 총사령관으로서 적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거지 투항을 계획하는 을지문덕.
1: 그렇지만 총사령관께서 직접 적진의 심장부에 걸어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적들이 날 의심하진 않을 거야. 자, 문자로.
3: 문자로 수나라 별동대에 투항할 뜻을 밝히는 을지문덕.

0: 어찌 되었느냐?
1: 아, 예, 배야. 아유, 예, 아직 압록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적장이 투항할 뜻을 밝혀왔네요.
0: 적장이 누군데?
1: 을지문덕입니다, 배야.
2: 대박!
3: 을지문덕의 이름을 듣자마자 수양제가 대박을 외치는 걸로 봐서 이미 을지문덕은 수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알겠습니다, 배야.
4: 뭐라고 하십니까?
1: 아, 이거 봐, 이거 봐. 응? 일단 받고 말이야. 기회가 되면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은 생포하라고 명하셔서.
4: 당연히 그래야지요.
1: 야, 이놈들이 시간을 끌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유, 을지문덕이가 알아서 길 줄이야.
4: 전투력은 물론 머리까지도 이상한 장수라고 들었습니다.
1: 비상한?
4: 실싸움에 피를 흘릴 만큼 멍청하진 않다는 얘기지요.
1: 야, 이 드디어 코앞에서 말이야. 얼굴을 보겠구만, 을지문덕이.

0: 수상 택시를 이용해 압록강을 건너는 을지문덕. 라이더의 도움으로 적진에 도착하고.
1: 을지문덕입니다.
2: 오, 한 줌의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흘리지도 않고 장군을 보게 될 줄이야.
1: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드린 대로 하얀 손수 검부터 챙기시죠.
0: 을지문덕으로부터 하얀 손수건을 건네받자
3: 기회가 되면 말이야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은 생포하라고 명하셨네.
2: 이놈을 내 손으로 생포하면 VIP는 내가 먹는 거야. 여봐라, 당장 울지문덕을 체포해라.
4: 장군이, 이건 반칙입니다.
1: 아니, 나는 투항을 하러 온 패장입니다.
2: 네 얼굴을 보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너의 그 굵은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겠어.
5: 굵은 손목, 그건 문제가 된다. 국제적으로
4: 이런, 아이고, 그런 괜한 일을. 투항하는 배장을 체포했다가는 그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2: 야, 니들이 개망신이건 소망신이건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야. 여기 오면서 군량하고 총알탑 버리고 온 건 내가 모를 줄 아냐?
0: 수나라 별동대 군사들은 최소한 표준 군장 무게의 노대배가 넘는 군장을 메고 이동하는 동안에
5: 버려 굶어 죽기 전에 깔려 죽겠다 군장에. 버려.
0: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견할 때마다 군량을 버리거나
5: 파 삽으로 파 땅 파 땅 파
0: 잠을 포기하고 땅을 파 군량을 묻었다.
2: 저놈의 마음이 변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니들 빈속으로 감동이 되겠어?
0: 감당이겠지. 자, 적군들이 속닥이는 소리를. 초능력을 발휘해 엿듣는 을지문덕 초능력 있었구나.
2: 이제 곧 군량이 떨어질 텐데.
5: 일단 풀어주고 사고로 처리할까? 앞, 록, 강을 이런... 건너기 전에 잡아서.
0: 바로 그때.
2: 야, 이게 무슨 소리야?
6: 불이야!
5: 불 화재.

0: 야, 야, 몰랐어. 야, 113, 113,
1: 113. 여기, 여기 고구려입니다.
0: 살수 잡, 어, 우리 살수 잡을라.
2: 원인 불명의 화재를 진압하는 우중문.
3: 장군, 네? 사라졌습니다. 뿅, 을지문덕이. 장군.
0: 야, 당장 잡아!
3: 장군.
2: 을지문덕은 화재로 아수라장이 된 적진을 빠져나간 뒤.
4: 장군! 자, 발바!
3: 네,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을지문덕이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자.
1: 오토바이 달린다. 오토바이 총격 총격 총격이 시작된다. 두 다다다다다다다다.

0: 아, 오씨.
1: 뭐, 오씨? 하나, 장군.
0: 응?
1: 불 끄는 사이에 그렇게 놀라서 달아나는 법이 어딨나? Run to you.
0: 아이고, 투항하겠다는 패장을 체포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데?
1: 아유, 그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나라가 고구려에 당한 생각이 나서. 아니, 음? 아니 조용해. 내가 잘못했네.
0: 뭐라고?
1: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하겠네. 사과.
0: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사과. 응. 그 사과 짝으로 줘도 못 받겠네.
1: 아이씨.
0: 이씨?
1: 아, 네? 내가 이씨야, 내가. 아, 저기, 아, 사나이가 왜 이러시나? 어? 한번 투항을 한다고 청기를 뽑았으면 올리고 저기.
0: 어? 잘 들어, 우씨. 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1: 어, 장군, 아니, 형님, 영재형.
0: 전쟁이야.

0: 우시성 가지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을지문덕 박영재.
1: 아이 장군님 그러니까 발을 왜 거기다 두세요?
2: 김자연.
3: 장군!
4: 멍군이야. 유치하겠습니다.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5코스인 노을길을 찾아갑니다. 태안해변길은 태안반도의 해안선 가운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약 100km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탐방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조성되었고요. 현재 태안해변길에는 파도길, 노을길, 바람길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맘때 찾으면 좋은 탐방로인 노을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고장입니다. 들쭉날쭉한 바닷가를 따라 하감포, 신두리, 연포, 몽산포 등이 점점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여름 여행지들입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노을길 구간에도 백사장, 삼봉, 밭개, 꽃지 등과 같은 멋진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노을길은 대하와 꽃게로 유명한 백사장항과 낙조 명소인 꽃지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일부 구간은 고갯길을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력과 취향에 따라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노을길 탐방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구간은 삼봉 해수욕장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 사색의 길입니다. 약 2.6km 길이의 사색의 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에는 약 600m 길이의 울창한 곰솔숲도 있습니다. 특히 사색의 길 구간에는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이 가능한 천사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천사의 길 구간은 1004m입니다. 천사의 길과 곰솔숲은 태안해변길 전체 구간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곰솔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이고순이 낙조가 변산반도의 채석강, 강화의 성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낙조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나 한여름 피서철에 꽃지 바닷가에서 멋진 낙조를 감상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서쪽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도 멋지지만 꽃지 해수욕장의 주변 풍경 또한 낙조에 못지않게 무척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꽃지 해수욕장의 낙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명물로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 그리고 이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꽃지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해마다 7월 중순 무렵에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감주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는 영어로 골든 레인트리라고 표기하는데요. 노란색 꽃이 질 때 마치 황금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흩날린다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노을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던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권력의 핵심이 움직이면서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향후 24시간 안에 종전 양해각서를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재국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등 이란 최고위층이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TV 생중계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중대한 국면에서 승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말입니다.
1: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합의 소식을 다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석 달 넘게 끌어온 전쟁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최종 서명만 남겨둔 채 미국과 이란은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유리한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 세부사항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이란을 향해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합의문대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방식을 놓고도 미국은 만나서 하자, 이란은 원격으로 하자며 맞선 가운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전자서명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군이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하는 등 무력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0: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모두 어느 정도 합의엔 도달했지만 아직은 최종 서명 전 단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경제 제재까지 실타래 같은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일 안에 해상 물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오만과 함께 관리권을 갖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동결 자금 해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큽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 120억 달러부터 즉각 입금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재약속하는 데는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2: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도 입장이 갈립니다.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해외 반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관점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이란 내부에서 희석하거나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이란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쟁 승리라는 명분을 앞세워야 하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대한민국을 불타오르게 한 붉은 함성, 다음 상대는 멕시코입니다. 남아공을 2-0으로 잡고 올라온 팀이라 한국과 멕시코 모두 승점 3점을 들고 만납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 한 번의 기적에서 내려갈 우리의 다크호스들. 먼저 현재 준비 상황부터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세계를 놀라게 한 대표팀의 선전에 ESPN은 한국이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깜짝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의 예측 모델은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9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첫 승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본격적인 2차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사이클을 타며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마치 철벽 같았던 수비수 김민재는 현란한 발놀림을 뽐냈습니다. 나란히 승점 3점을 기록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2차전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양 팀이 이 승점 3점을 땄고요. 이제 다음 경기가 저희한테도 그렇고 상대 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 오연규가 경기 당일까지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였는데도 엄청난 투혼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선수들의 간절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6: 얼마나 자신감 있는 친구인데 자기 도저히 뛰기 힘들 것
3: 같아요. 백정국 축구대표팀 의무팀장입니다.
6: 경기장에서 표정이 바뀌면서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4: 짜릿한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선수들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우리의 이강인 선수와 멕시코 대표팀 감독의 특별한 인연입니다. 과거 이 선수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뛸 때 그 진가를 알아준 사령탑이 아기레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스승의 허를 찌르는 청출어람을 보여줄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7: 체코를 이긴 건 대한민국이었지만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은 멕시코 팬들에게 더 짙게 남은 듯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과달라하라에선 여전히 꼬레아가 울려 퍼졌습니다.
8: 비바 코레아, 비바 코레아, 비바 코레아!
7: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극 전사들은 2차전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만큼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체코전에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뽐낸 이강인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점은 대표팀엔 호재입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을 돕는 등 이강인은 체코전 패스 성공률 100%라는 믿기

0: 힘든 활약을 펼쳤습니다.
1: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 순간 팀에 도움이 되고 항상 팀에 승리할 수 있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사실상 대표팀 공격의 시작과 끝인 이강인은 멕시코를 이끄는 은사 아기레 감독에게 한층 더 성장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싶습니다.
1: 특별하죠. 특별하고 뭐 아기레 감독님 때문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경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란지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0: 당돌한 슛돌이 이강인의 발끝에 벌써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멕시코전. 첫 단추를 잘 꿰는 대표팀은 기세를 몰아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당찬 도전을 이어갈 각오입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2: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멕시코는 핵심 수비수 없이 한국전에 나서야 합니다. 팀 주장이자 수비의 핵인 몬테스 선수가 앞서 레드카드를 받으며 한국전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플레이어 한 명의 결장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준비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3: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다음 날 가벼운 회복 훈련에 나선 멕시코 선수들의 표정에선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코치진에게 맡기고 한국전 전술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핵심 수비수 몬테스의 전력 이탈입니다.
4: 몬테스의 퇴장은 누가 봐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몬테스의 결장으로 알바레스가 중앙 수비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비 뒷공간을 노려 역전승을 일군 대표팀의 공격 전술을 감안하면 멕시코로선 최강의 수비벽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인 겁니다. 여기에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손흥민의 존재 역시 그 자체로 멕시코엔 큰 부담입니다.
4: 손흥민이 득점에 물꼬를 튼다면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멕시코 상대로 골을 넣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3: 멕시코 홈팬들도 한국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며 치열한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4: 한국은 그동안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5: 1승씩을 안고 단숨에 A조 최대 경쟁 구도로 떠오른 멕시코와 대한민국. 32강 조기 확정을 넘볼 수 있는 운명의 2차전을 앞두고 양국의 열기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4년 전만 해도 등번호조차 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짜릿한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입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한 시장 가치, 또 명문 구단들의 러브콜이 그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6: 38도 펄펄 끓는 고열을 이겨내고 한국 축구사의 명장면을 더했습니다.
7: 황인범이 달려갑니다. 가운데 있어요.
6: 귀중한 역전골로 대표팀에 승점 3점을 가져온 오현규. 경기 후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던 일화와 성장을 다짐한 일기. 추어탕집을 운영하며 오현규를 뒷바라지한 부모님까지 회자되며 추어탕 수저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8: 추어탕집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시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6: 오현규는 다짐과 같이 매년 더 수준 높은 리그로 이적했고 4년 전 약 8억 원 수준이었던 오현규의 몸값은 260억 원으로 무려 33배나 올랐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는 꿈에 그리던 등번호 18번을 달고 데뷔골에도 성공했습니다.
8: 맨날 연습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연습들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6: 벌써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세계적인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 체코전 활약으로 오현규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박주영 이후 맥이 끊긴 유럽 5대 리그 소속 스트라이커 탄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2: 체코전 2대1 승리를 예견한 KBS 이영표 해설위원이 승리의 주역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미국 LA에 같이 가자며 특유의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신육환 기자입니다.
9: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주장 손흥민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10: 흥민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9: 선배의 든든한 응원에 손흥민도 남다른 각오를 다집니다.
10: 근데 확실히 역적이더라고요. 치니까 벌써 딱 이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
11: 단타가 좋으니까 이게 잘 타야죠.
9: 체코전 승리의 주역 이강인과 황인범이 나오자 아빠 미소가 번지는 이영표 의원. 맹활약을 펼친 두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0: 멋진 워싱 시켰다. 너 왼발에 가니까 거기서 찬스가 생기더라 그래서. 인범 진짜 좋았습니다. 공 두 개의 공격 포인트. 야 기가 막힌 골이었어 첫 골에.
12: 패스 잘 쳐가지고.
10: 그러니까 둘이 와 호흡이 아주 맞거든요.
9: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선배의 다짐에 후배들도 화답합니다.
12: 그래 계속 하시는 거죠?
10: 계속 있지. 끝까지 있어 있어.
11: 최대한 오래 계실 수 있도록.
10: 그래.
11: 저희가 잘해주겠습니다.
12: LA로 가야지.
10: 강인이 나 LA 얘기 들었니? 나 LA
12: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10: 나 티켓 나 진짜 맛있었어. 나 못 가면 나 큰일 나 진짜. 물론 1위로 가도
9: 선배의 되지. 응원을 등에 업은 태극 전사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질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월드컵 경기에서 초반의 실점은 선수도 팬도 흔들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 실점이 자책골이라면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거둔 4-1 대승의 시작도 상대 선수의 어이없는 자책골이었습니다. 배지영 기자입니다.
13: 전반 7분 미국 크리스천 플리식이 개인기로 두 명을 제치고 동료에게 패스한 순간 첫 골이 나옵니다. 공동개최국 미국의 기선을 제압하는 첫 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라과이 다미안 보바디아의 발에 맞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자책골을 자책하는 파라과이 선수.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은 미국은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폴라린 발로건은 추가골을 넣어 파라과이의 길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추가 시간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 첫 멀티골 기록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후반 파라과이 마우리시오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후반 53분 레이나의 쐐기골까지 더하며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한 미국. 미국으로선 월드컵 본선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세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공동개최국 캐나다도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21분 보스니아의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반 캐나다 카일 레린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피말리는 힘겨루기 끝 극적인 무승부로 첫 경기를 마친 공동개최국 캐나다는 다음 상대 카타르를 상대로 월드컵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무대는 경기만큼이나 큰 화제거리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개막전 중심에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온 듯한 압도적인 K-POP의 위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3: 공동개최국 미국과 파라과이의 개막 경기에 앞서 열린 공연. 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등장해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골스를 열창합니다. 앞서 멕시코시티 개막식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이재가 한국어

0: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해 개막식도 3번 열렸는데 그중 두 곳에 K-POP 아티스트가 등장해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그룹 BTS도 다음 달 20일 월드컵 경기에 처음 도입되는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올 예정이라 대회의 시작과 끝을 K-컬처가 장식하게 됩니다. 미국의 개막 경기가 열린 LA 스타디움 관중석. 페리스 힐튼과 팝 가수 케이티 페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까지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유명 인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았어요.
2: 세계적인 IT 기업의 수장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특히 톰 크루즈와 데이비드 베컴이 등장하자 관중들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월드컵 덕분에 흥미진진한 주말이었습니다. 공동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의 무패 행진, 그 극적인 순간들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월드컵입니다.
4: 바슈츠 올립니다. 들어갔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5: 캐나다를 상대로 한 첫 경기, 첫 골의 주인공 루키치가 나옵니다.
6: 드리블로 팔로를 찾아봅니다. 패스. 레디!
4: 들어갔어! 동점입니다. 교체 투입 되자마자 득점 뽑아냅니다.
6: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조 1차전. 자, 이렇게 양팀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드리블로 팔로를 찾아봅니다. 패스. 레디! 증명합니다. 떠 있는 공을 바로 때렸습니다.
5: 불절의 운도 캐나다에게 찾아오면서 레린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6: 자, 마시 감독의 교체 투입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5: A매치 31번째 골, 그리고 레린 선수도 드디어 월드컵에서 득점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6: 예. 원터치 패스.
4: 야, 잘 연결됐어요.
6: 패스 플레이가 완벽했거든요.
5: 주장이 하나를 막아줬어요.
7: 자, 골프신을 내시면서 내줬습니다.
8: 조작골입니다.
9: 자책골.
10: 이 사이로 애매한 곳으로 드리블해서 상대를 혼란시키기.
7: 네. 이게 보바디아 선수 발 맞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자, 풀리식입니다.
5: 아까 내줬고.
7: 추가 득점 2대 앞서가는 미국입니다. 보바디아 선수가 패스가 정확한 선수인데 지금도 계속 막혀 있거든요.
5: 또 들어갔어요.
10: 멀티골입니다. 발로거. 오, 좋은 찬스예요.
7: 마우리시우의 만회 골 3대1로 따라붙습니다.
10: 기타기예요.
7: 지오바니 레이나 4대1까지. 자,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개최국 미국이 파라과이를 4대1로 이겼습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마친 선수들이 베이스캠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에 모여 전술 훈련 없이 컨디션 올리기에 집중했는데요. 손흥민, 오현규, 이강인처럼 1차전에서 오래 뛴 선수들은 사이클을 타면서 근육과 호흡 운동을 주로 했고요. 황희찬, 조규성 등 출전 시간이 적거나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은 런닝과 볼 패스로 몸을 달군 후 흰색, 주황색 조끼를 나눠 입고 미니게임으로 경기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오는 19일 멕시코전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월드컵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스포츠 스포츠 북중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수고 많으십니다. 멕시코 지금 몇 시인가요?
1: 네, 지금 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나와 있고요. 그 멕시코는 시차가 한국보다 15시간 느려서 여기는 13일 오전 6시 22분 경이고요.
0: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셨군요. 방송 때문에.
1: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경기가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7시에 열리니까요. 네. 결전의 날까지는 5일 남았습니다.
0: 네, 우리 대표팀 1차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 체코와의 1차전 경기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 네, 우리나라가 그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를 거뒀고요. 먼저 후반 14분에 그 롱스로인에 이어서 크레이치 선수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줬지만 그래도 후반 22분에 그 황인범 선수가 빠르게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이어서 후반 35분에 그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네, 뭐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최상이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 경기 다음 날에 대표팀 훈련장인 치바스 베르데 바에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승리가 정말 가장 큰 보약인지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또 웃음꽃이 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좀 격렬하게 치러진 만큼 그 한 시간 동안 좀 가볍게 패스 훈련과 미니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좀 회복하는 데 또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첫 골의 주인공 황인범 선수를 경기 후에 만나 보셨다고요?
1: 네, 믹스트존에서 만났고요. 일단 황인범 선수가 경기에서는 후반 22분에 공을 정말 잘 접어서 수비수도 따돌리고 골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또 후반 35분에는 또 원터치 크로스로 결승골까지 도왔는데 사실 황인범 선수가 그 지난 3월에 발목을 좀 다치면서 월드컵 행이 불투명했지만 이번에 또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요. 황인범 선수는 그 직접 그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우리 동료들이 팀 정신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는 고열 투혼이었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체코전 경기 당일까지 그 갑자기 열이 35도까지 올랐고요. 또 설사 증세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표팀 의무진의 관리 덕분에 경기를 앞두고는 몸 상태가 좀 나아졌고요.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후반 35분에 정말 멋지게 문전세도에서 논스톱 왼발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는데 경기에 만난 그 오영규 선수는 이렇게 골을 넣으려고 아팠나 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오영규 선수 추어탕집 아들인 게 화제죠?
1: 네, 맞습니다. 그 오영규 선수의 그 부모님이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추어탕집을 운영 중이고요. 오영규 선수도 스스로 남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난 추어탕에 밥을 말아먹었다.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오영규 선수 부모님은 또 추어탕집을 잠시 닫고 이곳 과달라라에 또 아들을 응원하기로 왔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더욱더 그렇구나.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추어탕집 유명세 타겠는데요.
1: 네. 네,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앞에 좀 잠시 그 닫겠다는 양해 문이 걸려 있는데도 팬들이 앞에 찾아가서 뭐 셀카도 많이 찍고 있고요. 네. 또 대회가 끝나면 꼭 찾아가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0: 네,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신들린 선방 쇼를 펼쳤는데 경기 후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1: 네, 우선 김승규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후반 막판에 정말 결정적인 두 차례 그 슈퍼 세이브로 또 우리나라 골문을 잘 지켰고요. 체코 코우베크 감독도 그 기자회견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네. 김승규 선수는 그 경기 후에 그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다 또 이렇게 싱글벙글 웃기를 했는데 사실 이달 초에 그 모델 김진경 씨와 사이에서 그 딸을 얻었거든요. 직접 네. 딸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체코 선수들이 발이 좀 무거워 보이던데 고지대 적응 문제일까요?
1: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거 과달라라가 아무래도 해발 1571m, 강원도 오대산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했고요. 우리나라는 2주 넘게 좀 대비를 했는데 체코는 사실상 그 고지대 적응 훈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선수들이 뭐 낙구 지점을 포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후반 15분부터는 또 굉장히 발이 무거워진 모습이 경기장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 네,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좀 그 홍명도 감독의 그런 3백 전술이 좀 답답했다 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네. 냉정하게 어제 체코전만 놓고 보면은 전술이 굉장히 그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3백도 안정적이었고요. 뭐 네. 중원 싸움에서도 이겼고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후반 24분에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투입한 그 감독의 결정은 굉장히 옳았다 또 이렇게 호평할 정도였습니다.
0: 네. 이제 2차전 상대는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전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우선은 우리나라가 한국 시간으로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1: 네.
0: 멕시코는 개막전에서는 남아공을 2-0으로 완파를 했는데요. 특히 선제골을 넣은 키뇨네스 선수, 이 선수가 사우디리그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반면에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리는 중앙수비 몬테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경기에는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선수가 빠진 공백을 스피드로 굉장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선수는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전 준비하게 되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 현지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가 열렸죠?
2: 새벽 4시 캐나다 토론토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조 1차전이, 오전 10시 미국 LA 스타디움에서는 공동 개최국 미국과 파라과이의 비조 1차전이 각각 열렸습니다.
1: 네. 자, 먼저 비조 조별리그 1차전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2: 캐나다와 유럽의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4-4-2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캐나다가 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한 보스니아 역시 집중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선제골의 영광은 보스니아의 요보 루키치에게 돌아갔습니다.
1: 네.
2: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반 바시치가 찬 볼이 루키치의 골로 연결되면서 이 선수가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2: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34분 캐나다의 카일 레린 선수가 짜릿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후프로미스와 주고받는 삼각패스가 레린에게 이어졌고 레린이 발등에 볼을 갖다 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 네, 캐나다의 월드컵 첫 승점을 안긴 레린 선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2: 네, 홈팀 캐나다의 구세주 바로 레린이었는데요. 후반 31분에 교체 투입해 그라운드로 밟고 득점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단 121초였습니다.
1: 네.
2: 1995년생 공격수고요. 2014년부터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약해왔습니다.
1: 네.
2: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2골을 넣은 베테랑 공격수이자 캐나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골잡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2: 지난 카타르 월드컵 북중미 지역에서는 무려 13골을 기록하면서 캐나다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요. 북중미 지역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하면 캐나다와 맞붙을 수도 있다고요.
2: 대한민국이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 A조 2위에 오를 경우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가 속한 B조 2위와 32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1: 네.
2: B조 같은 경우에는 1강 2주 1약의 판세입니다.
1: 네.
2: 월드컵 본선 경험이 가장 풍부한 스위스가 1강, 그리고 아시아의 카타르가 1약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보스니아가 2중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캐나다가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1: 네.
2: 2위로 32강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1: 네.
2: 이러한 상황에서 첫 고비를 넘긴 캐나다가 2위를 차지하고 우리 역시 A조 2위에 오른다면 32강전에서는 캐나다를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1: 네.
2: 높아집니다.
1: 뭐 개최국이긴 하지만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죠.
2: 그렇습니다.
1: 뭐 경험 면에서도 그렇고. 자, D조 1차전에서는 미국의 파라과이에 대승 거뒀죠.
2: 손흥민의 스승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공동 개최국 미국이 강력한 힘을 선보이면서 파라과이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미국이 경기 시작 7분 만에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았고요. 이후에도 스트라이커 발로건을 중심으로 파라과이를 정신없이 몰아쳤습니다.
1: 네.
2: 발로건 선수가 31분에는 플리시치 선수의 패스를 받아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전반 종료 직전에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이겨낸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홈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1: 네.
2: 대회 1호 멀티골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승리를 눈앞에 둔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미국이 공세를 멈추지 않았는데 레이나의 환상적인 쐐기골을 더해 개막전을 4-1 대승으로 장식했고
1: 네.
2: 포체티노 감독이 월드컵 데뷔전에서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1: 네, 막강 활약을 선보였는데 미국의 발로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스타로 떠올랐죠?
2: 그렇습니다. 발로건 선수가 전반 31분과 전반 추가 시간 멀티골을 터뜨리며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성장 배경이 이색적인 선수입니다.
1: 네.
2: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나이지리아계 부모를 두고 또 성장은 영국 런던에서 했어요.
1: 네.
2: 이 3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 청소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소속으로 뛰었는데 2023년에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했습니다.
1: 네네.
2: 크리스티안 플리칙, 맥케니 등이 버틴 기존 미국 대표팀의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1: 네.
2: 이번 대회 전까지 대표팀에서 27경기 9골을 기록하면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소속팀에서는 프랑스 리그 명문 AS 모나코 유니폼을 입고 리그앙에서 이번 시즌 30경기 13골 4개 도움을 올린 선수입니다.
1: 네. 이 개최국의 대회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많지 않죠?
2: 그렇습니다. 발로건 선수가 개최국의 대회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역대 네 번째 선수의 반열에 네.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축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무려 96년 만에 미국이 기록한 월드컵 본선 멀티골인데요. 미국 국적의 선수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멀티골을 넣은 건 초대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기록한 버트 바테노드 선수 이후 처음입니다.
1: 네, 내일은 조별리그 4경기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2: 넘어가는 새벽 4시에는 카타르와 스위스의 B조 1차전이, 7시에는 브라질과 모로코, 10시에는 아이티와 스코틀랜드의 C조 1차전이 열리고요. 오후 1시에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B조 1차전이 열리는데요. 내일 가장 주목받는 매치업은 단연 이 경기죠.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과 지난 카타르 대회 4강팀 모로코의 맞대결입니다.
1: 네.
2: 브라질 같은 경우는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이콘인 네이마르 선수 없이 본선 첫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네이마르가 소속팀 산투스에서 동아리 부상을 입은 바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1: 네.
2: 브라질은 네이마르의 부재를 비니시우스, 하피냐, 마르투스, 쿠냐, 루카스 파케타 등으로 메워야 되고요.
1: 네.
2: 브라질의 상대인 모로코는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오른 대륙의 강호입니다.
1: 네, 내일 시간대별로 볼 경기가 많군요. 네, 소식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봤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관련 해외 스포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의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월드컵에 새로 적용된 룰이 많은데 선수들이 시간 끄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죠?
1: 네, 시간을 끄는 팀에 실질적인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손봤는데요. 먼저 이제 스로우인과 골킥에 대한 5초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네. 심판은 지연 또는 고의적 시간 끌기로 판단할 경우 5초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어제 우리나라 경기 중에도 심판이 농구 경기 인바운드 상황처럼 초를 세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죠. 네. 5초 안에 경기가 재개되지 않으면 스로인이 상대팀으로 넘어가고요. 골킥의 경우 상대팀의 코너킥이 됩니다.
0: 아, 그렇게 되는군요.
1: 네. 네, 또 선수 교체 시간에도 10초 제한을 둬서요. 교체되는 선수는 10초 안에 가장 가까운 옆줄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0: 네.
1: 그렇지 않으면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경기가 재개되고 1분이 지난 뒤 반칙이나 터치라인 아웃 등으로 경기가 멈출 때까지 그라운드를 밟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0: 네.
1: 다시 말하면 경기가 멈추지 않으면 한 팀이 10명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비디오 판독 범위도 확대했죠?
1: 네, 그동안 이 비디오 판독 VAR은 이제 득점 상황이나 뭐 페널티킥 여부, 뭐 직접 퇴장 여부 등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회부터는 잘못된 코너킥 판정과 두 번째 옐로 카드로 인한 퇴장 상황에서도 VAR 지원이 가능합니다.
0: 네.
1: 즉 이제 주심이 뭐 잘못된 선수에게 카드를 제시했을 때도 이 VAR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게 이번 대회부터 적용이 됩니다.
0: 네. 어제 체코전에 빈 자리가 많던데 월드컵 티켓값이 도마에 올랐죠?
1: 네, 미국과 유럽 주요 매체들은 월드컵 개막일 두 번째 경기였는데 빈 관중석이 많아 보여 이 분위기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하고 네. 나섰습니다. 경기가 열린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수용 인원이 45,664명으로 이번 대회 경기장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곳이긴 한데요.
0: 네네.
1: 피파는 관중을 44,985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빈 관중석이 훨씬 좀 많이 보였습니다.
0: 네네.
1: 이번 대회 결승전 티켷 공식 가격이 최대 6,73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어서
0: 네.
1: 2002년 대회 때보다 4배 올랐고요. 또 재판매 시장에서는 4,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우리가 버는 돈은 전부 축구에 다시 투자한다 이러면서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비판에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 비싸도 너무 비싸군요. 네. 관중석 빈자리에 대해서는 피파가 어떻게 해명을

0: 했나요?
1: 네, 피파는 관중수로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단지 눈으로 경기장을 보고 센 것이 아니라 스캔 등 입장권 수와 경기장 내 실제로 입장한 관중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한편 우리나라와 체코 경기 중에 꽉 찬 경기장 사진도 공개하면서 팬들이 좌석에 있지 않고 경기장 통로에 서 있기도 해서 관중석이 비어 보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피파는 경기장 관리 당국 및 티켓 판매팀과 긴밀히 협력해 이 발표되는 모든 수치가 검증된 운영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네.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이 비싼 티켓을 사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는 없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독일 선수들은 사비로 자국 팬들의 교통편을 지원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티켓값도 문제지만 또 미국 내에서는 교통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독일 대표 선수들이 조별리그 최종전을 관전하려는 이 독일 자국팬 600명의 버스 이동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은 26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2조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요. 이 경기장이 뉴욕 중심가에서 평소에는 기차로 12달러 90센트에 갈 수 있지만 이 대회 기간 기차표 가격이 150달러로 폭등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98달러까지는 떨어졌습니다.
0: 네.
1: 셔틀버스 요금 역시 80달러로 책정했다가 20달러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독일 팬들의 부담이 커지자 대표팀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주장 요주와 키미 등 대표팀이 버스 대절 비용을 사비로 부담한다고 했고요.
0: 네.
1: 한편 이 미국은 2018년 대회 유치 당시 무료 대중교통 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지만 2023년 이 합의안을 수정해서 팬들이 이 원가 수준의 교통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로 바꿨습니다.
0: 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약체팀 출전 역시 늘었는데 FIFA가 다윗과 골리앗 매치업을 선정했네요.
1: 네, 그렇죠. 이 세계 랭킹 차이가 큰 5개의 맞대결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C조의 우승 후보 브라질과 52년 만에 본선에 나선 IT 간의 대결을 꼽혔는데
0: 네, 네.
1: 이 세계 6위 팀과 또 83위 팀이 붙는 경기입니다.
0: 몇 골이 나올까요, 과연? 네.
1: 네. 네, 또 G조에서는 9위 벨기에가 85위 뉴질랜드와 대결을 하고요. 뉴질랜드는 지난 2010년 월드컵에서 그 직전 대회 우승팀 이탈리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팀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처음 본선에 나서는 82위 팀 키라소는 세계 10위 전차군단 독일과 2조에서 대결하고요.
0: 네.
1: L조에선 4위의 잉글랜드가 73위 가나를 상대하고 또 강력한 우승 후보죠. 세계 2위 스페인은 67위의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H조 1차전을 치릅니다.
0: 네. 이 팀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 맞네요. 네.
1: 네.
0: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와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LG 박혜민이 KBO 새 역사를 썼네요.
2: 네, 박혜민이 오늘 홈 롯데전에서 1회 말 도루에 성공하면서 시즌 2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안타로 출루했고 다음 오스틴 타석에서 2루를 훔쳤습니다.
0: 네.
2: KBO 역대 최초 13년 연속 20도루 달성입니다. 사실상 1군 데뷔 시즌은 2014년에 36도루 기록했고
0: 네.
2: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개 이상 꼬박꼬박 도루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현재 480도루가 됐고 역대 3위 이대영의 505도루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0: 역대 최초 13년 연속 20도루.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자, 박혜민이 활약한 잠실 경기부터 살펴보죠. LG가 롯데의 전날 패배를 설욕하면서 40승 고지에 오른 첫 팀이 됐죠.
2: 네, LG가 롯데를 5대3으로 잡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40승을 달성한 팀이 됐고요. 1회 오스틴의 희생플라이 문보경의 땅볼 타점으로 2대0, 2회 말에는 문정빈 솔로 홈런, 박혜민과 오스틴의 연속 적시타로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0: 네.
2: 롯데가 3회와 8회 추격하면서 점수차가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2점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LG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0: 네네. 불펜 데이로 승리한 LG, 투수 운용 변화를 예고했네요.
2: 네, 유영찬 선수의 부상으로 선발이던 손주영이 마무리로 갔고 외국인 투수도 불펜으로 데려왔죠.
0: 네.
2: 선발진 구성이 중요해졌는데 오선발 쪽이 살짝 고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장현석으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2017년 NC에서 뛸 때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고 당시 9승까지 올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0: 네.
2: 최근 두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4.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김이 길게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2: 어느 정도 구상이 있던 걸로 보이고 이제 LG는 토로스트와 웰스, 임창규, 송승기, 장현식으로 선발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0: 네, 이번엔 수원으로 가보죠. 뜨거운 난타전 끝에 KT가 경기를 뒤집고 NC의 승리를 챙겼죠.
2: 네, KT가 NC의 11대 9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로서는 아찔한 경기였다고 할까요? 1회 말

0: 2.2회말 2.3회말 1점 내면서 넉넉하게 앞서갔고 그리고 5회까지 7대 2로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네. 8회 초 NC에게 대거 이제 6점을 주면 10점을 많이 하면서 7대 8 역전을 허용을 했어요. 네. 김주원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좌측 패배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뭐 NC로서도 약속의 8회지만 KT도 약속의 8회였습니다. 8회 말 권동진의 솔로 홈런으로 8대 9로 붙었고 계속된 1, 3루에서 상대 폭투로 동점 그리고 허경민이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11대 9로 KT가 어렵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대구에서는 삼성이 6점 열세를 뒤집고 SSG의 역전승을 거뒀죠.
0: 네, 삼성이 SSG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7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후라도가 초반에 흔들리면서 3회까지 0대 6으로 밀립니다. 그러나 5회 말 김성윤 2타점 2루타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회 말 전병우가 문수환 상대로 3점포를 쏘면서 5대 6으로 붙었고 7회 말 2, 3루 기회에서 박승규가 2타점 역전 적시타를 치면서 7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1: 네. SSG 유격수 박성환이 부상 투지를 보여줬죠?
0: 네, 오늘 박성환은 1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안타 1득점 기록했는데요. 5회 말 수비 도중에 교체됐습니다.
1: 네.
0: 5회 말 수비 상황에서 1사 1, 2루 상황. 김상준이 1루 땅볼을 쳤고 1루 주자 류지혁이 2루로 달렸습니다. 이때 이제 슬라이딩이 아니라 서서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박성환의 왼쪽 손목을 밟았습니다.
1: 네.
0: 사실 포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루만 지켰다면 세이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버런을 했고 박성환이 다시 태그를 하면서 주자 아웃이 됐습니다. 박성환은 그대로 교체됐고 뭐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찰과상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고 그나마 큰 부상을 피해 다행입니다.
1: 네, 이번엔 고척 경기 살펴보죠. 키움이 한화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0: 네, 키움이 한화에 3대 1로 승리하면서 2연승 기록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도 일찌감치 확보했네요.
1: 네.
0: 점수 자체는 5회 초에 먼저 줬어요. 페라자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0대 1. 그러나 5회 말 김건희가 좌월 솔로 홈런을 치면서 바로 동점이 됐고 7회 말 원성준이 다시 적시타를 치면서 2대 1 역전입니다. 그리고 8회 말 무사 1루에서 서관창이 희생펀트를 댔는데 한화 정우주가 1루 송구 실책을 범했고 그 사이 1루 주자 박수종이 홈까지 들어와서 3대 1로 달아났습니다.
1: 네. 자, 키움이 이영규 코치의 퇴진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의미 있는 승리를 챙겼네요.
0: 네, 이영규 플레이 코치가 12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1: 네.
0: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됐고
1: 네.
0: 이 코치는 곧바로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놨고 구단은 수용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1년 실격은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데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네, 네.
0: 뭐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키움이 이날 경기 승리하면서 뭐 피해를 약간 최소화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1: 네.
0: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 네네. 자, 광주에서는 전석 매진 속에서 기아가 드디어 3연패에서 탈출했네요.
0: 네, 기아가 두산에 2대 1 신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패배도 서력했고 3연패도 끊었습니다. 4회 말 2사 1루에서 변우혁이 좌측 적시타를 치면서 1대 0이 됐습니다. 두산 외야수 김민석이 몸을 날렸으나 미치지 못했고 공이 뒤로 흐르면서 1루 주자 김도영이 천천히 홈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5회 말 2사 2루에서 김호령이 적시타를 치면서 2대 0. 두산도 6회 초 양의지 희생플라이로 한 점 붙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1: 네.
0: 기아는 선발 내일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성형탁은 시즌 10세이브로 데뷔 첫 두 자릿수 세이브 달성했습니다.
1: 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연속 안타 기록을 18경기에서 마감했네요.
0: 네, 미친 타격감을 자랑하던 이정후 오늘 하루는 쉬어 갔습니다. 지난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이어온 1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요.
1: 네.
0: 홈인 오라클 파크에서 시카고 컵스를 만났고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3타수 무안타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애틀랜타 김하성은 6일 만에 출전했는데 무안타에 그쳤죠?
0: 네, 김하성은 오늘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치전에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7일 피츠버그전 이후로 6일 만에 엿새 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안타는 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2대2로 맞선 2회 초 첫 타석에 나섰고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출발이
1: 네.
0: 나쁘진 않았는데 4회 초는 3루 땅볼, 7회 초 다시 3루 땅볼. 무안타에 그쳤고 8회 초 타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대타로 교체되면서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1: 네.
0: 시즌 타율도 9푼 6리에서 9푼 3리로 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컵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차전 광화문 거리응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2: 네, 바로 어제였죠. 이 대한민국 대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1: 네.
2: 특히 서울의 심장, 이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붉은 물결로 장관을 이뤘는데요.
1: 갔을 텐데요, 사람들.
2: 네, 네, 그 뜨거웠던.
1: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현장 분위기 담아왔는데요. 제가 그 경기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미리 그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빨간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1: 네.
2: 경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애국가에 맞춰서 이 붉은 악마의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로 선수들과 시민들은 결의를 다졌는데요. 거리에 나온 시민들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 네, 네.
2: 후반 22분 드디어 기다리던 이 황인범의 첫 골이 터졌는데요. 시민들은 다 같이 어깨동 무를 하면서 강강술래 하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기쁨의 순간 또 환호성을 마음껏 질렀습니다.
1: 네.
2: 이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던 거리 응원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 조호태입니다. 거리 응원 현장입니다. 늘 항상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 응원이 열리게 되면 항상 그곳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저희 붉은 악마의 어떤 존재의 이유라서 지금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랑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거리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약간 축제잖아요, 거리 응원이. 국가대표팀은 그 응원을 받아서 힘내서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경기가 11시에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 네. 모이셨겠죠? 네. 이 거리 응원에 어떤 분들이 오셨던 건가요?
2: 네, 월차를 내고 온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네, 네. 실제 그 저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 또 유니폼에 맞춰서 입고 온 뭐 대학생들, 가족 단위, 연인, 뭐 친구, 외국인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네. 거리 응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광화문 광장에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같이 응원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승리까지 거머쥐게 돼서 행복합니다.
4: 1차전인데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회사 연차 쓰고 왔습니다. 낮에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또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5: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대한민국 이겨서 기분 좋아요.
6: 아침에 오는 길 너무 설렜고요. 거리 응원은 제가 2002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7: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별로 덥지가 않아요.
8: 다 같이 와서 애기들이랑 추억 만들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재밌는 것 같고 애기들도 첫 응원인데 되게 열심히 해서 32강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거리 응원에 광화문은 처음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2002년 때 광화문 응원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드디어 이제 뭐 나름의 하나의 꿈을 이룬 느낌이긴 해요, 버킷리스트.
10: 아, 손흥민 선수가 골 아쉽게 놓친 장면 때 탄식이 나왔고 저희 역전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16강, 8강까지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거리 응원 뭐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2: 네, 온열 환자를 위한 쉼터도 마련했고요. 네. 인파로 인한 안전과 질서를 신경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들어보시죠.
11: 이겨서 너무 좋고 남은 경기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0: 안 다치고 8강까지 갔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1: 낯선 환경에서 되게 적응하기는 힘들 텐데 꼭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2: 2차전 멕시코랑 3차전 남아공전까지 모두 기대가 더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9: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월드컵 때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로 띄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보니까 뭉클하고 멋있네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5: 대한민국 화이팅!
7: 선수들 열심히 우리가 한국에서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4: 대한민국 화이팅!
12: 대한민국 선수들
4: 화이팅!
1: 네, 화이팅입니다. 월드컵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번에는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월드컵 첫 골과 역전골의 주역들 황인범, 오현규 선수 얘기 준비하셨네요.
1: 맞습니다. 그 체코의 첫 실점을 하고 패색이 짙었었는데요. 8분 뒤에 동점골을 넣은 주인공이 바로 중원사령관 황인범이었는데 그 골이 황인범에게는 월드컵에서의 첫 골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2024년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바레인전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기록한 A매치 통산 7번째 득점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죠.
0: 이 골을 넣은 두 선수 모두에게 어제 경기 큰 의미가 있죠.
1: 맞습니다. 그 지난 3월에 네덜란드에서 뛰던 중에 그 황인범 선수가 우측 발목 인대를 다쳤고요.
0: 네네.
1: 복귀전을 치르지 못한 채 시즌을 마쳤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국내로 복귀해서 재활에 집중했고요. 후발대로 월드컵 사전 캠프에 입성했지만 공식전을 두 달 동안 뛰지 못했던 거죠.
0: 네.
1: 하지만 조별리그 1차전에서의 활약을 보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0: 네.
1: 이번에 본인의 첫 골보다 대표팀의 첫 승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경기 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2: 제가 가진 몸 상태, 그런 체력 그 속에서는 정말 그 이상을 쏟아낸 것 같고 저희가 경기 전부터 체코랑 상대가 확정이 됐을 때부터 옛날부터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말 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정말 좋은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점을 했지만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임했던 게 2대1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번 월드컵 때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루과이랑 비기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희가 이긴 것도 모자라서 역전승으로 이겼다라는 게 팀적으로 굉장히 뭔가 더 단단해지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황인범 선수 앞으로의 각오도 궁금하네요.
1: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만나는 멕시코는 물론 체코와 다르고 홈 이점이 있겠지만
0: 네.
1: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해서 한다면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합니다.
0: 네, 네.
1: 아, 그리고 이번에 체코전에서 황인범이 1득점, 1도움 그리고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그 1도움이 오현규의 역전골을 만들어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체코전에 나온 두 골 모두 황인범이 관여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네.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 얘기도 들어볼까요?
1: 네, 오현규도 자신의 월드컵 첫 골을 극적으로 완성한 건데요. 심지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0: 네.
1: 즉 등번호가 없는 예비 선수로 동행했지만
0: 본인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1: 그러니까
0: 한이 맺혔겠어요.
1: 네. 네. 4년 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등번호 18번을 달았고요. 한국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현규의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3: 일단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고 사실 경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열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극진하게 보살펴 주신 바람에 오늘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었고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골까지 넣음으로써 또 승리할 수 있어서 스트라이커로서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승리한 좋은 흐름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오현규는 설사를 하면서 탈수 증상이 있었고요. 그동안 네,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38도의 고열이 난 걸로 추측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다행히 체코전 당일 점심 식사 이후에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0: 네.
1: 상태였다고 해요.
0: 오현규의 저력이 이제 추어탕에서 나왔다고 하죠.
1: 네, 네, 오현규 선수의 부모님이 그 추어탕 가게를 하시는데요. 오현규는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추어탕을 먹으면 한국 축구의 미래로 성장했습니다.
0: 네.
1: 그동안 먹은 추어탕이 만 그릇은 된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그렇게 아들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에서 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 충청북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2026년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 그리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발달 특성과 양육 방법을 이해하고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마련이 됐습니다.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충주, 청주, 진천, 영동, 제천 등 충북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영유아 양육기술과 역량 강화 부모 교육, 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 그리고 사례 중심의 양육 나눔 교육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장애인부모회 043-847-0070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0일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1: 네, 오늘은 조선호 감독의 영화 청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개봉한 영화고요. 대만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배우 홍경, 노윤석, 김민주 등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2024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돼 선공개가 됐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첫사랑을 그린 청춘영화인데요. 이 청설이라는 제목은 1차적으로는 듣고 말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영화 내용과 연결 지으면 서로의 마음을 듣고 전한다. 말이 아니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확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영화 내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1: 네, 영화에는 여름과 가을이라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가을은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어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인데요. 여름은 그런 가을의 매니저와 다름없이 매일 수영장에 들러 동생의 훈련을 살피고 남은 시간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편 용준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시간이 빌 때 부모님의 도시락 가게 일을 돕는데 배달을 하다가 마주친 여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가을을 돕고 생계를 챙기느라 여름에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지만 용준은 계속해서 여름과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그런 용준을 보면서 여름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0: 예, 첫사랑의 감정을 중요하게 담은 작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청설이 공개됐을 때 용준을 연기한 홍경 배우를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영화에서 묘사된 인물들의 첫사랑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첫사랑을 다룬 영화에 출연해서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청설 대본을 읽고 자신이 찾던 작품이라고 직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깨닫고 그렇게 한 사람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용준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역에 노윤서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된 상태였는데 노윤서 배우와 같이 한다면 극중 파트너로서 작품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는데요. 게다가 또 이 청설이라는 작품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그리다 보니까 장애인을 대하는 여러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0: 예, 사랑 이야기만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차별 문제까지 함께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1: 네. 영화를 보시면 가을이가 청각장애를 가진 수영선수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0: 예.
1: 그런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여름이 또 동일하게 겪어온 굉장히 많은 차별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름이 가을을 더 혼자 두지 못하고 동생의 곁을 계속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인 용준이 여름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둘의 관계가 진전되는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름이거든요. 아마 그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왔고 또 비장애인인 용준과 과연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 있,

0: 있을지 좀 걱정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준이 그 와중에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여름이 어떻게 두려움을 덜어내면서 둘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는지를 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배우들은 모두 비장애인인데요. 수어를 배워야 했을 텐데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배우 홍경, 노윤석, 그리고 동생 가을 역의 김민주 배우까지 다들 세 달가량 수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어 교육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선생님과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연습실을 따로 잡아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1: 예.
0: 또 청각장애인의 삶을 다루거나 이제 수화가 주제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를 배우는 건 이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디테일하게 수어를 연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의 말투나 말의 속도가 전부 다 다르듯이 청각장애인 각자의 수어 스타일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민주 배우는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을의 성격을 이 수어를 할 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1: 예, 수어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인물의 감정을 잘 담는 것도 중요하겠죠.
0: 네, 이 홍경 배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결국 어떻게 마음을 전할 것인가였다고 합니다. 육성으로 대화하면 사실 저희가 상대를 보지 않고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어를 하면 손을 반드시 봐야 하고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느끼는지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이제 마음을 쏟아야 했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수어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손 동작의 디테일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수어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뒤에는 상대방과의 소통 그리고 교감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1: 예. 어떤 장면에서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났을까요?
0: 네, 뭐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화씬이 그렇긴 했는데요. 여름 가을 자매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둘의 대화씬이 또 많습니다. 가령 가을은 언니와 있을 때 아무래도 더 편하니까 손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갈 때가 더러 있었고요. 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손에 감정이 들어가도록 힘을 주는 강도, 세기 같은 것들을 다르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1: 예. 가을이는 극 중에서 수영선수로 등장을 하는데요. 가을 역할을 맡은 김민주 배우는 그러면 작품을 위해서 수영을 따로 배웠나요?
0: 네, 실제로 김민주 배우가 수영을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가을을 연기하기 위해서 처음 수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수영 선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몸의 움직임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가량 일주일에 4, 5일은 밤낮으로 수영장을 찾아서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영화를 보면 아마 가을의 수영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청각장애를 가진 두 자매가 용준이와 지내면서 새롭게 도전한 것들이 있을까요?
0: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셋이 클럽에 놀러 간 장면입니다.
1: 예.
0: 네, 사실 클럽은 대부분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의 입이나 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여름 가을 자매에게는 그동안 클럽을 갈 일이 없었는데요. 용준과 친해진 뒤로 이제 세 사람이 처음으로 다 함께 클럽에 놀러 갑니다.
1: 예.
0: 네, 셋이서 커다란 스피커에 손을 맞대고 진동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1: 예.
0: 여기서 음악 소리를 소거하고 진동만 남겨서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이 큰 음악 소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이제 극장에 있는 관객들도 느낄 수 있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1: 예.
0: 또 그 밖에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용준 가을과 자유롭게 노는 여름을 보는 것도 이 장면의 매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예. 영화 청설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영화 청설 원작에 나온 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은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사처럼 반드시 말이 아니더라도 눈짓, 손짓,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충분히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데 언어나 장애가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청소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스며들듯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0: 또 자신의 삶을 정립해 나가는 청춘들을 만나고 싶으실 때 보면 아주 좋을 작품입니다.
1: 예,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조선호 감독의 청설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유해준의 미치게 그리워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특별한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이소금 연출가와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연 준비 과정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소금 연출가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존감을 팡팡 키워줄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의 작가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0: 이소금입니다.
1: 예.
0: 영어 이름으로는 솔트리입니다.
1: 그렇군요.
0: 제가 그 라디오는 난생 처음 참여를 해서 그 혹시라도 라디오 정서에 맞지 않는 발성이 나오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바라고 정말
1: 예.
0: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실 테니까요. 네. 그냥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보일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어떤 작품인가요?
0: 아,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발달 장애가 있는 10살 도윤이가 신비의 섬 엘리 섬으로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바다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예.
0: 어린이 뮤지컬계에서는 큰 사랑을 받아왔던 뮤지컬 나무늘보 릴렉스의 제작팀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 이번 작품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발달장애라는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떻게 풀어냈을지가 궁금한데요.
0: 아, 그 제가 발달장애를 소재로 작품을 쓴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 예.
0: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연극 방패맨인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1: 예.
0: 어찌되었든 제가 발달장애가 있지는 않은데 감히 제가 발달장애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창작에 임했습니다.
1: 예.
0: 다행히도 유쾌하고 따뜻하게 작품이 나왔고 주변 관계자분들이 평이 좋아서 감사하게도 작년 서울연극제 자유경연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에서는 어떻게 풀어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발달장애 소재를 두 번 쓰면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발달장애 소재를 다루는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씩씩하게 풀어내자. 어떠한 것을 정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하고 씩씩하게 풀어내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1: 예.
0: 특히 발달장애 정도가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정말 세밀하게 다른데 어린이 뮤지컬 특성상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되고 또 그 주 관객층들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해서 극이 진행되는데 이질감이 들지 않는 적당한 지점을 찾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1: 그러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은 굉장히 씩씩한 느낌, 밝은 느낌이겠군요.
0: 네, 씩씩하게 예. 팡팡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라는지 작품을 쓰실 때 신경을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는데 저희 공연의 등장인물들은 어린이 전체입니다.
1: 네,
0: 발달장애가 있는 도윤이 그리고 도윤이를 챙겨주는 반장 하린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질투하면서도 츤데레처럼 챙겨주는 태훈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1: 예.
0: 아이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누군가를 향한 편견 없는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또 씩씩하게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또 담겨 있군요.
0: 맞습니다.
1: 무대에서 화려하고 입체적인 볼거리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꾸며졌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무대 연출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이거는 질문이 좀 그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조심해달라고 해줘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는 않고 농담입니다. 예. 마음껏 소개하고 오라고 예. 충분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1: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예. 저희 무대의 컨셉은 떠다니는 섬입니다. 이 가변형 무대가 이리저리 조립되면서 어떨 때는 섬으로 어떨 때는 배로 또 어떨 때는 거리 혹은 특정 장소로 변신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1: 예.
0: 네, 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고래가 실제로 무대 위에 등장을 하는데
1: 고래가?
0: 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된 고래 인형이 배우들의 손길로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실제 고래가 이렇게 그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연출들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영상미가 작품의 완성도를 탄탄하게 해주고 있는데 또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또 의상팀,
1: 예.
0: 조연출, 음악, 기획, 미술, 배우 아무튼 정말 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1: 그렇군요. 글을 쓰거나 연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깊이 남은 대사, 장면이 있다면 또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0: 그게 절정 부분에서 도윤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잠시 들려드린다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우린 모두 특별해.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에 그를 탈고했을 때는 있었던 장면이 아닌데 연습 막바지에 가면서 이 지하철에서 생각이 난 장면이거든요. 왠지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꼭 오셔서 따뜻한 무언가를 좀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1: 예,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우리 모두 특별해. 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이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0: 제가 이렇게 오늘 라디오 처음 오면서 처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떨렸던 부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 단어 선택이 실례가 될까봐 항상 고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의 기준이나 속도에 맞추느라 조금 지치고 힘이 드셨던 모든 분들이 공연장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씩씩한 무언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부모님들까지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팡팡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0: 아, 가장 중요한 정보네요. 예.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간 한국 자벌드 나레울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일은 단체 예약에 따라서 오전 11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공연이 진행되오니 편하신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 등급은 24개월 이상이라 어린 자녀분들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첫날 공연이 매진이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분들 힘내시라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술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창작진 분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시라고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에 꺼내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이 이소금이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긍정적인 시너지 발휘하면서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앞으로도 이름처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 엘리엘리 팡팡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이소금 연출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정말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1: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강성모의 무정 브루스.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나한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유독 눈에 밟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사람의 특정 행동이 유독 내 신경을 이토록 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그 사람을 보고 털털하다, 시원시원하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그게 다 무례함이나 안하무인으로 보여서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불편함의 원인이 상대방의 객관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의 렌즈가 어떤 특정한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그토록 크게 확대해서 보게 만드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0: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끔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유독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1: 네, 심리학의 거장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욕구나 단점 혹은 상처를 마주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투사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둡고 추악한 덩어리를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니까 타인이라는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처럼 쏘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의 불안과 수치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단점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시선 왜곡이자 마음의 숨바꼭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이를 증명한 실제 실험이나 연구가 있나요?
1: 네, 1997년 심리학자 레너드 뉴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각자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성격, 예를 들면 이기심이나 소심함 같은 단점들을 머릿속으로 강제로 억누르고 생각하지 못하게 통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인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했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억압하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타인의 영상 속에서 그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하게 비난했어요. 내 내면에서 타오르는 부끄러움이라는 불을 억지로 끌어다 보니 엉뚱하게 타인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인간의 정직한 방어 본능을 그대로 보여준 실험이었죠.
0: 예, 우리는 왜 착각에 빠질까요?
1: 우리가 특별히 모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이 우리를 교묘한 착각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인데요. 투사를 가속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명성 착각이에요. 투명성 착각이란 내 마음속의 불안이나 어두운 비밀이 남들에게 다 들여다보일 것 같은 과도한 두려움이에요. 내 허물이 들통날까봐 무서우니까 먼저 공격권을 쥐고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허구적 일체성 효과인데요. 남들도 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면 저봐, 쟤도 나처럼 저러네 라며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모습을 과도하게 질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의 불안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의 도미노인 셈이에요.
0: 예, 현대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투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 네, 자신의 추하고 약한 면은 필사적으로 외면하면서 타 타인에게는 극단적인 도덕성과 완벽함만을 요구하며 질타하는 심리를 도리안 그레이 신드롬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속 도리안이 자신의 늙고 추악해진 본 모습은 다락방의 초상화에 숨겨두고 겉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만 유지하려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어두운 본성인 그림자를 깊은 무의식 다락방에 꽁꽁 숨겨두고 살다가 그 다락방 속 그림자를 똑같이 닮은 타인을 현실에서 마주치면 내 치부가 들킨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격렬한 혐오와 분노 반응을 쏟아내는 것이죠.
0: 예,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분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건가요?
1: 네, 현대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만의 연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타인의 어떤 행동에 유독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그 행동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환경이나 강박 때문에 억누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완벽하게 도리를 다하며 살아온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자기 이익 다 챙기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동료를 보면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며 엄청나게 비난하지요. 그런데 그 격렬한 비난의 본질을 한꺼풀 벗겨내 무의식의 언어로 번역하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도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참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사냐라는 아픈 시기심과 부러움의 고백이 있어요.
0: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투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네. 타인을 향해 뻗었던 손가락을 가만히 내 가슴으로 가져와 보세요.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다. 누군가 미워 죽겠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왜 내 마음을 이토록 미치게 흔들까라며 자기 객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아이가 있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가끔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었구나 하고 내 안의 콤플렉스와 상처를 알아차려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타인을 향했던 맹목적인 분노의 불길이 스르르 가라앉게 되어요.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쥐게 되는 것이죠.
0: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투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수첩을 하나 꺼내서 요즘 나를 유독 힘들게 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유를 딱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나대라는 그 문장 뒤에 혹시 내가 평생을 이타적이어야만 해, 겸손해야만 해 라며 스스로를 가두고 채찍질해온 눈물겨운 나의 억압이 있지는 않은지 노크해보는 거예요.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러 온 빌런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외면했던 내 상처를 이제는 돌보고 치료하라고 거울을 비춰주러 온 고마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거울을 따뜻하게 닦아내며 내 안의 그림자까지 온전히 안아주는 성숙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0: 네, 행복충전소 오늘은 투사의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오늘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제품입니다. 올해 총 48종이 지원되는데요. 크게 나누면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대화용 장치, 소리증폭기, 신호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기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듣기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대신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소리 정보를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고 또 언어와 발음을 훈련하게 해주고 영상통화나 AAC, 보안대책 의사소통기기를 통해서 소통을 넓혀주는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혹은 우리가 이제 AAC라고 얘기하는 보안대책 의사소통기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1: 예, 먼저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스마트 비주폰 올인원, 시토크 이음 070 스마트 영상폰 콤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영상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의사소통 시스템인데요. 음성전화만으로 대화가 어려운 분들, 특히 수어를 사용하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문자나 음성전화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표정이나 손동작, 말 그대로 수어인 거죠. 그리고 입모양까지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족, 복지기관, 병원, 학교, 공공기관과 의사소통에서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화용 장치는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올해 상당히 품목이 다양합니다. 드림폰 3,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탭, 비주톡 위, 스마트 토킹, 위드톡, 키즈보이스 스마트 플러스, 플록스토커, 메시지스톤 에듀 AI, 소리이음 AI, 한뼘 상황중심 AAC, 히어링스톤 AI. 이게 제가 일부만 불러드린 거고요. 총 21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림이나 상징, 문자, 음성합성, 터치입력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흔히 말하는 AAC, 보안대책 의사소통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원되는 제품 대부분이 태블릿 컴퓨터에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즉각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나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언어를 학습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이 대화용 장치는 청각장애인만 쓰는 건 아닌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분류는 청각 언어장애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이나 뭐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 같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 아동, 후천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뭐 예를 들면 경추 손상이나 근육병 같은 게 고도로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에게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해 안내서에서도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 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와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대화용 장치,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신호장치까지 일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 여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사 표현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대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는가가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보다는 소통 필요성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1: 예,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사용자의 연령대나 또 주요하게 활용하는 용도, 환경 이걸 같이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어린 아동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문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림 중심이나 상황 중심의 AAC가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이나 성인은 문자 입력이나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환경을 생각해보면 집에서만 쓰는지 아니면 학교나 치료실 외부 활동에서 함께 쓸지에 따라서 휴대성이나 화면 크기, 배터리의 용량, 음성 출력 방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골라야 되고요. 또 보호자나 교사, 치료사와 함께 연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 AAC 장치는 기계만 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이 AAC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대화 상대방,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익숙해져야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기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하나 더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소리 증폭기와 신호장치도 생활 속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소리 증폭기에는 고유전도 보청기 음성 증폭기 하3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은 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듣게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더 잘 전달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또 신호장치에는 내비게이션 신호기 세트, 데프 아코이 호출기, 무선 호출기 비주콜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알람 경보음이 울리거나 혹은 차량 운전하시는 청각장애인 분들 계신데 내비게이션에서 뭐 좌회전해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뭐 경고 같은 것들이 이제 소리로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데 신호장치가 그런 소리나 음성 정보를 빛이나 진동, 시각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과 일상 편의성 모두와 연결되는 중요한 영역이 맞습니다.
1: 예, 신청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역시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드러나도록 적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거나 뭐 요구를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에게 의미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 또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나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족의 저도 이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보호자가 대신 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뭐 잘 안 들린다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약이나 불편을 겪었는지를 쓰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평가에서도 장애 정도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참여도하고 활용 가능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신청과 체험 안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이 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접수는 홈페이지 84u.or.kr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588-2670이고요.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서는 통신중개서비스센터 손마리움센터인 107에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체험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 순회체험전시회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15일과 16일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도 워낙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뭐 화면 크기나 입력 반응, 실제 표현 편의성이 다 달라서 사용에 적합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꼭 직접 써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훈련 소프트웨어와 히어링 루프 같은 품목들까지 마저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김용구의 세상 보기.
1: 지난 3월에 저희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린 책 완다는 별의 소리를 들어요를 소개했습니다. 그 방송 뒤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다독가로 소문난 한 시각장애인이 이 책을 읽고 싶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대체 자료로 제작된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책뿐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은 읽고 싶은 책이 데이지 도서나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박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비장애인을 위한 묵자책을 나중에 출간하기도 했죠. 꼭 읽고 싶은 책인데 대체 자료로 제작돼 있지 않은 경우 읽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3일 드림 데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원본을 스캔한 뒤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3일 안에 데이지 파일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속한 제작이 우선인 만큼 어느 정도의 오탈자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3권, 한 달에 9권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56-618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고의 노래 듣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 얼굴도 꾸밀 수 없어서 서글프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라트비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라트비아의 인구가 약 108만 명 정도인데 리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어떤 매력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지 잠시 뒤에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적재의 노래 먼저 듣죠. 별 보러 가자.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대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0: 그렇죠.
1: 회장님은 직접 만남과 온라인상의 소통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0: 좋은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안 좋은 사람은 문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1: 할 수만 있으면 네. 짧게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우리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 돼서요. 좀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배주원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입니다. 당뇨성 망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피부관리직에 종사해왔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 위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에 관심도 많고 자신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일을 더 이상 다시 할 수는 없게 됐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없다는 게 저를 너무 슬프게 하네요. 거울로 제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문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거울 앞에서 다시 화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오랫동안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하는 일을 해왔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됐고요. 내 얼굴도 꾸밀 수 없다는 게 슬프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깊은 사연이었어요.
1: 네, 이분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외모나 아니면 메이크업 이런 걸로 어떤 아름다움을 또 찾는 것도 있지만 실은 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0: 네.
1: 그래서 내면으로 느껴지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표정 그리고 어떤 삶에서의 어떤 묻어나는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아마 이분의 그 모습 속에 다 이미 다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재발견돼서 이분이 무언가 또 새로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이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분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분의 일 자체가 뭔가 네.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늘상 본인의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본인의 얼굴도 거울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정말 더 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상실감이 크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에 가지고 계신 그동안 30년 이상을 그렇게 또 일을 해오셨는데 아름다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분한테 다 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좀 재발견하고 새로운

0: 어떤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올 거라고 저는 기회가 네.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희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의 경우에는 네. 지금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해왔던 일이 너무 오랜 기간이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뭐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0: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예전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주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월요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가치로 왔던 그런 일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런 비유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를 짓밟고 거기다 구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0만 원짜리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죠. 10만 원짜리의 가치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자신이 눈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연자님의 가치는 소중하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가 있으니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은 뭐 할 수 없다. 꼭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0: 물론이죠.
1: 해요. 그 경험이 네네. 또 다른 일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 자체가 아주 섬세하고 정말 그 감각적으로 아주 그 정말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또 그런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자신이 찾으실 수, 아직은 그런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충분히 찾아내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작은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기존에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새로운 일을 또 배우는 것도 시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럼요.
1: 네, 뭐 회장님도 좀 중도 시각장애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저도 중도 시각장애입니다.
0: 네, 네.
1: 이게 말처럼 쉽지가 또 않아요.
0: 네.
1: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이분이 지금 그 정말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일상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각 중에서도 또 이제 아무래도 시력이 없으면은 이 음성이라든가 어떤 소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음성 듣는 것 이런 거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음성 듣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접해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처음에 그 정보화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듣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 굉장히 어색하게
0: 어색하고
1: 들리거든요.
0: 힘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0: 그렇죠. 자꾸 적응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보하기가 소리로 다 되어 있죠.
1: 네.
0: 네.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1: 생각보다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0: 맞죠.
1: 근데 이분은 기초재활 교육을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0: 네.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아직은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활 교육을 추천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1: 네.
0: 이분이 바로 이런 재활교육부터 먼저 가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접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그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1: 네.
0: 거기에 이제 그런 점자라든가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또 음성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걷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데 이러한 네. 것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활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네. 것 같습니다.
1: 재활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0: 일단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분에게는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최근에 시각장애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0: 네.
1: 이분 시각장애를 가진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재활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0: 아이쿠, 그러셨구나.
1: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0: 네네.
1: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실감했다니까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중도의 시각장애를 가지면요. 기초재활교육훈련이라 그래서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요. 사연 보내주신 분.
0: 네네.
1: 좀 자신에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얼핏 제가 느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0: 네, 그렇죠.
1: 만들기 꾸미고
0: 네,
1: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더 자신에 대해서 높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태도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런 재활 치료, 재활교육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일에만 집중하고 일했던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에게 충분히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따뜻한 차 한 잔.
1: 네.
0: 예, 그리고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남에겐 친절한데.
0: 그렇죠.
1: 나에겐 엄격해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0: 네, 맞아요. 특히 그 업무 중심의 어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잃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더한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1: 네.
0: 더 많이 자신에게 그동안 그 엄격했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면 아니, 남보다 내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자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일상에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바로 실천해 보면 좋은 것,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외에 또 있을까요?
0: 너무나 많이 있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그냥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냥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늘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이러한 것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가지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감각을 익혔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자신의 발견일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게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1: 네. 이런 부분들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막 이제 갖게 되고요. 좀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농담 삼아 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이런 가깝고 쉬운 일상을 생각해보라 찾아보라 하셨는데 호흡은 어때요? 숨쉬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숨쉬기.
0: 당연히 호흡 중요하죠. 우리가 숨을 뭐 한 3분 이상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나요? 이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배우던 악기를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죠.
1: 네.
0: 그래서 낼 숨과 들 숨을 내가 어떻게 고르게 쉬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호흡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목에 머물러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내 아랫배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느끼시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냥 시작해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분의 삶, 그 아름다움 변함없이 지금도 아름다움 가지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자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롭고 소중한 삶 고이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재발견하시고 그런 것들을 새로이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주리의 노래 듣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장애인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얼마 전 청첩장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 결혼 때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한편으로 아쉽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장애인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걱정이 어느 정도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요,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할 때 우리 자매는 비장애인은 하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이동수단이요? 누구와 함께 가나 하는 문제요? 식장에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일까요? 물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걸 과연 반길까 하는 겁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느 쪽 가게인지, 신랑 신부 또는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식 수준이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실제로 제 시각장애 지인 중 한 명은 결혼식장에서 불편한 시선을 경험한 뒤로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장애인 하객이나 조문객이 있다면 그저 평범한 시선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순의 노래 듣습니다. 저 기차.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트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간추린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라트비아의 수도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도 지난번에 이제 수도 빌뉴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0: 네.
1: 라트비아 역시 수도 리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나라들이 수도에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라트비아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심한데 라트비아 전체 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거의 수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 돼요.
0: 네.
1: 그러니까 59만 명 정도?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 집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0: 네.
1: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는 무려 85만 명 정도.
0: 와, 우리나라보다 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이 광역 수도를 포함한 광역권 인구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뭐 도시가 세워진 게 1201년 그러니까 800년이 훨씬 넘었고요. 역사 중심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상당히 그 예전 중세 시대나 그 이후 이제 근대로 넘어가

0: 이까지 고과정에 있는 건축 사조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2014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됐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리가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거의 연간 1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1: 140만 명.
0: 네. 전체 인구가 180만 명 정도인데 대단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이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유럽 쪽에서 이곳으로 방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해요.
1: 교통편이 네. 좋아졌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도 리가의 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리가가 바로 이제 이곳 그 전체 발트해 연안 전체로 보더라도 경제 및 금융 중심지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라트비아 전체 일자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리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일자리 네. 중심으로 보이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전체 GDP 한 50% 이상을 이 리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수출 네. 역시도 약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각화된 또 그 이제 뭐 정보통신 기술,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1: 네.
0: 뭐 그 주요 수출품 뭐 IT도 있고 뭐 식품 및 음료 제조업, 뭐 제약, 운송, 금속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제 관광객 수가 이만큼 많은 거로 보자면 당연하게도 관광업 또한 이곳의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2000년대 후반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불황을 겪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외환이 겪으면서 말할 것도 없었고. 침체기를 겪긴 했는데 그러다가 201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무려 한 해 동안 22%나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리가 자유항이 있고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국제공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교통망도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겠죠.
1: 수도에 항구가 또 있네요.
0: 네. 자, 노래 듣고 또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미로콰이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내한공연을 했었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금도 얻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는데 에세이 재즈라고 해서요. 그냥 정통 재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팝 음악인데 굉장히 리듬감도 있고 감성이 편해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렌디한 음악인데 지금은 이제 이 자미로콰이를 좋아했던 젊은 세대도 이미 40대, 50대가 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자 이제 노래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햇살 밝은 요즘의 거리를 유럽의 어느 거리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노래 멜로디 리듬도 그렇고요.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목 자체가 Seven Days in Sunny June입니다. 그러니까 햇살 가득한 6월의 일주일 세븐 데이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0: 자미로카이의 세븐데이즈 인 써니즘. 네, 듣고 왔습니다.
1: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그 걷는데 느긋하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쾌하게 네. 뭔가 기분 좋게 막 탁탁 걷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0: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네. 상상하면서 들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참 기분 좋은 곡이고 전 이 곡 좀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기타 치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가볼 만한 곳들 이제 둘러보도록 하죠.
1: 네. 이건 뭐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간추린 역사 소개해드리면서 아픈 역사, 뭐 여러 세력의 지배가 이어졌던 또 주인이 바뀌었었던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아픈 역사를 갖긴 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받았던 영향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또 약간 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또 이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그 좋은 상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죠. 제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고 파괴가 됐는데 이곳 역시도 전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긴 했는데 여전히 중세시대 분위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 시대로의 어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0: 이런 곳은 언제나 매력 있어요.
1: 네. 네. 리가의 이제 구시가지가 바로 라트비아 이 수도 리가의 역사적 지리적 중심지에 있는 곳인데 자갈길이 쫙 깔려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문화유산 그건 또 랜드마크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0: 네.
1: 중세 시대에 지금도 이제 항구가 있지만 중세 시대의 항구를 갖고 있는 리가는 굉장히 그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자 동맹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동맹의 일원이었었고 화려한 중세 시대 건물들을 바로 이곳

0: 구시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제한된 지역이긴 했었는데 이곳에 다양한 종교들 다섯 개 종교 교단이 서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뭐 다투거나 갈등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다양한 교단의 성당, 교회 이런 것들이 예배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구시가지 건물들이 뭐 어느 한식에 딱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쭉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도 그 시기를 지배했던 문화들의
1: 네.
0: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뭐 낭만주의 건축, 뭐 고딕, 예. 그다음에 바로크, 뭐 모더니즘 이런 요소들을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눈에 쭉 볼 수가 있겠네요. 네.
0: 그런 반면에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면 이 건물들이 아르누보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것들로 또 유명합니다.
1: 네.
0: 아르누보라는 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뉴 아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 뭐 이런 예술 사조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바로 이제 유럽 북미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예술 사조죠. 그래서 그런 아르누보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쌓고 싶다면 바로 이곳에 있는 이제 아르누보 박물관을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다음에 이제 리가 중심부의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 러시아 정교회 성당인데 이곳을 또 가보면 좋은 뭐 어떤 구경거리도 되고. 뭐 이곳의 역사를 또 일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도 되고요.
1: 네.
0: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지에는 베르마네스 공원이라는 것도 잠깐 들려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가볼 만한 곳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래 들어야죠.
0: 마무리 곡은요. 이제 뭐 그 시기상으로 아직 여름이 아주 창창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름날 불어오는 미풍을 산들바람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Summer Breeze라고요. Breeze라는 게 이제 잔잔한 미풍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Sales and Crofts라는 미국 듀오의 노래입니다. 1972년 히트곡이요. 저는 이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멋진 선곡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쉴즈 앤 크로프츠의 서머 브리즈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시대별로 가로수 수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잎이 큰 플라타너스가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선 은행나무가 많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벚나무가 늘더니 요즘은 잎함나무 천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배롱나무도 있고 메타세코이아도 등장했는데 다 그 시대에 가장 유용한 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엔 빨리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드는 플라타너스가 안성맞춤이었다면요, 90년대엔 매연에 강한 은행나무가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기 좋은 벚나무에 이어 병충해에 강해서 민원도 없고 관리에도 편한 잎함나무가 그 자리를 잇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가로수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녹지를 위해서나 도시에서 가로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지난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기도 하죠. 특히나 이문세의 이 곡을 들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로수 아래에서의 추억이 가장 많이 생각나시나요? 그 추억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억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꾸며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보죠.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이어서 황규영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0: 준비 같은 건 없어. 그저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능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마일스가 자신이 스파이더맨이 될 준비가 됐는지 언제 알게 되냐고 물었을 때 피터가 하는 말이죠. 완벽한 타이밍이나 100% 준비된 상황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론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먼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에는 이 슈퍼히어로 무비가 좀 뜸한 것 같은데.
1: 그렇죠. 마블 영화 네. 인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0: 한 뭐 십몇 년 가까이
1: 그러니까요.
0: 대세를 이뤘었죠.
1: 네.
0: 많은 슈퍼히어로 뭐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뭐 앤트맨 등등 있는데 이대화 평론가는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하세요?
1: 어렸을 때는 슈퍼맨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관에. 그래서 그런지 슈퍼맨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지구를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예, 예. 시간을 돌리고 그런 거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캐릭터를 좋아하다가 나중엔 아이언맨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0: 아이언맨이 사실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영화 시리즈 내에서 예. 네,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언맨 많이 봤던 기억 나요.
0: 저는 그 영화 속의 그 캐릭터와 네. 배우 간의 그 싱크로율 최고의 싱크로율을 꼽으라면 저는 아이언맨 같아요.
1: 아, 잘 어울리죠.
0: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 아이언맨 자체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다른 배역이 네.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너무 잘 소화해냈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린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오늘은 드라마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아, 드라마 보디가드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아, 있었죠. 드라마 보디가드.
1: 네, 여기에 차승원 씨도 나왔었고.
0: 맞아요. 여자 배우는
1: 한고은 씨.
0: 기억난다.
1: 네. 네. 한고은 씨가 경원 선배였고 네. 차승원 씨가 나중에 들어온 후배였죠.
0: 그랬나요?
1: 아. 네. 경원들의 삶을 그려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발견했는데 신인 시절에 현빈 씨가
0: 나왔었어요?
1: 네, 여기 스토커로 나와서
0: 정말요? 아,
1: 차승원 씨랑 같이 막 액션 연기를 선보이더라고요.
0: 우와,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
1: 네. 또 가수 마야 씨가 여기 연기자 나와서 아, 맞아요. 재미를 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차승원 씨가 네. 경탁이란 이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수입니다. 고졸학력 덕분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이력서를 내밀었다가 네. 친구가 아, 이 정도 학력으로는 요새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네. 상해서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톱스타 신혜가 괴한에게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이 경탁이 괴한을 진압했고요. 그 톱스타 신혜를 구하게 되는데
0: 그럼 이제 특차에 대하죠. 특차.
1: 그렇죠. 경탁의 재능을 알아본 경호회사가 예. 경탁을 영입하고요. 그렇게 한고은 씨가 있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0: 네.
1: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청와대 경호실 소속의 잘나가는 경호원 이 얘기를 좀 다루려고 했대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경호원들의 멋진 삶을 예. 아주 멋있게 다루는 뭐 트렌디한 드라마 예. 이런 걸 기획했던 것 같은데 근데 차승원 씨가 보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 수정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 백수의 역할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그 경탁이라는 역할을 예. 보면 어머님이 감자탕집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취업준비생으로 나오죠.
0: 마야는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1: 원래는 보디가드의 주제가를 부르기로 했대요. 예. 농담반 진담반으로 역할 하나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사된 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PD분하고 만나서 면접 비슷한 걸 보는데
0: 예.
1: 자기는 가수니까 예. 드라마 PD분한테 굳이 뭐 엄청 잘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0: 편하게 얘기했나 보군요.
1: 네. 그래서 연기도 배운 적 있다. 실제로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이시거든요.
0: 아, 연기 전공을 했었군요.
1: 네. 그래서 예.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요. 차승원 씨의 여동생으로 나와서 좀 말괄량이 스타일의 재밌는 연기를 선보였죠.
0: 마야의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여기에 쿨하게라는 곡이 삽입이 됐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마야 하면 떠오르는 곡은 진달래꽃이었습니다.
0: 네.
1: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터프한 스타일의 여성 락커가 그때 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근데 마야 씨가 워낙 좋은 가창력을 가지고 그걸 멋지게 보여주니까 그 좀 튀어 보여서 네.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마야 씨가 이 쿨하게라는 곡으로 또 자신의 히트곡을 하나 추가했죠. 또 김효진 씨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라는 곡도 삽입이 됐는데
0: 김효진요?
1: 네. 제가 김효진이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 씨. 재하 씨의 본명이 김효진입니다.
0: 재하가 김효진이에요?
1: 네. 아마 부하걸 색깔하고
0: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요.
1: 네.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0: 우와, 그렇군요.
1: 이렇게 본명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서 얘기한 쿨하게가 좀 신나는 락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경원을 다룬 드라마 색깔과 잘 어울린다면 이 노래는 좀 슬픈 발라드여서 드라마 속의 러브라인이나 네. 아니면 뭐 감성적인 장면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배우 현빈이 악역으로 여기서 데뷔했다는 것도 참 네.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두 곡 듣죠. 먼저 김효진이 부른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어서 직접 출연까지 한 마야의 신나는 노래죠. 쿨하게.

0: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김효진이 부른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야가 부른 쿨하게 클럽 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뭘까요?
1: 비의 드라마 데뷔작입니다.
0: 비의 데뷔작이요?
1: 네, 상두야 학교 가자 준비했는데요.
0: 되게 화제작이었죠.
1: 그렇죠. 시청률이 20%를 넘기기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팬들을 보유한 드라마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M본부에서 대장금이 방영될 때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는데,
0: 그럼에도 시청률 20% 넘게 나왔다면,
1: 그러니까요,
0: 아주 잘한 거였죠.
1: 그렇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B씨가 기억이 조금 희미해졌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가수로서 이렇게 톱을 찍지는 못하고 있었을
0: 완전 당시에요. 톱은 아니었죠.
1: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어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스타가 됐는데, 비의 그 시기, 예, 그 시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0: 상두야 학교 가자 기억납니다. 비가 아니 비가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네, 작품이에요.
1: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두 비 씨가 연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약간, 네, 건달이었다는 그런, 네, 느낌이 남아있었는데.
1: 네, 그렇지만 꼭 나쁜 캐릭터라서 그런 것만은, 예, 아닌데요. 예전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하고 하룻밤 실수로, 예,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0: 네.
1: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잘생긴 외모, 춤 실력 이런 걸로 이제 사모님들의 돈을 받아서 아이의 치료비로 쓰는 이제 그런 캐릭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렸을 적의 첫사랑인 은환, 공효진 씨를 만나게 되는데,
0: 네,
1: 보니까 은환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학교에 복학해서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고요.
0: 그래서 상두의 학교 가자였군요.
1: 그렇죠. 두 사람은 지금은 학생하고 선생님이지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예전 느낌이 떠오르는 겁니다. 첫사랑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밖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0: 비가 가수니까 OST도 뭐 직접 불렀나요?
1: 그럴 법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는 정철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전면에 나섰는데.
0: 정철이요?
1: 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My Love라는 곡이고요.
0: 예.
1: 네, 약간 아름다운 미성,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R&B 발라드고. 근데 정철이 누구냐,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가수 남희 씨의 아들입니다.
0: 아, 예.
1: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너목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마일러브를 들고 나와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그 정철 씨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노래랑 같이 역시 상두의 학교 가자에 들어갔던 내 안의 다짐, 이것도 역시 정철 씨가 불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최정철의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마이 러브, 이어서 내 안의 다짐.

0: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제에서 최정철이 부른 OST 두 곡 My Love 그리고 내 안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인기가요 완벽한 토요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으로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2001년 작품인데요. 당시 한국에서 정말 크게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조폭 마누라.
0: 조폭 마누라. 네.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치? 코믹.
1: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시기에 그 한국에서 조폭 영화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0: 그랬어요.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 씨, 유호성 씨 정말 엄청난 연기 선보여서 진짜 크게 흥행했는데 예. 그 이후로 보시면 신라의 달밤, 예. 달마야 놀자,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조폭 마누라까지
0: 그러네요.
1: 정말 그 당시에 조폭 영화들이 많았어요.
0: 예.
1: 네. 조폭마누라는 그 중에서도 히트했던 작품이고요. 신은경 씨 주연의 작품이었죠.
0: 뭐 소편도 나왔었을 거예요.
1: 워낙 히트해서 3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0: 그랬군요. 예.
1: 배우 신은경 씨가 액션 연기를 선보인 영화이기도 한데요. 15cm 하이힐을 신고 돌려차게 하는 장면 막 이런 것도 있었고
0: 예.
1: 근데 그 장면을 찍다가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조폭이니까 막 그 등에 문신 같은 것도 네. 있겠죠. 그런 거 분장하는데 막 30시간 가까이 분장하기도 하고 신은경 씨가 상당히 애써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0: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1: 신은경 씨가 차은진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고아 출신입니다.
0: 네.
1: 그런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부두목까지 오른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생리별한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언니가 알고 보니까 위암 말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소원이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언니의 소원을 거짓으로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순진한 동사무소 직원 한 명하고 조폭임을 숨기고 결혼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0: 이 영화 속에 흐르던 OST 중에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1: JK 김동욱 씨가 편지를 리메이크해서 실었는데요.
0: 와, 영화 분위기하고 좀 안 어울린지 않나 싶은데
1: 굉장히 진지하고 네. 좀 감미로운 그런 발라드인데 코믹 영화랑도 어떻게 잘 어울렸습니다. 어니언스의 고전이죠. 이제 그 편지를 리메이크했는데 네. 나중에 김동욱 씨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니언스의 버전이 워낙 예전에 사랑받았던 곡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탔을 때 기사분들한테 예. 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아 원곡을 망쳤다 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분도
0: 이게
1: 계셨다고.
0: 리메이크의 부담이죠.
1: 그런 재미있는 후문도 들려오는 곡입니다. 김동욱 씨 뭐 편지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랑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으로 정말 대성하게 됐죠.
0: 그러네요. 그럼 영화 조폭마누라의 OST, JK 김동욱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와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영화 조폭마누라에서 JK 김동욱의 편지, 오늘 완벽한 토요일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함께 듣죠.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듣고 왔습니다. 애청자 이민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제 고모네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고모 모시고 예쁜 카페도 가서 폭풍 수다 떨고 왔네요. 어제는 서방의 날이라고 고모부 현서방, 고종 사촌 언니네 오서방, 우리 남편 서서방이 뭉쳤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가족 분위기 참 단란하고 좋네요. 어떻게 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따로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요? 네, 아무튼 뭐 행복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민희님. 오늘 끝곡 여행 스케치의 운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네, 다양한 능력이 생각나시겠지만 어느 작가는 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수다와 감탄. 주변 사람들과 시답잖은 수다라도 가볍게 주고받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작은 것에도 아 좋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도 주위 분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나누고 작은 일에 자주 감탄하면서 어제보다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제2의 고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하루를 더 즐겁게 살기 네. 위해 어떤 분은 수다와 감탄을 꼽았는데 네. 공감하십니까?
1: 공감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게으름.
0: 아, 게으름 피기?
1: 네, 하루를 아. 10분만 더, 10분만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10분만 더 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네. 너무 바쁘면서 제대로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0: 아, 불과 10분 미뤘을 뿐인데 네네. 계속 뭔가 쫓기듯이.
1: 네네. 오, 그래서 그렇군요. 아, 저한테는 그 오프닝을 들으면서 네. 나는 게으름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0: 게으름 피기가 네. 하루를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네. 요건이다.
1: 네네.
0: 때에 따라서 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바쁘게 사시니까.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도 그때 이제 수다는 떨어도 기분인데 내가 쫓기다 보면 네, 뭐 자꾸 뭔가 미뤄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여유가 필요하다.
1: 네.
0: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1: 그 뭐 이게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0: 예, 방송도 해야지.
1: 방송도 하고 뭐,
0: 사업도 하셔야지. 예. 예. 가족도 돌봐야지. 예. 아주 바쁘게 사십니다. 가끔씩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은 게으름을 막 쫙 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도연아 씨가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평택시에서 박성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새벽 4시 본방송을 듣는 청취자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깨어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0: 예.
1: 라디오 켜놓고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군가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0: 예. 라디오가 그래서 좋은 거죠. 예.
1: 그리고 새벽 시간은 유난히 이제 깼잖아요. 그럼 더 외롭다 그러나? 허전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0: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때도 있고,
1: 네.
0: 혹은 아, 갑자기 외로움에 밀려올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라디오를 트셔야죠.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혼자 있는 게 이제 외로운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요?
0: 아, 점점.
1: 허전하고,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계속 말을 해요. 계속.
0: 그러니까 상대방은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1: 그걸 알면서도.
0: 그걸 모른 척 계속 얘기를 붙이시는구나.
1: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0: 있어요.
1: 그런 나를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0: 아, 정말입니까?
1: 그거는 이제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거다.
0: 예. 예,
1: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못 느끼지만.
0: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끊을게요.
1: 네.
0: 계속 말씀하세요.
1: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
1: 네.
0: 다음 사연은 임정현님 콩 게시판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복권을 샀어요.
1: 네.
0: 당첨이 되면 원석현 아나운서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1: 네.
0: 결과는 꽝입니다.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네.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은 걸로 제가
1: 그렇죠.
0: 치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예. 저도 이제 지금 사놓은 게 있거든요.
0: 복권?
1: 네. 근데 예. 지난번 건데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0: 입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네. 봤는데 뭐야 이거 안 버렸네 하면서
1: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0: 확인했는데
1: 아,
0: 그게 1등. 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갑자기 사라지면은 방송 펑크 내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 네, 그랬구나.
0: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1: 네.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영수 님이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0: 아유, 놀라셨겠네요.
1: 네, 고장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서 휴대폰을 꺼내서 신고하려는데
0: 예.
1: 알고 보니 제가 1층을 안 누른 거였습니다.
0: 아, 이럴 때 있어요. 맞아요.
1: 있어요. 저도
0: 안 누르고
1: 있어요.
0: 가만히 있다가 폰 보고 있잖아요. 보통.
1: 네.
0: 근데 내려가고 있는 줄 알고 네. 있었는데 딱 봤는데 그대로 자기 층이야. 뭐지?
1: 저는 얼마 전에 방송.

0: 좀 끝나고 앞에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5층이니까 이제 탔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탔는데 네. 안 가.
1: KBS에서.
0: 예, 예. 그죠. 응? 그러니까 제가 안 누른 거예요.
1: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예, 예. 가끔은 저는...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1: 이게 민감한 버튼이면 살짝 눌러도 되지만 버튼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 꾹 눌러야 되는데 자기 집처럼 살짝 눌렀다가 그냥 이제 안 되는 경우도
0: 내려갔겠군 하고.
1: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청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임정현님과 박영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한명숙의 노래 노란 셔츠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최민자님이 보내오셨어요. 1년 365일 새벽 3시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듣습니다.
1: 네.
0: 새벽 3시면은 네. 저희 방송을 그 일라디오를 통해서 네. 다음날 재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1: 네.
0: 저도 얘기할 사연이 많은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편지를 써봅니다. 착한 며느리 자랑을 하려고요. 얼마 전에 아들 편에 반찬을 보내줬어요.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11가지를요? 예. 구첩반상이라고 하나요?
1: 그러니까
0: 그것도 아니고 11가지를. 예. 네. 동생한테 말했더니 그런 며느리 없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며느리 없습니다.
1: 네.
0: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참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 85세.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양말 딱 천 켤레 신는다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만 켤레 신으라고 응원을 하더라고요. 상자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 되지만 보석을 넣으면 보석 상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보석 상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날도 좋았던 날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며느님이 대단하시네요. 11가지 반찬을 하는 것도 거의 하루 종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정성이고 또 네. 관심이죠. 우리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드시고 싶겠지 하시면서 또 신나게 또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 그런 정성. 아, 고맙죠.
1: 그러니까요. 이거 다 드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0: 골고루 드시라는 거죠, 이제.
1: 네.
0: 예. 아, 좋은 말씀을 참 해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정말 상자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고
1: 네.
0: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인데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상자 안에
1: 네.
0: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1: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부산 수영구에서 최준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저는 매일 아침 외출 전에 반드시 다림질한 셔츠를 입어요. 직장 생활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동네 산책을 나가도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죠.
0: 네.
1: 이웃 어르신들이 어디 중요한 데 가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그냥 산책이요 하면 다들 웃어요.
0: 예.
1: 그런데 저는 진심입니다. 차려입으면 걷는 자세도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0: 예, 예.
1: 멋은 남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맞아요.
0: 동네에서 네. 아주 소문이 났겠어요. 반듯한 신사분이라고
1: 네.
0: 항상
1: 차려입는데 어디 가셔요? 그랬는데 아니요 산책이요.
0: 그리고 바지도 잘 다린 셔츠에 걸맞게 입으셨어요. 거 아닙니까?
1: 네. 뭐 차려 입으신
0: 추리닝 바지 입지는 않으셨을
1: 네.
0: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반듯해 보이시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 깔끔하고 신행일에 당신 청하셨는데 네, 최준영님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에서 왔어요. 문정혜님. 저는 일곱 남매 중 마지로 자랐습니다.
1: 네.
0: 어릴 때는 동생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느라 제 청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 동생이 칠순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형제자매가 다 모여 앉아 노래도 부르고 옛날 사진도 꺼내보는데 제가 15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동생들이 언니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나 봐요 하면서 강상희의 가지를 마오라는 노래 청하셨습니다. 어릴 때
1: 그러니까요.
0: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청춘을 다 보내셨는데 15살 때 참 힘들었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1: 힘들었죠. 가장 예. 힘든데 이제 와 보니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0: 예.
1: 일곱 남매 중에 맞으면은 아유 부모님들은 밭에 나가서 막 일하시고
0: 더 얘기 안 들어도 일하시고. 저희가 다
1: 그죠?
0: 상상이 됩니다.
1: 예. 엄청 힘드셨을 텐데
0: 그래도 큰 보람 느끼시는 게
1: 네.
0: 동생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1: 잊지 않고.

0: 네. 특히 막내 동생이 7순 생일상 차려줬다고 하는데 아주 뿌듯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형제들과 좋은 우정 나누고 사랑 나누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신행일의 당신이란 노래 그리고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0: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행일의 당신, 최준영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문정혜님의 신청곡,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지요. 다음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미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딸네 식구들과 캠핑 다녀왔는데 이거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점심 먹고 치우면 또 금세 저녁 시간이라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캠핑의 낭만이라니 제가 낭만을 모르나 봐요. 저는 집이 최고입니다. 라고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낭만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저도 나가면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고 역시 집이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아니 집 밖에 나가면 사 먹어야지. 왜 또 나가서도 해 먹나.
1: 이제 캠핑을
0: 의문인
1: 하면.
0: 의문인 분들도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예. 캠핑을 모르시거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1: 근데 캠핑하면 무조건 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워 먹고 해야
0: 그럼요.
1: 되는 거잖아요.
0: 재미잖아요. 네. 근데 보통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또 다 하시잖아요. 설마
1: 그래요?
0: 나가서도 부인을 시킬까요?
1: 아니 일을? 점심 먹고 치우고 금세 또 저녁에 고기 굽고 설거지 하다가 바빴대요.
0: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 했다는 얘기는
1: 없잖아요. 이정미 님이 한 거는 아니고.
0: 아니죠. 딸내 식구들하고 왔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시켰겠습니까?
1: 이정미 님이 막 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부산스러운 거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하니까. 아. 예. 보통 이제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음식하고 또 설거지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그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네. 자,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희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4살 된 손주가 초에 불 켜는 걸 좋아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희 집은 누구든 생일을 맞으면 한 10번쯤 촛불을 켰다가 껐다가 합니다.
0: 아이가 또 켜줘 또 켜줘
1: 네,
0: 하고
1: 그렇게 그러면은. 켰다가 또 껐다가 또 이렇게 하고 불 켜는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초에 이렇게 불 붙이고 아니면 옆에서 이제
0: 켜달라고 이제 조르는
1: 후,
0: 건가요?
1: 훅 끄고 빨리 켜줘 빨리 켜줘 또 켜주면 후 끄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0: 그거네, 그거네.
1: 그죠?
0: 예, 예. 너무 똑같이 흉내 내셔가지고. 이야,
1: 네.
0: 참.
1: 예, 그러니까요.
0: 아, 역배우 출신.
1: 몸이 말을 안 해요.
0: 마음이 예, 네. 동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짤막한 사연이었고요. 네. 이재성의 촛불잔치 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군포시의 김순자님 사연인데요.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머리가 굳었는지 네. 수업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딸 같은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 고마워. 내가 맛있는 커피 살게 하시면서 방시리의 서울 탱고를 청하셨네요. 도움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딸 같은 친구 네. 얼마나 고마워요. 예, 든든하죠.
1: 요양보호사
0: 요즘 많이 따시더라고요.
1: 많이 따시는데 네.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0: 쉬운
1: 다들?
0: 일은 아니죠.
1: 네, 예. 어렵다고.
0: 이게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1: 진짜 실습 나가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해진 거니까 점점 많이
1: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네. 이제 가족이 아프고 이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0: 맞아요.
1: 이게 쉽지 않은 길을 하시는 거거든요.
0: 예, 그럼요.
1: 그래서 늘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0: 그럼요. 아유, 참 고마운 분들이죠.
1: 네.
0: 자, 그러면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성의 촛불잔치 그리고 방시리의 서울탱고

0: 네, 서울 탱고 방시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재성의 촛불잔치였죠. 안희숙님, 김순자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구 수성구에서 정태원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은 TV보다 라디오를 더 자주 듣게 돼요. 눈은 좀 쉬고 싶고 귀로 듣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괜히 생각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나이에 맞는 변화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0: 아, 나이에 맞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죠.
1: 그리고 TV 오래 보면 좀 피곤함이 좀 올 때도 있어요. 가끔 몸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그럴 때는 왜 라디오를 켜놓으면 네. 되게 이제 편안해요. 네. 그 DJ 목소리가 그렇죠. 편안하고 이러니까 잠도 자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0: 네. 정태원님 말씀처럼 네. 눈을 쉬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네. TV 오래 보면 아무래도 네. 피곤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제 편안한 매체로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이순희님 사연인데요. 저희 집은 아들이 정말 무뚝뚝해요. 네. 아빠는 안 그런데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
1: 엄마
0: 이순희님은 아니신가요?
1: 네. 네.
0: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 버스 아니라고 내려서 전화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한 거 있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냐고 문자를 했더니 달랑 이응 하나가 왔어요. 이응.
1: 이응. 어, 이응 하나.
0: 네. 예 혹은 응의 네네네. 약자죠.
1: 네네네.
0: 짝사랑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장덕의 님 떠난 후 청하셨습니다.
1: 원래 뭐 자식들은 짝사랑한다고 막 하시던데.
0: 그렇네요. 아유 참. 무뚝뚝한 건 누구 닮았을까요, 진짜?
1: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좀 무뚝뚝하면 어. 아버님들이 또 안 그러시고 어. 또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0: 보통 아들은 엄마 닮고 성격이 어. 또 딸은 아빠 닮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네. 네.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또
1: 근데 어머님은
0: 해보면서.
1: 계속 아버지한테 받아오니까
0: 예. 자,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오세아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네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부탁했어요.
0: 네.
1: 손녀가 셋이거든요. 오. 아들 심정이 이해가 돼서 집사람과 함께 은행을 찾았죠.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창고 직원 묻더군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한 천만 원 정도요. 그랬더니 저를 가까이 부르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0: 예.
1: 통장에 천만 원 넘게 있으신데요. 혹시 비자금 아니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네. 직원분이 네. 살짝 그 네. 오세아님만 불러서
1: 네.
0: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1: 모르는 돈인 줄 알고
0: 그러니까 네. 조심스럽게 물어본
1: 네.
0: 거예요.
1: 네. 근데 알고 보니 정년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동으로 쌓이던 적금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 돈을 찾아서 중고 1톤 트럭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일을 하더니 힘들고 일거리도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0: 예.
1: 결국 차를 팔았는데 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0: 아이고.
1: 그리고는 아버지인 저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0: 아, 그냥 아드님이 그냥 네. 챙기셨구나.
1: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이럴 때 실감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셨어요.
0: 아유, 그러시겠죠. 예, 네. 오세아님. 아유 참 이거 재밌는 또 네. 이런 사연도 보내주시고 예, 아드님 또 일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으셨겠죠. 예, 근데 공돈 생긴 기분이셨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몰랐던 이렇게. 돈이니까 그냥 아드님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0: 이럴 때 쓰라고
1: 그거는
0: 또.
1: 아드님 돈인 거예요.
0: 아, 맞아요. 네. 예.
1: 네.

0: 자, 오세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북구의 김영자님. 남편이 요즘 자꾸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저는 시끄럽다고 줄이고 남편은 다시 올리고 리모컨을 놓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또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같은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인가 봅니다 하시면서 네. 오은주의 돌팔매를 청하셨어요. 예, 그게
1: 맞아요.
0: 부부죠.
1: 네.
0: 예. 옥신각신 하다가도 네, 또 같이
1: 하고
0: 한 곳을 네. 바라보고 사는 게 부부입니다.
1: 네. 네.
0: 자, 세 분의 신청곡인데요. 장덕의 님 떠난 후,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그리고 오은주의 돌팔매.

0: 오은주의 돌팔매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장덕의님 떠난 후 그리고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이순희님 오세아님 김영자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박성호님 아내가 요즘 자꾸 저보고 살 좀 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을 조금 줄였더니 왜 그렇게 조금 먹냐고 또 걱정을 합니다.
1: 네.
0: 도대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는 거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도 정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정이다. 아, 저 맞아요. 관심 없으면 안 하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살 좀 빼요. 그래서 아유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이제 조금 먹으니까 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0: 사내가 왜 이렇게 입이 짧아? 하면서 또 장난 맞추기 쉽지 않네요.
1: 네, 네.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부부가 함께

0: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막 툭툭툭툭 해도 이 사랑이 사력스러워 피어나는 것 같아요.
1: 부럽죠?
0: 왜 네, 부러워요? 네.
1: 아이 빨리도 찾으셔야 되는데 안 늦었는데. 예.
0: 그러니까요. 어디 있겠지요?
1: 그렇죠.
0: 네.
1: 자 다음은 김미영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0: 네.
1: 블루드래곤 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성호님.
0: 네.
1: 블루드래곤의 노래 내 단 하나의 소원도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청하셨네요.
0: 네.
1: 아 김성호의 회상으로 유명한 김성호 씨가
0: 네.
1: 한창 그 젊었을 때 블루드래곤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0: 아 저는 회상밖에 모르는데.
1: 예, 그 전에 그래서 그 시절의 노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아.
1: 그때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내 단 하나의 소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있죠 사연.
0: 네. 대구 달서구에서 임순덕님이 보내주셨네요.
1: 네.
0: 남편이 하루 종일 너튜브로 낚시 영상만 봅니다.
1: 아, 낚시 좋아하시나 보네요.
0: 네. 네. 실제로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재밌네요.
1: 아 낚시하는 걸 구경만 하는 거군요.
0: 네네 하시는 건 아니고 여보 우리도 외출 좀 합시다. 나들이 좀 가요 하셨어요.
1: 아이고
0: 아, 낚시 가시지는 않는데 직접 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대리만족을
1: 느낄
0: 하시는
1: 수 있죠.
0: 거죠?
1: 그럼요. 그래서 보통 그 낚시 영상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0: 네.
1: 어떤 영상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위주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고 화면을 편집해서 어떤 영상은 쭉 그 과정을 지루하게 보여주는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몰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상을 보면서.
0: 그러면 이제 이 그 뭐야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게 느껴지나? 나는 보다 보면
1: 네.
0: 나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남편께서는 네. 그냥 보기만 하고 싶으시고.
0: 아 근데 어떻게 외출도 안 하세요?
1: 예, 외출 좀 하시죠. 예.
0: 그러니까.
1: 자 임순덕님이 청하신 곡은 이정희의 그대여 청하셨는데 그러면
0: 네.
1: 블루드래곤의 내 단 하나의 소원과 이정희의 그대여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씨가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첫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정한 첫마디부터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 김단비가 작곡하고 해금으로 연주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정가 보컬리스트 여완과 재즈 피아니스트 케빈 올로지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여완과 케빈의 연주와 노래로 내 타령 함께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려드린 첫 곡은 마음이 향하는 곳 김단비가 작곡하고 해금으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따뜻한 첫인사처럼 다가오는 선율이었죠. 괜히 마음 한켠도 포근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께도 작은 안부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살배기 원자가 단종이 앉았는데 태양 같은 그 자태 두 번을 보았다네. 이 몸 노신 반열의 앞자리에 있다 하여 또렷한 목소리로 평안한가 물으셨네. 조선시대 채재공의 시로 왕이 섣달에 기로소에 여러 신하를 불러놓고 술을 하사할 때 지었다고 합니다. 기로소란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시 제목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날 왕의 아들인 원자는 왕 오른편에 단정히 앉아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채재공이 명을 받들어 원자 앞으로 가서 문안하니 원자가 맑은 목소리로 경은 평안하시오 라고 했고 이어서 새로운 책력, 그러니까 달력을 친히 건네줬다고 합니다. 채재공은 이 일이 너무도 기뻐서 시로 지어 남긴 겁니다. 미토들이 한정순의 검은고와 최미진의 양금 연주입니다.

미토들이 한정순의 검은거와 최미진의 양금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남녀창 태평가 김병호 조이라의 노래 조유회 가야금연주입니다.

남녀창 태평가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조효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조가 작곡한 합주곡 11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한 소리 춘향가의 박석티 대목이 있습니다. 박석은 곡의 이름인데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남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석티를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옛산이요 물도 보던 물이 다마는 물이야 흐르는 것이니 그 물이야 이 걷느냐. 산은 변한 것이 없지만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예전 모습일 수 없습니다. 이몽룡이 오랜만에 다시 선 고갯길에서 주변 풍경을 보고 감회를 말한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광한루야 잘 있드냐 오작교도 무사턴가 객사청청 유색씨는 나귀를 메고 노든디요. 객사청청 유색씨는 여고한 숙소에 푸른 버드나무가 새롭다는 말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박석티 대목 다음 사설입니다. 독림숲을 바라보니 춘향과 나와 둘이 서로 꼭 붙들고 가느니 못 가느니 이별하던 곳이로구나. 독림숲은 오리정 둘레에 있는 나무숲입니다. 춘향과 이별한 장소인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명일사 거행을 분부하시고 춘향 집을 찾아갈제 일락서산 황혼이 되어 집집마다 밥 짓노라. 이몽룡이 어사 출두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명일, 그러니까 다음날 암행어사 출두를 지시하고 춘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인 거죠. 그럼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티 대목을 이주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허사또님이 농부들 틈에 끼어 점심 얻어 자신 후에 대강 탐문하시고 내려와 가실 적에 한 곳을 당도 허니 이곳은 박속곡이었다.

扬。黄花之路呀，草里蹲呀，乌家狗多木擦头。

이별 허던 곳이로구나 선운상

무난 커날 명일사 행거를 분부하시고 춘향 집을 찾아갈 때 일락선상 황혼이 되어 집집마다 밥 짓노라 저녁

0: 红中二彩屁的走
1: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지 대목을 이주훈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호가 작곡한 천년의 별이 되어 로사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천년의 별이 되어 로사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기다림이 있어서 더욱 애틋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메시지를 전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됐지만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펜이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조은영이 작곡한 편지 박신혜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과일이나 채소는 제철이 있어서 추천하기 쉽지만요. 음악이나 영화, 책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 어떤 음악 들으면 좋을까? 얄미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마냥 웃을 수 있는 영화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추천 하나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터놓고 말하는 것. 이게 추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람 사이에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노래 한 곡 추천한다면 일단 오늘 첫 곡은 꼭 권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미의 날 보러 와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저 보러들 많이 오셨습니까? 그러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곡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니까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씨와 오늘 같은 기분에 어떤 곡들이 좋을지 몰라서 그냥 다양한 장르 곡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 일 없는 일요일이 쓸쓸하신 분들도 또 왠지 마음 한 곳이 허전하고 서운하신 분들도 마냥 일요일이 좋은 분들도 다 같이 함께하면서 빙그레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공은집님의 신청곡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현주님께서는 지선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원 신청하셨는데요. 공연장에서 딸과 함께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더 좋았던 걸로. 딸과의 데이트는 늘 행복입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에픽하이 공연 다녀오셨군요. 우와, 진짜 좋으셨겠네요. 근데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더 좋았던 걸로 라고 적어주셨는데 궁금하네요. 자, 먼저 그럼 두 분이 청하신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지선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입니다. 원.

가이아 노래 원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합니다. 오영희님,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듣고 싶어요 라고 청해 주셨네요. MC 더 맥스의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사랑의 시 함께 듣겠습니다. 이민희님, 어제 저녁엔 전에 있던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끼리 모여 수다를 옴팡지게 떨고 왔어요. 지점을 옮겨 다니니 모임이 여러 개 되네요. 가끔 만나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노디, 어젯밤 들었던 유나의 기다리다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사무소를 여러 군데 옮기셨기 때문에 모임이 많으시겠어요, 이민희님. 동료들 많으셔서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노래 잠시 후에 듣겠고요. 박진경님은 요즘 바빠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잘 못 들었어요. 노디, 피곤한데 좋은 노래, 좋은 말씀 감사해요.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 들려주세요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박진경님, 지역 DJ도 하시고 간간이 알바도 하시는 것 같고 게다가 아들 도균이까지 키우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이해합니다. 예,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노디, 내일 미루려고 했던 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번 더 듣고 있어요. 대인의 음악과 함께하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신청곡은 펀치의 밤이 되니까입니다. 박영애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무셨겠죠? 대단하십니다. 미루려고 했던 일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번 더 듣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에이, 내일은 내일 하자 하고 미뤘을 텐데. 훌륭하십니다, 박영애님.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 나갑니다. 먼저 MC 더 맥스의 노래부터 듣죠. 사랑의 시.

방금 들으신 곡은 펀치의 밤이 되니까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윤아의 기다리다, 그리고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김으리님, 노디, 통오이 게맛살 김밥 만들었어요. 상큼하고 깔끔한 게 건강한 맛이네요. 도시락 싸서 걷기 운동하러 가면서 먹을 예정입니다 하며 악뮤에 벌레를 내고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통오이 게맛살 김밥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통오이 게맛살 김밥. 네, 말씀하신 대로 상큼하고 깔끔하고 건강한 맛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관심이 가네요. 신청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조아진님께서는 청량의 대명사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셨어요. 네, 조아진님 청하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애청자 유흥자님께서는 상상 속의 너를 딸한테 배웠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 엄마가 부르면 다 트로트가 되네 라는 짧고 재밌는 사연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자기네 스타일로. 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하나의 스타일로 만드시는 분들. 어떻게 부르신 건가요, 유흥자님? 약간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상상 속의 너 트로트 버전 머는 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이즈의 원곡 그대로 듣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종식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늘 함께하는 콩맨입니다. 오늘은 안개 자욱한 텃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과 노디와 함께하는 행복한 한 시간입니다 라는 고마운 사연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이기찬의 비바 내 사랑인데요. 텃밭에서 듣고 계셨군요. 우리 문종신님. 오늘은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어디에 계시던지 신청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악뮤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벌레를 내고.

악뮤의 벌레를 내고 투어스의 널 따라가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에 이어서 이기찬이 부른 비바 내 사랑이었습니다. 임정님께서 노래 참 좋아요 라고 항상 보내주고 계시죠. 임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은서님께서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청하셨어요. 좋은 곡이죠. 노래 준비해두었습니다. 양희열님께서는 장은하의 결혼의 꿈을 신청했었는데 안 들려주시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이고 미안해라. 양희열님 공개시판과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노래들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얻어치거나 다른 곡들에 밀려서 못 나가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배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청자분들도 흘려보낸 신청곡들 정말 죄송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듣고 싶은 곡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곡 함께 듣죠.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이어서 장은하가 부릅니다. 결혼의 꿈.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장하나의 결혼의 꿈,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숙님께서, 날씨 좋은데 집에 있으면 자연의 반칙이에요.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초록빛으로 눈 정화시키고 힐링하세요 하면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신청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김정숙님께서는 자연을 만끽하고 계신가 봅니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좋고요. 김정숙님의 신청곡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타민 C가 없으면 몸은 천천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구조물부터 폭삭 무너진다. 증상들 하나하나가 괴혈병이라는 한 줄로 이어진다. 보라색 반점과 온몸의 통증은 혈관 붕괴 때문이다. 비타민 C가 없으면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미세혈관은 낡은 호스처럼 새기 시작한다.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터지며 피가 고여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 뼈를 감싸는 막, 골막 안쪽에서도 출혈이 일어나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부어오른 잇몸과 빠지는 치아는 조직 괴사 때문이다. 괴혈병은 몸의 접착제가 사라지는 병이다. 잇몸은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결합조직, 콜라겐 덩어리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잇몸은 힘을 잃고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며 결국 치아를 잡지 못해 이가 힘없이 빠져버린다. 심지어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기까지 한다. 18세기 조지 앤슨 제독의 세계일주 항해 기록에 나온다. 가장 놀라운 일은 수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들이 다시 입을 벌리고 생살처럼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한 노병은 50년 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을 경험했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증상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흉터는 콜라겐이 찢어진 피부를 꿰매놓은 흔적이다. 그런데 괴혈병에서는 이 콜라겐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 결과 10년, 20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피가 솟구친다. 흉터가 그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센시온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했다. 이 역시 과장이 아니다. 괴혈병은 심할 경우 뇌출혈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관이 약해져 뇌나 심장 근처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 펌프질을 멈추기 때문이다.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압이 변해 낡은 혈관이 터져 급사하게 된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세기 초 미국 남부로 가보자. 이번에는 거친 피부라는 뜻의 펠라그라가 유행병처럼 번져 정신병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피부가 벗겨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이 끔찍한 병을 두고 당시 의사들은

훗날 그 원인은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으로 밝혀졌다. 이제 19세기 말로 시계를 한 번 더 돌려 쌀을 하얗게 도정하면서 퍼져나간 질병, 각기병을 보자. 각기병에 걸리면 다리의 감각을 잃고 걷기 힘들어지며 심하면 심장과 신경계까지 무너진다. 1880년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연구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닭도 각기병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세균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병든 닭대가 갑자기 회복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알고 보니 닭들은 처음엔 네덜란드 군병원에서 남은 밥, 즉 도정된 백미를 먹고 있었다. 에이크만은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다 요리사가 바뀌었고 후임 요리사는 군대용 쌀을 민간인의 달개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백미를 먹지 못하고 도정되지 않은 쌀, 현미를 먹기 시작하자 닭들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에이크만은 쌀의 겉껍질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1912년 생화학자 카시미르 풍크가 쌀 껍질에서 각기병을 고치는 물질을 발견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민, 줄여서 비타민이라 명명했을 때 인류는 환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타민은 웰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다. 워너데이가 만든 영양보험. 하지만 과학이 비타민의 정체를 밝혀내고 대량 합성에 성공하자 비타민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40년대였다.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미국 제약사 마일스 레버러토리스다. 그들은 워너데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영양제 역사에 길이 남을 마케팅 개념을 탄생시켰다. 바로 영양보험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아프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루 한 알이면 숨어있는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타민은 결핍을 치료하는 약에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들어두는 보험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구루병과 각기병 같은 결핍성 질환을 없애기 위해 우유와 밀가루 같은 식품에 비타민을 강제로 첨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식탁 위에는 이미 비타민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알약을 샀다. 오늘날 한국의 1조 원짜리 비타민 시장은 바로 이 보험 심리 위에 세워져 있다. 비타마니아의 작가 캐서린 프라이스의 지적처럼 현대의 가공식품은 이미 비타민으로 충분히 강화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적인 비타민 결핍을 겪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내가 강연에서 청중에게 괴혈병, 각기병, 펠라그라 증상에 대해 물으면 대개 대강은 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탁 위에 비타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괴혈병의 공포에 떠는 17세기 선원이라도 된 양 비타민을 갈구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헤맸지만 현대의 인류는 안심하려고 알약을 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을 지불하고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비타민이라는 영양보험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줄까? 종합비타민의 성적표.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리가 매년 1조 원 넘게 납입하고 있는 이 영양보험은 과연 제값을 하고 있을까? 항목에 따라 성적이 다르다. 만약 질문이 종합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을 막아주고 수명을 늘려주는가라면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0: 종합 비타민의 효과를 추적했다. 가장 권위 있는 성적표는 2022년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가 내놓았다. 이들은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84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뒤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임신부나 특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었을 때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이 종합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심장마비를 피하거나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비타민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방 목적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일부 성분은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이거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오히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가 기대한 생명 연장의 꿈은 적어도 종합비타민 알약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물론 약간의 희망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하버드 의대가 주도한 의사 건강 연구다. 평균 64세의 남성 의사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1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에 비해 전체 암 발생률이 약 8% 낮았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이 8%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KBS 오디오북. 야.
0: 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방패라기엔 다소 민망한 수치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진지했다. 연구를 지켜본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로버트 그린버그 박사는 금연을 제외하고 암 위험을 10% 가까이 줄여주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며 공중보건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 피실험자로 참여했던 의사의 고백도 흥미롭다. 당시 73세였던 보스턴의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채피는 평소 비타민을 전혀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다. 연구가 끝난 후 자신이 먹던 약이 가짜약 플라시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태도를 바꿨다. 효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매우 신뢰할 만했고 설계도 운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생존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종합비타민의 성적은 보류에 가깝다. 비타민제가 턱없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겨우 8%라고 비웃기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이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종합비타민이 진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은 따로 있다. 생명 연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는 미흡했을지 몰라도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의외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바로 뇌 건강이다. 뇌의 시간을 되돌린다. 종합비타민이 죽음을 막는 방패는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사느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합비타민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하고 최신인 증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달아 발표된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결과들이다. 하버드 의대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나눠준 뒤 2, 3년에 걸쳐 뇌기능을 추적했다.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테스트 방식도 전화, 웹, 대면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한 방향으로 보인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쪽으로 말이다. 첫 번째 신호는 2022년 전화 연구에서 잡혔다. 2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지 기능을 반복 테스트했다. 결과는 종합 비타민 섭취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약 60% 느렸다. 연구진은 이를 인지 노화를 약 1.8년 늦춘 효과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2023년 웹 연구였다. 이번에는 3,500여 명에게 웹 기반의 컴퓨터 테스트를 시켰다. 이 연구는 주로 기억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도 종합 비타민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단어 목록을 보고 잠시 뒤 떠올리는 과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기억력 감퇴를 약 3.1년이나 되돌린 것과 맞먹는 수치였다. 마지막 수익이를 박은 것은 2024년 대면 연구였다. 앞선 두 연구가 비대면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연구진은 573명의 참가자를 직접 만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종합 비타민 섭취 그룹은 일화 기억 등에서 위약 그룹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일화 기억이란 사과는 과일이다 같은 지식이 아니라 어제 주차장 B구역에 차를 댔다처럼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종합 비타민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깜빡깜빡하는 빈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뇌 나이를 약 2년 젊게 만든 효과라고 해석했다. 전화, 컴퓨터, 그리고 대면 검사까지. 테스트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종합 비타민이 노인의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치매를 완벽히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뇌가 매년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는지를 감안하면 2, 3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치매 예방, 치료에 확실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하루 몇백 원짜리 알약이 시간을 벌어다 준 셈이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조안 맨슨 교수는 세 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 발견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착시라기보다 실제 효과일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뢰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향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 사실 이 연구는 초콜릿 제조사인 마스가 카카오 추출물의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서 후원한 연구였다. 정작 주인공인 종합 비타민 센트룸 실버의 제조사 화이자 현 헤일리오는 약과 포장만 기부했을 뿐 연구비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초콜릿 회사가 깐 멍석 위에서 엉뚱하게도 비타민이 주인공이 된 셈이다. 상업적 편향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결과라는 뜻이다. 맨슨 교수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비싼 약이었다면 장기적인 안전성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싸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오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지키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꼭 특정 브랜드일 필요는 없으며 고품질의 종합 비타민이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작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KBS 아침마당, TVN 어쩌다 어른, 유튜브 매불쇼 등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며 약사로서 올라왔습니다.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해왔는데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푸드파이터인지 푸드라이터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이어트 신약과 식단, 운동에 대한 최신 연구를 누구보다 즐겁게 읽고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재훈의 식탐,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1517편 다시금 당쟁에 불을 붙인 윤선도.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4월, 삼사 간관들의 집중적인 탄핵 공세가 이어지자 효종은 결국 윤선도를 동부승지의 직책에서 면직시킵니다. 효종은 대군 시절의 사부였던 윤선도를 승정원에 가까이 두고 의지하려고 불러올렸던 것인데, 서인 청요직 관리들의 파상적인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효종 3년 8월 11일치 실록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짤막하게 올라 있습니다.
0: 임금이 이응시를 대사관으로, 민응형을 예조참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특별히 윤선도를 예조참의로 제수하였다.
1: 윤선도가 서인 간관들의 탄핵 공세에 밀려서 동부승지의 자리에서 그만둔 지 넉 달여 만에 예조참의의 관직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부승지도 예조참의도 모두 정삼품 당상관이죠. 그 넉 달 동안 윤선도와 관련하여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실록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인 간관들이 윤선도를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도 예조참의로 복무하는 정도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런데요. 예조참의로 임명된 지 두 달 열흘쯤이 지난 효종 3년 10월.
2: 승지는 밖에 있는가?
3: 예, 전하, 찾으셨사옵니까?
2: 근래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악천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삼남지방의 상황은 어떠한가?
3: 그것이 지난 여름에도 가뭄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사온데, 가을이 되자 홍수가 나서 전답이 무너지는 등 재변이 계속되고 있다 하옵니다.
2: 아무래도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언론을 널리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듯하다. 승정원에서는 지체 없이 교서를 지어 올리도록 조처하라.
3: 예, 주상 전하.
1: 악천후가 계속되는 등 제2 현상이 그치지 않자 효종은 신하들의 직언을 널리 듣겠다는 구원교서를 반포합니다. 그런데요, 효종의 구원교서가 반포되자마자 두 달 남짓 전에 예조참의로 임명되었던 윤선도가 즉각 호응하여 장문의 응지상소를 올립니다. 응지상소란 임금의 구원교서에 응답하여 올리는 상소를 말하죠. 이 상소문은 사안별로 8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요약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4: 첫째, 하늘을 두려워하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곧 하늘이 부리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하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사옵니다. 비가 내리고 볕이 나고 날씨가 춥거나 혹은 바람이 부는 것 모두가 하늘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오니.
1: 이렇게 한참 이어지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두 번째부터는 제목만 언급하겠습니다.
4: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옵니다. 셋째, 인재를 가려서 써야 하옵니다. 넷째,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하옵니다. 다섯째,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옵니다. 여섯째, 풍당을 타파해야 하옵니다. 일곱째, 유교의 도를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옵니다. 여덟째, 학문에 힘써야 하옵니다. 학문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절실함이 있어야 하오며,
1: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이 여덟 조목 중에서 윤선도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붕당의 폐해를 언급한 여섯 번째 조목이라고 얘기합니다.
5: 8조목을 쭉 훑어봤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7개 조목은 전부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전국의 동향과 직결될 수 있는 딱 한 조목이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런 건데 붕당의 폐해가 심하다고 하는 말은 조선에서 붕당이 발생한 선조 이후부터 전하, 붕당의 폐해가 심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거의 95% 이상 현재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는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권력을 대체로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붕당의 폐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1: 이 시기에는 서인 세력이 조정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윤선도가 붕당의 폐해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여섯 번째 조목, 그 내용 일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 여섯째는 붕당을 타파하는 것이옵니다. 붕당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옵니다. 우리나라의 붕당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거니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나날이 심해지고 다달이 성해가는 실정이옵니다. 이 붕당은 둘이었다가 서넛이 되기도 하고 서넛에서 다시 대여섯으로 분화되기도 하는데 자기에게 붙는 자는 흠을 숨겨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흠결을 들추어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나라에서 인재가 모자라는데 자기 당파만을 기용한다면 어느 겨를에 벼슬에 맞는 인물을 얻겠사옵니까? 붕당으로 말하자면 비차에 본 뒤 선악의 구별이 없으니 이쪽 붕당에도 저쪽 붕당에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여 있어옵니다. 즉 착한 사람이 없는 붕당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붕당도 없사옵니다. 주상 전하, 과거 시험장에서는 오직 글 잘하는 사람을 뽑고 벼슬길에는 오직 재능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옵니다. 죄가 있으면 비록 편드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죄를 주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면 배척하는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관직에 등용해야 하옵니다.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붕당을 결성해 봐야 이로울 일이 없게 될 것이옵니다. 이로울 일이 없어진다면 누가 붕당을 결성하려 하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옵소서.
1: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6: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0: 나 거의 그 사화의 끝무렵인 이제 명종 때부터 시작해서 척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흥부 혹은 척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러난 다음에는 조정을 이제 다 이제 사림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사림 내부에서 이제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학설 등으로 인해서 학파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붕당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문제였고 윤선도가 여기서 언급했던 어떤 붕당 정치의 폐해가 사실 특정 정파만을 공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효종 초 전국에서 서인의 영향력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 비판한 것이라고는 볼수 있겠죠.
1: 윤선도는 이 상소문에서 물론 세력이 강한 서인을 겨냥한 측면도 있겠으나 특정 정파를 꼬집어 비판한 것이 아니라 붕당 정치의 일반적인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남호연 교수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요, 이 상소문에 나타난 윤선도의 속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 윤선도가 죄수 받자마자 상소를 올리고 일곱 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 당리당략에 따라서 인사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나는 그 피해자다. 남인들이 피해자다. 남인을 대표하는 내가 피해자다.
1: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서인 세력의 전횡과 자신이 속한 남인의 피해를 상소를 통해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종은 윤선도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면서 지극한 존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3: 윤선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절실하고 글자마다 그 뜻이 간절하여서 두 번, 세번 읽어도 자꾸만 더 읽게 되는도다.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문장에 넘쳐나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인이 불민하기는 하나 상소문에 담긴 내용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1: 효종의 이 비답 속에 옛 사부에 대한 존경심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대목을 효종실록에 기술한 사관은 또 이런 사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 이 무렵에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서 민심이 어수선하였는데 윤선도는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예뻐 보이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임금이 직언을 구한다는 구원교지를 내리자 윤선도가 즉시 상소하여서 실은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고 임금의 마음을 몰래 흔들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상소는 윤선도가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흉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였으나 오직 임금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도리어 도타운 뜻을 담은 비답을 내렸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개탄하였다.
1: 사관의 평이 부정적이다 못해 악의적이라 할 만하죠. 뒷날 효종실록에 이 대목을 기술한 사관들이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이겠죠. 공자는 논어에서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사실을 기록하되 지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윤선도가 그때 내심으로 그런 흉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억지로 추론을 해서 지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0: 그렇다고 붕당의 폐해를 윤선도만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2: 그래, 들러와라.
3: 전하, 승정원에서 아뢰 말씀이 있어 들었사옵니다.
2: 무슨 화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4: 영중 추부사가 차자를 전해왔사옵니다.
2: 무엇이라? 영중 추부사가 차자를... 혹여 그 차자가 지난번에 과인이 내렸던 구원교제에 대한 응지상소로 올린 것인가?
4: 그러하옵니다.
2: 무슨 내용인가?
5: 예, 국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망라하고 있어온데 앞서 예조참의 윤선

0: 누가 거론했던 풍당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사옵니다.
1: 가져오라.
2: 예, 전하.
3: 참고로 이때 짧은 상소문, 즉 차자를 올린 영중추부사는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68세의 원로 대신 이경여였습니다. 이경여의 차자 역시 다른 내용은 논외로 하고 풍당 관련 내용만 살펴보지요.

0: 전하, 임금을 모시는 신하라면 사사로이 붕당을 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자기 무리만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것은 실로 큰 죄악이옵니다. 하오나 붕당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 뿌리를 규명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인물 몇몇을 벌주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붕당이 표면으로는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쓸만한 인재가 있어도 감히 천거하지 못하고 미워할 만한 죄가 있어도 감히 논박하지 못하며 저 편에서 천거한 사람은 이 편에서는 사사로운 천거라고 비난하고 이 편에서 논박한 사람은 저 편에서는 모함한다 하여 트집잡는 실정이니 어느 것이 흑이고 어느 것이 백인지 현란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상황이 그럴수록 쓸만한 사람은 데려다 쓰시고 죄줄만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 없어야 할 터인데도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공론에 따라서 인사를 공정하게 처결하지 않으시옵니까?
1: 이경여 역시 넓게 보면 서인에 해당하지만 원로 대신으로서 효종에게 붕당의 폐해를 타파해 나가도록 충원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은 이번에도 이경여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2: 과인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이 염려하여서 이토록 간절히 경계하도록 충원을 해주니 과인이 불민하기는 하나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도 자주 깨우쳐주고 과인의 과실을 부지런히 공박해주기를 바라노라. 원찬은 한번 보고는 그 조목조목 아랜 요령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터이니 가끔 꺼내보려 함으로 내리지 않겠노라.
1: 원차, 즉 차자의 원문은 임금 자신이 간직하고 자주 들여다봐야 함으로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쎄요, 붕당의 폐해나 당파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뒤인 그해 11월 7일 끝내 윤선도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3: 전하! 승정원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4: 들라하라.
5: 전하, 윤선도가 또다시 상소를 올렸사온데.
4: 무슨 내용이기에 그러한가?
6: 그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원평 부원군을 도성 밖으로 내치라는 내용의 상소이온데.
4: 뭐라? 원평 부원군 원두표를 내치라 했단 말이냐?
1: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핵심 실권자였는데요. 윤선도가
7: 주상 전하, 원두표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적고 의리가 없으며 사납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포악하게도 마음속에 화를 감추고 있는 위험한 위인이옵니다. 그러니
1: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원두표도 발끈하고 나섭니다.
8: 전하! 신이 윤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신을 윤선도와 함께 의금부에 내려서 누가 국법을 어겼는지 대지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1: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7편 다시금 당쟁의 불을 붙인 윤선도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우중문은 탁월한 전투력으로 수양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1: 믿음직한 너희 두 사람에게 별동대 30만의 군사를 주겠다.
2: 수나라의 군사들이 압록강 서편에 도착해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3: 너희 같은 일개 군사의 거짓 투항으로는 어림도 없어.
4: 격장이 투항할 뜻을 밝혀왔어요?
5: 당장 울지문덕을 체포해라.
6: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와이파 한국 185번째 풍월주 김유신 21번째

0: 본 게임은 지금부터야.
1: 적진의 상황을 파악한 뒤 참모회의를 소집한 을지문다.
0: 현재 적군은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2: 너희들이 여기 오면서 군량하고 총알 다 버리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빈속으로 감동이 되겠어?
3: 아, 사정이 그렇다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적들입니다.
4: 이런 경우 최고의 작전은 복지부동이죠?
0: 아니야. 오늘의 적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내일의 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나 을지문덕의 신조다.
3: 아, 놈들이 불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나 군사가 무려 30만입니다.
4: 빈손으로 30만이 한꺼번에 달려들기만 해도
3: 눈사태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람 사태입니다.
4: 그래?
1: 당시로서는 그 어떤 최첨단 신무기보다도 막강한 파워로 적군을 제압했다는 바로 그 와, 어마어마하죠. 인해 전술.
0: 그러니 작전을 써야지.
3: 근데 그 적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떤 작전도
4: 시간입니다. 침대 작전을 구사하면 야유가 터지겠지만 승산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3: 대단한데.
0: 나는 말이야, 좀 더 과감한 승리를 원한다.
3: 와우, 대단한데.
1: 30만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수나라 별동들을 상대로 승리를 꿈꾸는 을지문덕.
0: 우선 적들의 전투력을 39%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청야 전술을 선택해야 한다.
3: 청야 전술.
1: 풀을 청. 매실청? 이것도 아닌가? 아, 말글청. 하하. 말글청 들판야. 일명 들판 싹쓸이 전술로 이동 중인 적군이 논과 밭에서 부족한 군량과 식수를 보충할 수 없도록 눈물을 머금고 아군의 전답을
0: 싹 다 불태운다.

0: 가스 공급은 물론 상수도 아니야 우물물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1: 어, 대단한데 정야 좀 우물물 폐쇄.
0: 저거 쇠자 틀렸다. 잘 들어. 배고프고 목마른 용사는 칼을 들지 않는 법.
2: 적군의 식량은 물론 식수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수나라 군사들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 전투 의지를 말살하려는 울짐은다. 또한
0: 전투 의지를 다운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공격력은 업시켜야 돼.
1: 아, 그러니까 다운과 업을 동시에 말입니까?
0: 물론이지. 다운, 업, 위, 아래, 위. 일단 적들이 압록강을 건너면
1: 대단한데.

0: 에이, 투항을 하겠다더니 감히 우리군에 선전포고를 해.
1: 어차피 죽을 목숨 명장답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겠다.
0: 명장이겠지.
1: 뭐 이런 거만한 투지가 아니겠습니까?
0: 거만이겠지. 그렇다면 말이야, 선빵을 날려야지.
1: 퍼스트 브레드.
0: 퍼스트 브레드.
1: 저기, 그런데 말입니다.
0: 왜 뭐 문제 있나?
1: 아직 본대에서 호구품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0: 구호품이겠지.
1: 아,
0: 이거 봐, 군량이 부족한 건 말이야. 요동성도 마찬가지야.
2: 원정을 위한 보급로 확보를 위해 수나라는 꾸준히 운하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천문학적인 원정군의 숫자에 있었다.
0: 암로강만 건너면 말이야, 군량을 보충할 수 있다고 군사들을 설득해.
1: 예, 장군.

0: 계단 건너면 나무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취두부.
1: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수나라의 군사들은 그렇게 압록강 선착장을 향해 달리고 드디어 강을 건넌다.

0: 하더라. 청야 전술!
1: 을지문덕이 고심에 찬 작전으로 청야 전술을 지시하자.

0: 무사히 압록강을 건넌 수나라의 별동대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의 들판은 이미 검게 그을린 논밭을 확인한 수나라 별동대가 지휘부를 향한 배신감에 창칼을 던질 무렵
1: 전투의 의지를 다운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공격력은 업시켜야 돼. 그래서 적군을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2: 대단한데?
0: 적군의 최소한의 공격력을 자극하기 위해 고구려의 소수 정예병이 출동한다. 대단한데?
3: 적군이 나타났어요!
1: 지금 적군은 굶주림에 화가 난 상황이다. 적들의 헝그리 정신을 발동시키려면 적당히 몇 대 맞아주는 게 중요해.
0: 따라서 출동한 고구려 군사들은 적당히 맞아준 뒤 곧 후퇴하고 또 출동해서는 맞아주고 후퇴하며 전략상 안전거리를 확보.

0: 우리의 홈 경기장까지 적들을 유인한다.
1: 대단한데? 청야전술에 이어 유인작전을 펼치는 을지문단.

0: 그동안 수나라의 별동대는 고구려군을 상대로 7전 7승을 기록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배고픔도 잊은 채 추격을 이어간다.
1: 비포장 도로에 오신 걸 환영할 새도 없이 목적지 부근입니다.
2: 아니 목적지라니! 우리 목적지가 어딘데?
1: 우중문 씨의 목적지는 평양성입니다.
2: 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비 목적지 평양성을 찍었어! 야 정지! 정지! 네버 스탑!
0: 가시거리에 평양성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성공리의 유인작전을 끝낸 고구려의 정예병이 평양성으로 복귀한다.
3: 수고들했다. 군의관!
0: 을지문덕은 부상당한 군사들이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3: 군사 2, 다음 단계 준비.
4: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0: 책상에 필기도구가 완벽하게 합을 맞추자.
3: 자, 군사 2.
4: 네?
3: 너는 먹을 갈아라.
4: 네?
3: 나는 붓을 들겠다.
4: 예스, 예스, 장군!
0: 군사 2가 먹을 갈기 시작하자 진지한 얼굴로 붓을 드는 을지문덕. 호흡을 가다듬더니 일필 휴지로 일필 휘지겠지 잘 쓴다.

0: 을지문덕에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 전문 비둘기가 우중문에 창가로 날아들고.
1: 이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둘기한테 노동을 시키. 동물 학대로 내가 신고를 해버릴까 보다.
0: 동물 학대겠지. 우중문이 펼쳐둔 을지문덕의 편지엔
1: 여수장 우중문?
0: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또는 투 우중문.
1: 뭐야, 신책구 전문?
2: 묘산 궁지이 전승 공기고 지족 원언지.
1: 아니, 한자를 한글로 써서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팝송이야?
3: 제가 한자 8급인데요.
1: 8급?
3: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1: 그래, 한번 해봐.
3: 님의 기막힌 책략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아는 듯하고.
1: 오호, 묘산공지.
3: 말이네. 응? 신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마저 알고 있으니.
1: 이치?
3: 이게 또 전승 고기.
1: 고기. 고기.

0: 유인하는 배 이름이 뭘까요?
1: 유인선?
0: 이규차.
2: 대단한데?
3: 이자요.
4: 뭐야, 어떡해.
3: 유인선입니다.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좋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인 김종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백마고지 전적지를 찾아가 볼 텐데요. 백마고지 전적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김종호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종호 장군은 어떤 분이었나요?
1: 네, 김종호 장군은 1921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을 고향에서 지낸 김종호 장군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주호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일제의회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면서 일본군 장교로 잠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종호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1: 네, 김종호 장군은 6.25 전쟁 초기에 육군 제6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도 춘천 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김종호 장군의 춘천 방어작전은 무엇보다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이후 김종호 장군은 어떤 활약을 했나요?
1: 네,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6사단은 임무를 마치고 철수를 하면서도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켰고요.
2: 네.
1: 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충주 동랑리 전투에서는 육군 제6사단 이하에 있던 7연대가 북한군 1개 연대를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승리로 7연대 장병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6사단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도 큰 활약을 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육군 제6사단은 선봉부대로 북진을 했고요. 제6사단 예하의 7연대가 1950년 10월 26일 우리 국군 최초로 압록강변에 있는 초산마을을 점령해서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육군 제6사단은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훗날 육군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김종호 장군은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통해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네.
1: 이후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한 김종호 장군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이듬해인 1966년에 4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네. 김종호 장군과 관련이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백마고지 전적지는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보 관광지인데요. 김종호 장군이 이끄는 육군 제9사단 용사들의 용맹함과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철원의 대표적인 전승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2: 네.
1: 백마고지 전적지는 백마고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백마 조형물이 있는 광장에서 위령비, 기념관, 전적비, 종각까지 갈 수 있는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종각이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 백마고지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6.25 전쟁의 영웅인 김종호 장군과 백마고지 전적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췌장암 역시 초기에 빨리 발견되고 치료한다면 치료 효과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췌장암도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고요. 진행됨에서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전체 췌장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암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초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은 위치상으로도 암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은 참 부담스러운 수식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조용한 장기,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도 초기 증상이 없는 걸 의미할까요?
1: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장 뒤쪽에 숨어있는 장기인데요.
0: 네.
1: 암이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0: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면 생존율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워낙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0: 네.
1: 췌장암은 전체로 보면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0: 네.
1: 초기, 즉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집니다.
0: 네.
1: 특히 암이 췌장 안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0: 네.
1: 결국 췌장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췌장이 하는 일이랄까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화를 돕는 역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장으로 내보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0: 네.
1: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소화 기능뿐만 아니고 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도 초기에는 그래도 나타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가요?
1: 네. 초기에는 정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속이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은 쉽게 피곤하다 정도의 증상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0: 네.
1: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췌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0: 네.
1: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나요?
1: 네. 암이 어느 정도 자라 주변 조직이나 암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상복부 통증이나

0: 등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황달이 생긴다고 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또 그렇게 증상이 생길 때도 췌장의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췌장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담관을 막기 쉬워서 황달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몸통이나 꼬리 부분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황달을 비롯해서 췌장암의 의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증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달은요. 췌장 머리 부분 암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암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서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몸통이나 꼬리 부분 암은 황달 없이 체중 감소나 복통만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제 검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복부 초음파인가요? 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0: 네.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하는 검사가 복부 초음파인데요. 복부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검사이고 또 간이나 담낭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췌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장 속에 공기가 있어서 가려지는 경우에는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모든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음파에서도 담관 확장이라든지 췌관 확장과 같은 이상 신호가 보이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검진 초음파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췌장은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췌장의 위치가 어디 있길래 초음파로도 잘 안 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췌장은 위장 뒤쪽 깊은 곳에 길게 누워있는 장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앞쪽보다는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위장이나 장 속에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초음파가 잘 통과하지를 못해서 췌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이 있거나 체형에 따라서도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로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1: 췌장암에도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만성 췌장염, 당뇨병, 비만, 과음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또 단순 당뇨가 아닌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췌장암에서도 가족력은 상당히 중요한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가운데 최장

0: 암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연구들에 따르면 직계가족 한 명이 췌장암인 경우 위험도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 2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거나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변이 유전자 변이처럼 유전적 요인이 관련된 경우도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같은 다른 암과 함께 가족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언제 할 것을 이제 이런 거로 결정하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MRI나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검진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 앞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뭐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췌장암이 의심될 때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CT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췌장암이 의심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 가운데 하나가 CT 검사입니다.
1: 네.
0: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췌장 CT는 단순히 암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크기, 위치, 또 그 주변의 혈관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까지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에서는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CT를 통해서 주요 혈관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주변에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암이 혈관을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CT는 간이라든지 복막전이 같은 원격전이를 확인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MRI를 추가해서 담관이나 췌관을 좀 더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병변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또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초음파는 작은 종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초기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0: 네. 이 췌장암에서 초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암이 아직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적으로 완전한 절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치료 결과도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거나 주요 혈관들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 가운데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약 2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만큼 이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암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0: 이제 이것은 혈관과 가까운 경우에 이제 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를 조절한 뒤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수술 가능, 불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췌장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밀집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쉽게 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인데요. 주변에는 큰 혈관들과 림프관 그리고 신경들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암이 진행되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비교적 빠르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나 림프절, 복막, 폐 같은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췌장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비교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단순히 종양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혈관 침범 여부, 전이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이미 그렇게 많이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1: 예.
0: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단 당시 이미 원격 전이가 동반된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특히 병리적인 체중 감소라든지 황달, 통증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종양이 이미 어느 정도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고위험군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췌장암 병기는 단순히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이 림프절로 퍼졌는지 주변 혈관을 침범했는지 간이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병기에 따라 당연히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는 수술이 완치를 위한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완치를 위해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병기 평가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수술이 가능한 정도면 초기로 봐야 하는 거죠?
0: 네, 대체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췌장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가 수술인데요.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이거나 국소 단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이 췌장 주변의 중요한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고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치료 개념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술이 가능해 보이면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해서 혈관과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종양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도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5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수술 하나만 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수술, 항암 치료, 영상의학, 병리, 방사선 치료 등과 함께 다학제 치료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뭐 췌장암이 생존율도 낮고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이지만요. 또 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췌장암 치료는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항암제 조합 치료들이 개발되면서
1: 네.
0: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또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일부 환자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와 같은 특정 유전적 이상이 확인이 되면 표적 치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면역 치료 역시 일부 특정 환자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은 모든 췌장암 환자에서 면역 치료 효과가 충분히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분석, 혈액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나 내시경 초음파 영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요.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결국 앞으로는 조기 진단 기술과 맞춤형 치료가 췌장암의 치료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참 췌장암에 대한 걱정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우선 모든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네. 뭐 급성 췌장염이 한 번 이제 있었다고 해서 바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다만 만성 췌장염처럼 염증이 이제 반복되고 오랜 기간 반복되면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왜냐하면요. 반복되는 염증이 췌장의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과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암이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췌장염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으로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반복되거나 오는 분들 중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췌장을 자세히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췌장암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되는 췌장염은 전문의 진료와 함께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췌장암뿐 아니라 췌장의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몸의 변화는 없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이유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함은 평소처럼 식사를 드시고 생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자기 체중의 10% 이상 줄어든다면 꼭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지속되는 상복부 통증, 또 등으로 퍼지는 통증도 중요합니다. 네, 위대장 내시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췌장이나 담도 쪽을 이제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단순 근육통처럼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부도 눈이 노래지는 황달. 네, 이제 황달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노래지는 걸 확인하냐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때 이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색이 변해지시는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 눈이 노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진해지는 증상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당뇨병이 최근에 생기거나 또 기존 당뇨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실제로 췌장

0: 폐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혈당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식욕저하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신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식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없을까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담은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부터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콜레스테롤을 이제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거나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담즙산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지질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높으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성분인데 정상보다 좀 너무 많아서 혈중에 돌아다닐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도 불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콜레스테롤이란 성분이 기름이라서 혈액에 지금 잘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반을 하려면 단백질에 붙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단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결국 콜레스테롤의 지단백이 높냐 낮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의 밀도에 따라서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유발될 수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서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을 간으로 운반해주면서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건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1: 콜레스테롤 이상인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처럼 식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 이제 지질 성분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육식이나 버터, 트랜스지방 뭐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 의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만성질환들과는 좀 다르게 콜레스테롤 이상인 경우에 음식이나 생활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전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70에서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게 다른 만성질환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의 영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중성지방 말씀하셨는데요. 중성지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이 간에서 이제 합성되고 이게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으로 저장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아까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료가 된 재료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0: 그러면 중성지방에 영향을 주는 건 식습관인가요? 뭐 음주나 과식이나 튀긴

0: 거, 고기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1: 중성지방도 이제 식습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요. 이 중성지방도 지질의 일종이라서 네. 기름진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성지방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질보다는 탄수화물이다.
0: 아, 그렇군요.
1: 특히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다 못 쓰고 지방으로 바뀝니다.
0: 네.
1: 바뀌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음주도 중성지방을 올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알코올 성분이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중성지방을 높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0: 네.
1: 물론 기름진 음식도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지 못할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0: 네. 자,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1: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크게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0: 네.
1: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는 유전이다.
0: 네.
1: 20% 정도만 음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0: 네.
1: 중성지방혈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0: 네.
1: 다만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만성 콩팥병과 같은 대사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이제 피임약, 스테로이드,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이나 가족성 고중성지방혈증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도 예 중성지방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하셨는데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1: 맞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혈증이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0: 네.
1: 가족력이 있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0: 네.
1: 실제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건데요. 발병률이 뭐 200명에서 500명당 1명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40대
0: 네.
1: 이런 나이에 이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0: 네.
1: 당연히 가족력을 찾아보면 이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조기 심혈관 질환 이런 네. 것들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그럼 식습관뿐 아니라 가족력까지 있으면 위험은 더 높아지겠네요.
1: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나이에
0: 네.
1: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꽤 억울해하시거든요.
0: 그러시겠어요.
1: 체중도 괜찮고
0: 네.
1: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기름진 식사 안 즐긴다. 그런데 나 왜 이렇게 높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0: 네.
1: 약을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0: 그렇죠.
1: 유전적인 영향이 큰 질환이라서 실제로 한 달 내내 물만 먹고 24시간 운동만 해서 뼈만 남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유전적인
0: 네.
1: 영향이 큰데 유전적인 영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식습관도 좋지 않다면
0: 네.
1: 불난 곳에 기름 끼얹는 거죠.
0: 아,
1: 콜레스테롤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매우 이른 나이, 30대 뭐 이런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협증도 있고요.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약을 복용하나요?
1: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약이 필요한지 생활습관 조절만 해도 되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검진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터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관리만 해도 될 정도의 수치가 나온 분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이다,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관리 수준이긴 하지만 약물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 따라 약을 써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네. 약을 복용을 한다면요.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 복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1: 젊은 나이에 약을 복용하는 걸 수긍하는 분들이 참 없습니다.
0: 그렇죠.
1: 안 드시려고 하고요.
0: 네.
1: 왜냐하면 30, 40대라고 하면 앞으로 40년, 50년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0: 네.
1: 최대한 늦게 먹자. 내가 한번 노력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환자가 바로 저였고요. 저도 한 2년 버텨봤는데
0: 네.
1: 결국에는 안 떨어져서

0: 지금 먹고 있는데요. 아,
1: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0: 네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약 먹자고 하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콜레스테롤 관리는 빠를수록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늦게 먹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한 분과 비교하면은 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요. 버텨서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약 복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을 먹으면 대부분 수치가 안정되나요?
0: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약의 효과가 매우 좋거든요. 약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스타틴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물이 원래 수치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정상 범위 이내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 드시고 4주 이내에 효과 나타나고요. 두 달만 지나면 최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약을 편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거나 약이 잘 안 맞는 경우는 없을까요?
0: 약을 선택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낮은 용량을 쓰게 되면 부작용 발생은 줄일 수 있지만 수치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약제에 따라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점차 농도를 증야하거나 복합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목도까지는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약제로 변경하셔야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제 부작용이거든요. 스타틴 성분이라는 약의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등이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단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중단할 건지 변경을 해야 될 건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도 약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면 초고도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55 마이크로그램 데시리터 미만으로 낮춰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스타틴을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PCSK9 억제제란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를 10년 이상 앓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1: 또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과 유전은 좀 다르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 가족력과 유전이 좀 다른데요. 가족력이라고 하면 이 유전적인 영향에 추가로 공유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뭐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부모님이 과식을 좋아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이런 걸 유지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자녀분들도 네 그런 식습관 유지가 되면서 비만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이상지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아무리 유지를 해도 사실 약물 치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1: 유전적인 경우에는 어린아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나요?
0: 유전적인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아까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높거든요.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20대에서 30대 때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한테서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40대, 50대인데 심혈관 질환을 앓고 확인해 보니까 아 나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이른 나이에 확인을 해서 역으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0: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갖는 건 뭐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는 게 목표인 거죠?
0: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자 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0: 조절을 하는 거고요. 기존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혈관 위험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목표치만큼 낮추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고 생활습관 조절도 하는 거죠. 혈관질환을 낮추는 데는 사실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조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생활습관 그리고 약을 먹는 것까지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할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요.
1: 네.
0: 나머지 20%의 영향이 생활습관이거든요. 이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보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좀 늦추려면 채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를 좀 섭취하는 게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혈당, 혈압, 체중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1: 네. 약물치료라고 한다면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말씀하셨는데요. 내성이라든지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0: 스타틴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부작용인데요. 환자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스타틴 복용하면 근육이 녹아내린대요. 뭐 당뇨가 생긴대요. 간이 망가진대요. 뭐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다만 이제 실제 연구 결과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약을 복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근육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약을. 나쁘고 위험한 약이면 제가 먼저 먹겠나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1: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0: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약을 일단 중단해보고 다시 약을 투약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경우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제를 좀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와 좀 같이 복용을 하면 근육통이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당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스타틴을 복용을 해서 당뇨가 생길 위험성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잘 못해서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하면 충분히 당뇨 예방할 수 있다. 그 약 중에서도 혈당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낮은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혈당에 영향을 좀 덜 주는 약으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1: 오랜 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내성이 없는 분들도 있나요? 뭐 정도의 차이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0: 다행히 스타틴에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용량 그대로 꾸준히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잘 되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차 조금 올라가는 분들에게서는 용량을 좀 올리거나 복합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럼 계속 드셔도 되는 거네요. 부작용만 좀 없으면요.
0: 이 부작용이라는 게 그 간 수치 상승이나 근육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처음에 약을 드셨을 때만 나타나고요. 처음 드셨을 때 이게 없다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약을 드셔도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같이 하면서 혹시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금식을 하고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서 피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 네.
0: 사실 그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식이 필요 없긴 하지만
1: 네.
0: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피검사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때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좀 짚어주세요.
0: 검진 결과지 보면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네. 진료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수치를 좀 일단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만 넘어도 나오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만 넘어도 일단은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으로 나오거나 흉성지방이 150 이상 나와도 4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체크가 되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거의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꼭 확인해야 된다. 진짜 진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단이 되면 그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지 관리만 해도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총 콜레스테롤만 높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아서 이상지질혈증으로만 떴다, 나머지 이제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괜찮다 이러면 당장 병원에 찾기보다는 식사 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조절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